9월 20일 추석 연휴를 앞둔 주일 아침 첫 곡은요. 오연준 어린이의 고향의 봄 들려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수녀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고향집에서도 마음이 조금씩 분주해지겠죠. 냉장고에 이것저것 채워놓고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 생각해보면 명절에는 가는 사람만 길을 떠나는 게 아니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도 먼 길을 마중 나가고 있으니까요. 올 추석에도 반갑게 기다리는 사람 있고 그리운 얼굴을 마음으로만 만나야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오늘 여러분의 주일 풍경 어떠신지 함께 나눠주세요. 소소한 일상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백은의 문자 샵 1053 CB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수녀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수녀의 마음술래.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잠시 훌쩍 떠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수녀의 마음술래 함께 할게요.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제트로 빼. 빼
6: boy.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제트로 빼.
6: 빼 boy.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7: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누군가는 인생은 사람이 살았다는 말이라 하고, 누군가는 삶은 고질병이 아니라 고칠병이라 하고, 우리의 삶이란 살아간다라는 말, 그것을 소중한 추억과 행복으로 채워간다는 말. 오늘도 그 고마운 삶을 사랑하면서 함께 술래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수녀의 마음 술래.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끝에 이제는 분명 가을 냄새가 묻어납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은 이상하게 자꾸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먼지 날리던 고향길, 논두길에 길게 놓은 저녁 햇살, 마당 한쪽에 널어놓은 고추, 부엌에서 퍼져나오던 밤 냄새, 그리고 그 풍경 한가운데 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무언가를 심고 거두고 가족들의 밥상을 마련하던 손. 생각해보면 땅과 어머니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땅은 말없이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받고 뜨거운 볕이 내리면 볕을 견디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그 자리에서 다시 풀 한 포기를 밀어 올립니다. 어머니 삶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힘든 마음은 뒤로 하고 자식에게는 늘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내어주고 싶어 했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장소를 그리워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이유 없이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일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가며 언젠가는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땅은 단순히 내가 밟고 서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오래된 기억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것도 그래서일까요? 멀리 돌아다니다가 잠시 자기 뿌리를 만져보는 시간. 나는 어디에서 왔지? 누가 나를 여기까지 키워줬지? 그 질문 앞에 서면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깊은 감사로 변합니다. 밥 한 그릇, 한 줌의 흙, 돌아가면 불이 켜져 있을 집, 그리고 오래도록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사람,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면 조금 천천히 걸어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를 품어줘서 고마워. 땅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데려와 주신 하느님께도. 성경의 오래된 축복을 여러분의 삶 위에 얹어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다가오는 한가위 우리 모두 자기 삶의 뿌리를 다시 만나고 그 깊은 뿌리에서 평화 한 줌, 감사 한 줌, 사랑 한 줌을 넉넉히 길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비틀즈 Mother Nature's Son 들려드렸어요. 주일 아침 마음의 평화를 만나는 시간 은빛의 마음 술래. 오늘은 나를 품어주는 곳, 내가 돌아갈 뿌리에 대한 글 함께 했습니다. 고향 하면 이 말이 떠올리면 마음속에 집 한 채가 그려지지 않나요? 그리고 그 옆에 한 분, 왔니? 그 따뜻한 한마디로 위로가 되어주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세상에서 얻은 수많은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아들로 딸로 한 집의 식구로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그래서 추석이 되면 고향이 그립다라는 말은요. 어쩜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나를 품어주던 그 마음,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로 한 집에 사랑하는 식구로 돌아가는 시간. 추석은 그런 마음의 기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 덴버의 칼립소, 카펜터스, 블레스 더 비스트 앤 칠드런.

존 덴버, 칼립소, 카펜터스, 블레스 더 비스트 앤 칠드런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전에는 늘 뭔가 분주하게 해주는 사랑을 떠올렸는데요. 나이가 들면 좀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 어렸을 때는 밥을 해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고 늘 분주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모습에서 또 다른 사랑이 보입니다. 기다려주는 시간. 전화가 뜸에도 바쁜가 보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좋아하는 반찬 잔뜩 만들어놓고 그냥 마냥 기다립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씨앗 하나 품었다고 서둘러 싹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그저 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기다림 때문에 여기까지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메리카 The Last Unicorn Traditional, 데니 보이.

아메리카 더 라스트 유니콘 트레디셔널 데니 보이 함께했습니다. 참 많이 내어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주었는지 헤아리지 않는 땅과 어머니가 그렇죠. 땅은 씨앗 하나 풀어 떨어지면 품어주죠. 그러나 때가 되면 제 모습대로 자라게 도와줍니다.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가까이 품어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놓아줍니다. 결국 떠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랑은 가까이 품지만 동시에 잘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함께 바라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주일 아침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Palm Tears, Homeward Looking Angel, Rushy the Garden.

Pam Tilly's Homeward Looking Angel, Rush the Garden. The Garden,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삶도 하나의 정원이라면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나의 정원에 무엇이 피어있을까? 결국 우리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꽃처럼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고목처럼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나 보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가 남겨준 사랑만큼은 그 자리에 남아있겠죠. 내 삶의 정원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지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솟구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크리스 코넬, Seasons.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고향과 땅,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단지 먼 길을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잠시 기억해보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품어주었던 사람, 나를 기다려주었던 자리,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데려온 수많은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당연한 것들이 감사로 바뀌죠. 이번 추석에는 멀리 고향에 가든 가지 못하든 우리의 마음만큼은 나를 품어주었던 그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 곁에 있다면 늦기 전에 이 말도 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영은 은빛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골든 라이트 풋 뷰티풀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3: 파울!
4: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2: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5: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6: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소크라테스와 칸트, 랭보와 니체의 공통점은 모두 걷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와 시인들은 산책을 몹시 즐겼는데요. 풍경을 따라서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회복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도 걷기와 산책은 꼭 필요하죠.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물론 답답한 기분을 바꾸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산책하기 좋은 이 가을, 힘차게 걸으며 자연 속에 숨겨진 삶의 힌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에밀리오 푸욜의 탱고 들려드렸습니다. 로렌츠 가스파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작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제로스탱 대공비 라 그랑드 추에스 드 제로스틴 가운데서 당신은 모든 위험을 사랑하죠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의 노래고요.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페이 드 라 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라타 제로생 대공비 가운데에서 당신은 모든 위험을 사랑하죠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이 노래했고요.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페이드라 로아르 국립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언제나 다양한 음악과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또 역사 안의 음악사의 흐름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음악, 생각해 볼 주제는 음악에 대한 평가, 시대적, 문화적 환경입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과 평가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됩니다. 뭐 그걸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떼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들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사회적 혹은 역사적 상황입니다. 음악 작품 혹은 예술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흐름과 잘 맞지 않으면 폄하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작품 에르네트 도흐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시단조는 바로 그런 주제를 담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도흐나니는 헝가리 출신입니다만 친구이자 비슷한 나이대 동년배 작곡가였던, 같은 나라 작곡가였던 벨라 버르토크나 코다이 같은 사람과는 달리 의식적으로 헝가리 민요를 수집하고 국민적인 음악과 양식을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헝가리 음악을 확립할까, 이런 것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독일적으로 기울어진, 그 당시 헝가리에서 독일 음악이라는 건 이제 국제적 음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곳으로 그런 독일 전통에 기울어져서 스승인 퀘슬러의, 또 브람스나 슈만 같은 작곡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수준 높고 훌륭한 작품들을 냈습니다만 도흐나니에게는 안타깝게도 당시 20세기 헝가리의 역사는 그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20세기 이후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라든가 합스부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어떤 민족주의 열풍이 일어났고, 그래서 좀 더 개성적이고 토속적이고 국민적인 그런 예술작품, 음악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선호하게 되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도흐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시단조는 1895년에 작곡가가 18살 나이에 쓴 사실상 첫 번째 중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 번호도 1번인데요. 그의 스승인 퀘슬러가 이 악보를 브람스에게 보내주자 브람스는 감탄하면서, 노년의 브람스가 18살 소년의 작품에 감탄하면서 내가 써도 이것보다 잘 쓰긴 힘들겠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이 작품으로 도흐나니의 이름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흐나니는 이런 헝가리 국민 음악과는 다소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착오적이라거나 혹은 지나치게 독일적이라는 이유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가 독일에 점령당하고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서 헝가리에 특히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그러면서 또 도흐나니는 결국 미국으로 이주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작품을 들어보면 슈만과 브람스로부터 받은 영향을 정말 잘 풀어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언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아직 어린 작곡가가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낭만주의 전통을 수용한 20세기 음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흐나니 음악도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자주 듣게 되었고, 그 개성이나 창의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르네트 도흐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시단조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그리고 슈만의 영향이 느껴지는 3악장 아다지오 콰시안 단테 들려드립니다. 고틀리프 발리슈의 피아노 그리고 엔소 콰르텟이 함께 연주합니다.

에르네토 후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시단조 작품 번호 1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그리고 3악장 아다지오과 시 안단테 들려드렸습니다. 고틀리프 발리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엔소 카르테시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작품,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시대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또 어떤 시대적인 취향, 중요성 이런 것들이 바뀌면 또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또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음악사의 오늘 하루 9월 20일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음악적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1852년 오늘 9월 20일에 안톤 바이딩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톤 바이딩거라는 이름은 오늘날에는 좀 낯설게 들립니다. 그는 이 트럼펫의 비르투오스였습니다. 특히 비인 음악계에서 1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트럼펫은 대개 우리가 흔히 내추럴 트럼펫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나팔이었습니다. 아주 호방하고 웅장한 소리를 내지만 연주하기가 아주 어렵고 반음을 내는 것은 거의 뭐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운 악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톤 바이닝어는 빈 궁정악단 단원이었는데 이 다섯 개의 키가 달린 트럼펫을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키를 달면서 이 트럼펫은 이 내추럴 트럼펫만큼 꽤 시원한 소리는 조금 못 내지만 떨어지지만 대신 더 많은 음을 낼수 있고 연주하기도 더 쉽고 당대 오케스트라에 잘 녹아드는 그런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딩어가 연주했던 이런 키 달린 악기는 사실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후에는 19세기 초부터는 이제 키 달린 트럼펫 대신에 밸브가 달린 트럼펫이 나타나거든요. 현대에 쓰는 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의 악기 더 연주가 쉬워지고 대신 이제 그 내추럴 트럼펫 자체의 그 시원한 통큰 소리는 역시 좀 약한 그런 악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바이딩어는 그 과도기에 키 달린 트럼펫의 1인자였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이런 연주자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키 달린 트럼펫이 독특한 악기였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이든을 비롯한 당대의 작곡가들이 바로 이 바이딩어를 위한 작품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이든은 바이딩어를 위해서 그의 후기 협주곡의 걸작으로 꼽히는 바로 이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를 썼는데요. 런던에서 후기 교향곡을 쓰고 난 후였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도 충실하고 역시 이 내추럴 트럼펫에서는 낼수 없는 그런 반음계라든가 어떤 패시지를 화려하게 구사한 곡입니다. 하이든은 거기다가 재밌는 시도를 하나 더 했는데요. 이 협주곡의 독주 악기는 바이딩어 연주하는 키 달린 트럼펫인데 오케스트라에는 기존의 내추럴 트럼펫을 두 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트럼펫이 내는 그런 대비를 또 넣어서 또 다른 재미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이 곡, 요셉 하이든이 바이딩어를 위해서 쓴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3악장 알레그로 예전에 많이 시그널로 유명했던 곡이죠. 마크 베넷이 이키 달린 트럼펫 연주하고요.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셉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타막장 알렉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마크 베넷이 키 달린 트럼펫 연주했고요. 트러블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함께했습니다. 네, 이 키 달린 트럼펫 독주악기와 기존의 바로크 트럼펫, 이 내추럴 트럼펫이 들어간 오케스트라의 대비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오늘 음악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818년 오늘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궁정 악장이었던 카를 마리아 폰 베버가 군주 프레데릭 아우구스투스 1세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하는 주빌레 서곡을 기념 행사에서 초연했습니다. 이 곡 들어볼까요?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쾰른 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연주입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주빌리 서곡 들려드렸습니다.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쾰른 사도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확실히 19세기 중반까지는 여전히 독일에서는 궁정악단이 음악계의 중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베버의 주빌리 서곡 들으셨고요. 오늘 세상을 떠난 음악가 중에 아주 중요한 음악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1908년, 100년이 좀 넘었네요. 오늘 스페인 출신의 위대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소 파블로 데 사라사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사라사테에 대해서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19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영웅이죠. 사라사테 에스파냐 춤곡 중에서 로만차 안달루차를 루제로 리치의 바이올린, 루이 퍼싱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에스파냐 춤곡 가운데서 로만차 안달루차였습니다. 로제로 리치의 바이올린, 루이 퍼싱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어요. 1부 마지막 곡은 존 필드의 녹턴 2단조 골라봤습니다. 데이빗 퀴글리의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0: 생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023년에 세상을 떠난 핀란드 출신의 작곡가 카이아 사리아호가 쓴 세 개의 프렐류드 가운데서 1번 빛을 겉옷처럼 두르셨습니다. 핀란드어에 의한 시편 가사를 쓴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아누꼼 씨의 노래 마르치 니만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네, 시대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이번에는 몬테베르디의 교회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새 음반에서 마니피카스를 들려드렸던 그 음반에서 한 트랙 더 골라봤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가운데서 듀오 세라핌 두 천사가 들려드립니다. 로버트 홀링워스가 지휘하는 이 파지올리니의 연주입니다.

클라우디아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 저녁 기도 가운데에서 두 천사가 듀오 세라핌이었습니다. 로버트 홀링워스가 지휘하는 이 파지올리니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작곡가 요한 고틀리프 야니치의 교향곡과 건반 협주곡을 담은 음반입니다. 이 야니치란 이름은 현대에는 그렇게 낯익은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프리드리 2세의 그 베를린 포츠담 궁정에서 활동했던 궁정음악가로 아주 훌륭한 작품을 썼습니다만 오늘날 남아있는 작품이 이렇게 많지 않고 사건 사고도 하나 있었고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베를린 궁정 악파 자체가 그 악보들이 외부로 유출이 잘 안 돼서 후세의 명성이 좀 가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아니치는 슐레지아 지방 출신인데요. 18세기 당대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 영토였지만 오늘날에는 폴란드 영토죠. 브로츠와프에서 공부했고 프리드리 2세가 왕세자 시절 때부터 그에게 봉사하는 궁정음악가가 되어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음악 아카데미, 그러니까 콘서트 시리즈죠. 당시 아카데미라는 말은 이런 걸 열어서 널리 시민을 상대로도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 사고는 바로 이 야니치의 작품 대부분, 필사본 악보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소련군이 약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압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가져가서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아마 2000년인가 그럴 거예요. 키예프 혹은 키우라고도 요즘 하죠. 키우에서 이 악보들이 의외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큰 화제가 됐고 그 다음부터 연주단 녹음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제법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요. 이번 음반에는 바로 이 키우 필사본에 있던 작품 가운데에서 건반 협주곡과 교향곡이 담겨서 그때 당대의 그 질풍노도 음악이라나 혹은 다감양식 같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 중간에 그 굉장히 솔직하고 변화무쌍한 음악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음반 가운데서 건반 협주곡 A플랫 장조를 다 들려드립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시칠리아나, 3악장 알레그로인데요. 연주자는 바로 폴란드 출신 건반 연주자로 1급 앙상블에서 두루두루 연주하고 있고 독주와 실내악도 하고 있는 마르친 시비용트키에비치입니다. 이분이 이건 TMI인데 부인이 한국 분이어서 한국에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연주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새 음반도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마르친 시비용트키베치의 하프시코드 아르테데이 소나토리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고틀리프 야니치의 건반 협주곡 A플랫 장조 전곡 들려드렸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시칠리아나, 그리고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마르친 12용 트키비치의 하프시코드 연주였고요. 아르테 데이 소나토리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임반은 개인적으로 하프시코드 소리가 참 잘 잡힌 그런 녹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옛 악기는 녹음으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음도 많고 음향이 작죠. 그래서 이 하프시코드 같은 악기는 잘못 녹음하면 무슨 재봉틀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저런 그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소리여서 저런 악기를 왜 듣나, 뭐 혹은 하프시코드는 역시 피아노한테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잘 만들어진 악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정감이 있고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거든요. 이 녹음은 그래도 그런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낸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또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새음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장의 새음반은 모두 건반악기이면서 또 독특한 소리를 담은 건반악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현존하는 최고의 피아노 연주자 거장 중 한 명이죠. 안드라스 시프. 뭐 워낙 우리나라도 많이 와서 많이 낯익으시죠. 안드라스 시프는 몇 년 전부터 모던 피아노와 더불어 옛 피아노도 적극적으로 녹음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 후에 또 바흐를 녹음했고 또 브람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을이 왔나 봐요. 브람스 음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는 바로 이 안드라스 시프의 브람스 후기 피아노 작품집입니다. 두 장의 음반에 브람스의 후기 피아노 소품들, 간략하고 짧지만 더없이 깊은 정감을 품고 있는 이 작품들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악기가 궁금해지는데, 이번에 안드라스 시프는 블리트너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블리트너 피아노도 역시 독일 피아노 회사고 역사가 깊은 회사죠. 동독 쪽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랫동안 좀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또 다시 좋은 악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안드라스 시프는 포르테 피아노도 다양하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죠. 그래서 음반 녹음도 지난 몇 년간 베토벤 슈베르트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한 악기들을 썼었는데, 이번엔 또 블리트너 악기에 좀 약간 뭉툭하지만 또 은은한 독특한 음색을 이 브람스 후기 작품하고 잘 연결시켜서 녹음을 했더라고요. 널리 알려진 이 인터메조와 그 또 작품들 소품들을 모두 녹음했는데, 역시 노년에 이른 연주자의 원숙한 시각이 돋보여서 이 브람스의 후기 작품과도 서로 이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 20년 됐나요? 새로 발견되어서 작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브람스가 젊었을 때 쓴 소품 그 알본 블라트도 넣어서 아주 젊은 20대 초반 브람스를 한 곡 듣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최만년 대가의 그런 씁쓸하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들을 듣는 그런 묘한 경험을 안겨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고른 작품은 세 곡의 인터메조 작품 번호 117번입니다. 그 다른 작품들도 좀 눈길이 계속 갔지만 오늘은 이 117번의 세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세 곡은 분위기가 서로 다 다르면서 또 묘하게 또 이어지는 그런 곡들이죠. 인터메조 1번 E플랫 장조는 마치 자장가처럼 다정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브람스가 쓴 가장 부드러운 곡 중에 한 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어지는 인터메조 2번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엘레지? 어떤 비감에 차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3번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4개의 엄숙한 노래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티브도 그렇고 뚝뚝 떨어지는 듯한 그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잿빛에 휩싸인 비극적인 작품인데,
이세 작품이 가을날의 정서와 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 곡의 인터메초 작품 번호 117번 이 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 곡의 인터메초 작품 번호 117번 들려드렸습니다. 언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가을만 되면 브람스를 찾는 게좀 못마땅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득 그럴만하다.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브람스를 듣습니다. 네, 세 곡과 함께 가을을 맞이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갑자기 쌀쌀해졌죠. 절기는 정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더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싸늘한 바람에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에니오 모리코네의 라 피오브라 골라봤습니다. 프리드리히 클라인 파프리 첼로 연주하고 보틀란트 필하모니가 함께 연주합니다. 이 곡과 함께 저 인사드리고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쉼 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4: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3: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4: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3: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4: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3: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4: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3: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4: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양궁 선수들은 활시위를 놓기 전에 날씨 변화를 섬세하게 파악합니다. 비가 와서 화살이 무거워지면 더 위쪽으로 조준하고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 왼쪽으로 틀고 비바람이 강할수록 더 과감하게 오조준을 한다고 하는데요. 더 용기 있게 틀릴수록 목표에 더욱 가까워진다는 게 어쩌면 삶의 비밀 같기도 해요.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스스로 믿고 활시위를 놓을 용기 우리 안에도 이미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9월 20일 주일 첫 곡으로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요, 말은 쉽게 했지만 일부러 관역을 빗나가게 조준한다는 거, 이거 보통 멘탈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오랫동안 관역 정중앙, 그러니까 노란색 요 동그라미를 조준하도록 훈련해 왔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을 잃고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이나 파란색 구역을 조준하는 거잖아요. 어우, 그게 쉽겠어요? 이 습관이 무섭잖아요. 하지만 그런 강인한 멘탈이 있어야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니까요. 아, 이제라도 제가 양궁을 좀 배워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만큼은 좀 빛나가게 조준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양궁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어디서요?
0: 뭐 할 일은 없죠, 그죠? 네. 쉽진 않죠. 근데 요즘에 그 양궁 뭐 이런 거 연습하는 데도 막 있고 하기는 하던데.
1: 하더라고요.
0: 저도 한 네.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 이렇게 억지로 관역을 안 맞춘다는 건
1: 그러니까
0: 참 쉽지 않는데. 허윤희 리포터님은 뭐 이렇게 배워보고 싶은 운동 같은 거?
1: 아니요.
0: 아, 이런 거에서는
1: 지금으로도 만족합니다.
0: 네, 뭐 저랑 딱딱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 운동하시잖아요.
0: 운동을 끊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운동 배워보고 싶은 것도 없으신가요?
1: 뭐, 예. 그냥 뭐, 예,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실 말씀이 딱.
0: 네, 아니 저는

0: 그뭐 날씨의 영향, 뭐 혹은 내가 무언가의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 관역의 조준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할때 습관이 사실 무섭잖아요. 운전도 가다 보면 내가 이 길이 아닌데 습관처럼 왜 나도
1: 가고
0: 모르게
1: 있는,
0: 가고 있는
1: 예.
0: 경우들 있잖아요. 운동도 이게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습관처럼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참 우리는 습관이 안된것 같다
1: 안
0: 생각이
1: 하는 게 너무
0: 들어서.
1: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문제인 건데요. 아, 해야죠. 그 저는 근데 양궁과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격 관심 있어요.
0: 오, 진짜. 너무
1: 예, 아니
0: 의외다.
1: 한번 그 한번 아이들하고 해봤는데 좀 잘했더니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없었다인데 아무튼 사격 그 올림픽 같은 거할 때도 유심히 보기는 합니다. 예,
0: 그렇구나. 저
1: 그거는 근데 운동이라고 할수 없고, 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국가적인 스포츠이긴 한데
0: 몸을
1: 한 개인이
0: 쓰는
1: 예,
0: 그쵸.
1: 운동 삼아 정말
0: 그쵸.
1: 뭔가를
0: 일반인들은
1: 예.
0: 사실 운동이라고 할 수는
1: 그렇죠. 근데
0: 없겠죠.
1: 그 사격 선수들도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0: 맞아.
1: 엄청
0: 운동을
1: 노력을
0: 하겠죠.
1: 하시겠지만,
0: 손도
1: 네.
0: 흔들리면 안 되니까.
1: 그러니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해야 될건 정말 많은데 뭐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운동?
0: 글쎄요. 근데 이 생각은 했어요. 요즘에 자꾸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는 운동을 하면 눈 운동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양궁이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사격이나 요런 초점을 좀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운동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 즐기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운동이라는 게 몸에도 뭐 건강을 주지만 정신적으로도
1: 그럼요.
0: 네,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훈도 얻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저희도 운동 한번 하나씩 그 종목을 만들어서
1: 양궁 연습장으로 가시죠. 네.
0: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하는 이 이웃분도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운동할 수 있는 다시금 그 건강한 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아예 또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웃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지금 차상위 계층으로 1인 가구인 지금 58세 서용근 씨 가정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혼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남성분 혼자 1인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가정이다 보니까 취재하면서 저는 더 마음이 가고요. 어제 오늘 방송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드는 그런 분이시네요.
0: 네, 특히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도움을 청할
1: 맞아요.
0: 분이 없을
1: 네.
0: 때는 더 안쓰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1: 당뇨 합병증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이분을 또 이분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더 절감하게 되는데요. 2019년에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에 그 이듬해부터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이제 합병증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쓰러지게 되면서 진단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력에도 문제가 오고 녹내장 진단,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심부전증까지 와서, 작년 여름에는 이제 신장 투석을, 이제 혈액 투석을 권유받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최대한 투석을 받는 시기를 좀 늦춰가면서, 예, 지금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살고 계신 공간에 어떤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열악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병원의 진료비 또 의약품비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제 소중한 기회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아주 귀하게 여겨져서 더 다시 한번 일어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아동 교구를 만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제 파산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가정 해체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상의 어려움, 또 가족으로부터의 외면, 네,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 상처가 좀 많으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0: 서영근 씨가 한때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건강과 사업 그리고 가족을 동시에 잃으셨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어린이 교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 그 아동용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이제 여러 이름만 이제 말씀드려도 알만한 그 기업에 이제 네. 납품을 하는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직원이 많을 땐 15명도 있었다고 하니까. 오, 네. 네. 근데 이제 줄 도산이라고 하죠. 그 기업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동이 그러니까 출생률이 적어지면서 낮아지면서 네. 그런 교구를 만드는 곳도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수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기업도 어려워지고 그 기업에 납품을 하는 이런 작은 공장들도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한껏 있을 때 이 당뇨 진단을 받은 거고요. 네. 예, 진단 후에도 무리해서 일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완전히 쓰러지면서 그 일까지 이제 파산 신청으로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네. 현재는 일반인에 비해서 40%밖에 심장이 기능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들었고 시력도 점차 떨어져서 원래 시력이 굉장히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으셔도 시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앞이 이제 뿌옇게 흐려지면서 녹내장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는 투석을 권할 정도로 콩팥의 이제 증상이 좀 심해졌는데요. 네. 심부전증이 굉장히 심해졌고 그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공장이 어려워지고 내 건강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그것보다도 이 가정 해체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좀 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스트레스가 나에게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전까지는 크게 별다른 문제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오셨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압류라든가 뭐 이런 이제 경제적인 중압감이 커지다 보니까 아내분도 네.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예. 부부간의 일은 저희가 다 이 자리에서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0: 네, 맞아요. 네.
1: 저희는 서영근 씨를 만났고 네, 방송에서 소개하다 보니까 이 편에서 생각하면 참 힘드셨겠다. 네. 네, 참 안타깝다. 이 건강만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맞아요.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 모든 것들이 후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우선은 건강할 때 내가 건강을 지켰어야 됐는데라고 네. 하시는데 그 모든 상황들 쭉 서영근 씨에게 먼저 들어보시죠.
2: 바로 뭐 신장 뭐 그다음 눈이 바로 잘 안 보여서 한 2.0, 1.5 정도였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고. 녹내장, 신장 뭐 그게 심부전이라고 그러던가. 이제 사실은 지금 그게 제일 심각하죠. 심장은 수술은 했는데 일반인의 한 40%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숨이 좀 많이 차죠.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프다고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긴 게 이제 뭐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 집사람도 또 뭐 이대로는 또 안 되겠다 뭐 그 여러 가지가 터지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오니까 사실 이제 몸만 괜찮았다면 뭐 그 뭐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때만 내가 좀 신경을 썼으면 이제 그런 후회죠. 상처가 컸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이제 파산도 그때 했고 이게 막 압류가 막 들어오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집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보냈죠. 앞이 하나도 눈도 잘 안 보였지만 개인적으로도 앞이 하나도 안 보였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뭐 이런 죽어야 되나 뭐 아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몸이.
0: 이혼하고 나서 자식들과 연락은 어떻게 하고 지내시는 걸까요? 몸도 아프고 혼자 너무 쓸쓸하실 것 같아요.
1: 이제 아들 한 명이 결혼하면서 예, 연락이 이제 닿아서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하긴 하는데 한번 이제 식장이 아니라 아들 부부 초대해서 집에서 아버지가 밥도 좀 주고 싶고, 예,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밥도 좀 사고

0: 싶고 이런데 이제 외관으로도 얼굴이 좀 검으세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특히 이제 아들 앞에서는 더 당당한 아버지이고 싶지 않으실까. 네.
1: 네, 그렇겠네요.
0: 뭐새 며느리 자리에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집이 너무 낡고 이게 초라하다 보니까 냉장고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뭐 보증금 300만 원에 월 15만 원짜리 공간에 아들 내외를 이제 막 결혼한 아들 내외를 부르기가 쉽진 않으시겠죠. 예.
1: 그렇겠네요. 또 아빠 입장에서는 또 건강한 모습, 좋은
0: 그럼요.
1: 모습을 보여주고
0: 그럼요. 더
1: 싶잖아요.
0: 나은 모습. 헤어질
1: 맞아요.
0: 당시에 그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고 무능력한 아픈
1: 맞아.
0: 아빠가 아니라 그 얼마나 아버지들만의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뭐
1: 맞아.
0: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라는 이름은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의 나락에 있는 그런 모습을 아들 내외한테 보여주고 싶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조금 나은 여건이 된다면 진짜 집에 불러 그러니까 한번 초대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바람도 정말 공감이 되는 바람이셨습니다.
1: 그러니까 정말 아들을 보고 싶긴 하신 거예요.
0: 아,
1: 그렇죠.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어제에 이어 오늘은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로서 심한 당뇨 합병증을 앓는 서용근 씨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송미영 씨가 마음을 다잡으며 자주 듣는다는 노래가 있다는데요. 어떤 곡이죠?
0: 김광석 님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우리 서영구 님이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노래 중에 일어나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고요. 서영근 씨가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를 해서 이제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배달 일을 해서 지금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계시잖아요.
1: 네.
0: 자립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고 또 센터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분이고 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추천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1: 네.
0: 이렇게 도움받는 게뭐 작은 공장이지만 어쨌든 대표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예,
1: 맞아요.
0: 그런 분이 아, 나라에서 이런 도움을 주는지 몰랐어요. 아,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전에는 위로만 보던 세상에 아래로 또더 넓은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뭐 부담감이나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야겠더라고요. 라고 하셔서,
1: 네.
0: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굉장히 높은 분이 아닌가. 아,
1: 올바른 자세다.
0: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1: 쉽지 않죠.
0: 인정하고.
1: 맞아요.
0: 그런데 후에 또 덧붙이시는 말씀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예, 도움 받는 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모든 여건으로부터도 일어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담긴 곡이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뭐 김광석의 노래를 다양하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뭐 이런 언급도 해 주시긴 하는데 노래가
1: 네.
0: 워낙 많으시잖아요,
1: 네,
0: 이분이요.
1: 일어나 좋은데요?
0: 그쵸? 예.
1: 네, 제목.
0: 스스로 그러시면서 거기에 귀결하신 거예요. 아, 그래도 일어나가 낫겠죠라고 하시면서
1: 낫습니다.
0: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진짜 서영근 씨의 삶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서영근 씨의 사연으로 들어보시고요. 김광석님의 일어나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 제가 이제 김광석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일어나고 잊어야 하는 마음으로. 근데 일어나가 더 맞지 않을까요? 병마에서 일어나고 싶기도 하고 또내삶 자체가 사실 저는 이제 쓰러졌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거기서 일어나고 싶은 거고 또 진짜 그렇죠. 뭐 도움받지 않는 삶. 제가 되게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도움이 당연시 돼서 안 되고 안주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빨리 탈피하고 싶은 거죠. 거기서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0: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서영근 씨가 병마와 가난으로 주저앉은 삶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을 담아 신청하신 곡이었죠. 김광석의 일어나, 서영근 씨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가족 없이 혼자 살면서 심한 당뇨합병증을 앓는 서영근 씨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서영근 씨가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아픈 몸으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인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시잖아요. 그 원동력 뭘까요?
1: 그냥 태어나시기부터 진짜 성실한 분으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0: 네.
1: 예전에 편의점 일을 2년 정도 했었는데 신장에 무리가 가서 그만두고, 그러니까 편의점은 뭐 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정해진 시간대로 해야 되는데 밤낮이 바뀌어서 일을 하게 되면 진짜 몸이 이제 현격하게 안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서 2년 전부터는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활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도시락 전달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7시부터 뭐 3시까지 어떤 날은 이제 1시에 끝나시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네. 그냥 이렇게 매일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고 남들보다 도시락을 더 많이 갖고 나와서 그냥 배달하신대요.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0: 네.
1: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진짜 좋은 분들의 특징은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한 귀한 값을 아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게 나중에 마음이 편하고
0: 네.
1: 굳이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돌아오고 그렇게 베풀었던 것이 어떤 것으로든 돌아온다고들 어른들이 하시니까
0: 네.
1: 서영근님에게도 좀 그런 이렇게 더 많이 누군가를 위했던 것들이 이분께로 선한 것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0: 맞아요.
1: 그런 바람도 드네요.
0: 네. 그러니까 성실하시지만 마음도 굉장히 선하신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1: 배달하는 대상이 또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서 어떤 날은 앰뷸런스랑 같이 이렇게 도착을 했더니 이미 이제 돌아가신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분들 보다 보면은 내가 지난 삶에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왔었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좀 하시게 되고. 비록 지금 내가 힘든 삶이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게 됐다는 그런 고백처럼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서영근 씨의 얘기입니다.
2: 처음에는 이제 뭐 편의점 일을 하다가 새벽에도 일을 해야 돼요. 밤을 새워서. 몸이 너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 콩팥 나쁜 사람들은 밤을 새운 일을 하는 건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쪽 일을 한 지 2년 됐어요. 가보면 진짜 이렇게요. 처음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뭐 가다가 내 앞에서 숨을 거두시는 분도 봤고 근데 도시락을 주려고 그러는데 운명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그때. 사실은 제가 위만 봤잖아요. 느끼는 게 많죠. 이 일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나가고 조금 더 일찍 나오고 그래야 내가 편해요. 투석을 지금 바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투석을 하게 되면 여기 그만둬야 돼요. 지금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투석까지는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은 지금 가장 크죠. 사실 살아있는 게 용이에요, 저는. 그 삶의 끈을 뭐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또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내가 뭐 내 삶을 놔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게 해준 거잖아요. 어쨌든 넌 이렇게라도 살아라라는 걸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더 바라면 안될것 같아요. 열심히는 제가 산다고 사는데 몸 아픈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그게 참 힘들더라고. 근데 그 바람을 얘기하면 눈물 날것 같아요.
0: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이런 큰 시련을 겪었지만 누굴 원망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서영근 씨가 삶을 바라보는 마음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누군가는 인생을 60부터라고 하고 또 이제는 70부터예요. 몇 살부터세요? 너무 요즘에는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젊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셔서 연세는
0: 맞아요.
1: 물리적으로 굉장히 고령이신데 외적으로는 건강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진짜 이 연세가 가늠이 안 되는 어른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인생은 60부터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이 그 순간부터 그냥 예, 그게 맞는 나이인 것 같아요. 굳이 이 물리적인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60부터라고 하지만 이분이 지금 58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몇이 되든 그냥 사는 동안 좀 건강하게 예. 그리고 그끈 마무리를 좀 이제 마무리를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몸이 이제 아프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후일까지 자꾸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끈 마무리를 좀 책임감 있게 잘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 말씀해 주셨고, 끝났을 때 마지막 날, 아, 그 이만하면 행복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아들 며느리 한번 같이 이렇게 집에 와서 식사하고 싶다 뭐 이런 바람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서영근 씨의 희망
0: 아, 왜
1: 이야기입니다.
0: 이렇게 근데 희망이 이렇게 아니 좋은 희망인데 이렇게 마음을 막
1: 짠하죠.
0: 네, 이렇게 후벼파죠. 아이 참 속상하네요. 그치만 행복하셨으면
1: 예,
0: 좋겠습니다.
1: 그 바람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이야기입니다.
2: 이제 바램이라고 할까? 희망보다도 그거예요. 그냥 건강하게 뭐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차피 인생이 주어졌잖아요. 갈 때까지 책임감 있게 살다 가야지. 내가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다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뭐, 잘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많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었어도, 아, 난 그냥 행복했어. 라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0: 사업의 실패에 파산한 뒤 아내도 떠나고 당뇨 합병증으로 심근경색과 녹내장, 심부전증을 앓는 서용근 씨. 약값조차 내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서용근 씨를 응원하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 803입니다. 가운데 천구 천구 두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0-1009-1009 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0: 네. 아, 우리 서영근 씨. 내 마음의 노래처럼 정말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는 생각이 너무 간절한데요.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한 뒤 아내도 떠나고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아들도 지금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집도 냉장고가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좁고 거기다 당뇨 합병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약값조차 내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힘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비용 마련 약값도 내고 그리고 또 아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래도 자금 마련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씨 힘내라고 많은 분들 함께 따뜻한 기도와 나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죠.

인생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게 이런 걸까요? 운영하던 공장이 잘 안 돼 파산하고 건강에 빨간불이 연이어 들어올 때 가족이란 울타리마저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방 안을 가득 채운 건 막막함이었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면서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할지 마음 한구석이 까맣게 다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방안이 어두워도

마음까지 어둠에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가족은 흩어졌고 몸은 성한 곳을 찾기 힘들 지경이지만 내 삶의 불씨가 꺼진 건 아닐 겁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간신히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면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며 감사하게 되네요. 거창한 행복을 바란 적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아픈 몸을 조금 덜 원망하고 내일 아침에도 눈을 떠 소박한 밥 한 끼를 먹으며 나의 일터로 향할 수 있다면 됩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롭고 시린 날들이지만 내 삶의 남은 페이지를 내 손으로 묵묵히 써내려가다 보면 언젠가 꽤 괜찮은 날이 찾아오리라 믿어봅니다. 서영근 씨는 사업 실패로 파산하고 가족과 헤어진 뒤 당뇨 합병증까지 있지만 내일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도시락 배달 일을 하며 삶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혼자 많은 시련을 감내한 서영근 씨에게 응원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윤종신의 굿나잇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6: 펄!
7: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5: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8: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0: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약방 말씀으로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성서 모짜리 담당인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서 목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순교 성인들을 기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대축일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에서 참으로 뜻깊고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신앙의 시작은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앙을 찾아 나선 우리 선조들의 믿음 때문이고 이 믿음을 죽음까지 증거한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에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순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성경 구절도 루카복음 9장 24절에 보면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좀 더 성경 안에서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최고의 순교의 정신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순교에 대한 어떤 의미와 순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신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순교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게 여기서 순교에서 순자를 좀 보면 의미가 좀 있는데, 순자는 이 따라 죽을 순으로 쓰는데, 이 따라 죽을 순을 좀 분석해 보면 죽을 사와 열을 순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단어가 따라 죽을 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을 사와 열을 순이 합쳐져서 따라 죽을 순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진 거다 보니 이는 죽은 사람의 뒤를 이어서 열을 안에 따라 죽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순자를 이용해서 나타난 이 충성심을 발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죽은에게 충절을 다하기 위한 뭐 순군, 또 직책에 충실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는 순직,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국 등 여러 가지로 어떤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안에서 자신을 좀 더 그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충실하게 사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순교 또 순자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바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순교라는 의미를 더욱더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단순히 증거자라고 하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거자, 참관인, 증인으로 번역되는 법률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순교라는 단어는 아까 순에서도 봤던 것지만 죽을 사와 열을 순, 그 열흘 안에 따라 죽는 어떤 그런 거 안에서 뭔가 고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도 생각하지 않는 뭔가 여러 가지 결기가 느껴지는 단어가 순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의 마르투스라는 것은 증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결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법률적 의미가 강한 증거자라는 용어는 점차 하느님과 그분의 진리, 또 계약과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함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증언하는 것으로서 확대 해석하면서 나중에 순교자를 마르투스라는 단어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후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들이 그 증언을 철회하느니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게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순교를 신앙의 진리에 대해 주어지는 최고의 증언, 곧 죽음에 이르기까지 증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순교의 핵심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죽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폭력이나 전쟁, 사고, 박해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모두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교자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복음의 진리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순교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순교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르투스라는 증언자의 어떤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 신학의 토대가 되는 사건들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들은 하느님께 충실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음까지 감수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하느님의 법과 계약에 대한 충실성이 생명의 연장보다 앞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 안에서 순교의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본다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3장에 보면 수산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산나 이야기는 어느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여인이 모함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것 안에서도 자신의 진리를 증언했던 이야기가 수산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바빌론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바로 수산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원로가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고 목욕하는 수산나에게 자, 정원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라며 거짓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산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지울 수 없다고 결심하면서 소리를 쳐 사람들을 불렀고 두 원로는 수산나가 젊은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보았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나중에는 이 수산나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이 다니엘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결국 목숨을 건지지만 사실 이 행위, 자신의 목숨보다는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또 두려워하는 이 수산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순교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1993년에 발표하신 진리의 광채라는 교황문헌 안에서 그 90일항에서 수산나는 깨끗한 몸으로 그들의 몰락에 걸려드는 편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순종과 윤리 질서의 절대

일성을 증언하였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바울 2세는 선에 대한 진리와 또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행위가 바로 수산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가운데 교회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윤리적 진리를 증언하고 옹호한 무수한 성인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새 동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순교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새 동료 하나니아스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이라고 하는 새 동료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들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거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따지면 하나니아, 미사엘, 아자리아라는 이름으로 사실 불리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임금의 금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다 결국 불가마 속에 던져지게 되는 인물들이 이 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가마 속에 던져지면서 하는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께서 내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불가마에서 자신들을 구하실 수 있다고 믿긴 하지만 설령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신앙이란 하느님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계산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과 충실함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심과 충실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신앙을 믿으면서 하느님께서 나의 소원만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꽤 많이 있죠. 그리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과연 하느님은 있는 것인가? 또 하느님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 들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참된 신앙과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느님이 나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순교란 기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느님만을 섬기겠다는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교는 언제든 박해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예언자들 또한 엄청난 박해를 받은 순교자적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죽이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자벨에게 심판의 하느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미카 예언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임금이 아닌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의인들의 이야기는 하느님께 충실하다고 해서 언제나 현세적 안전과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박해와 고난은 반드시 하느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임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지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1절인데 꽤 깁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깨시어 저는 그 깨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로 미사비비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무언가 현세적인 안전과 성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항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비웃음거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아라. 내가 태어난 날, 복을 받지 마라.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두 곡 듣고 오면서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구약성경의 또 다른 순교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장혜리가 부르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서지원이 부른 내 눈물 모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혜리가 부른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와 서지원이 부른 내 눈물 모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자신을 불태우는 무언가 다 불태워서 제가 남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 비웃음과 사람들의 조롱 멸시 속에서도 자신을 다 불태우면서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워낙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박해 속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처럼 모든 것들을 바치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끝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하느님께서 변화시킬 새 계약을 선포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마카베오기에 순교의 분명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기 시절에는 유다인들은 그리스 왕으로부터 율법과 계약을 버리고 자신들의 종교와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받습니다. 오디세이에 보시면 뭐 포세이돈, 뭐 제우스, 뭐 그다음에 헬레네 뭐 이런 그리스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신화에 나와 있는 이 신들에 대해서 공양하도록 유다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다인들은 그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박해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내용들을 그 박해 속에서 어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했던 책이 바로 마카비오기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시죠. 마카비오기 상권 1장 44절부터 50절을 보면 그 당시 때 유다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런 칙서를 내립니다. 어떤 칙서를 내렸는가?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에서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아까 말씀드렸던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 관습을 따르라는 거죠.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재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이게 마카베오기 상권 1장 44절부터 5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나에게 흔히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시므님들을 막 모독하고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미사도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또 아 그래? 그러면 나 도망가야지 도망가서 지내야지 사람 있겠죠. 그러나 투실한 어떤 신앙인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항쟁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오기 상권 1장 62절부터 63절에서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거 안에서 이 박해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더욱더 대단한 건 마카비오기 상권 2장에 또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자 박해를 받던 이들은 안식일에 싸우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다가 공격을 당해 죽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보시죠. 마카비오기 상권 2장 32절부터 38절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군대를 맞은편 쪽에 진을 치고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 이제 그만 나와 임금의 말씀대로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의 말대로 하여 안식일을 더럽히지도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그러나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돌도 던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피난처를 봉쇄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한 채로 죽겠다.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언해 줄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의 공격을 받아 아내와 자녀와 가축이 더불어 죽어갔다. 죽은 이는 1,000명이나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공격이 들어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진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안식을 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이죠. 이 이야기는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 생명보다 앞설 수 있다는 신앙심을 보여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카비오기 본문은 모든 상황에서 죽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국 공격을 받아 죽는 건 그건 순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안식일에게도 방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결국 안식일에 그냥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증언에 대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순교란 단순히 죽음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를 포기하는 것이 곧 순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면 먼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피신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것이 피신했다고 해서 순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신 피신했지만 결국 잡히게 되었고 그 순간에 잡힌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잡힌 이후에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 이것이 순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교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증언과 증거자의 역할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카비오기 학원 7장을 보면 증언과 증거자의 역할을 담고 있는 순교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마카비오기 학원 7장을 보면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에 대한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다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증언하고 있는 게 마카비오기 학원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카비오기 학원 7장 20절부터 23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자,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일곱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디어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으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는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알려준 것이고 그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신의 목숨 또한 하느님께 기꺼이 바치고 있는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마카비오 순교자들의 신앙에서 두 가지 특별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계명은 인간의 권력보다 우선한다는 확신입니다. 임금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느님의 법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임금의 법이 내어진다 하더라도 즉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다 바쳤던 것이죠. 둘째, 부활과 내세에 대한 희망입니다. 마카베오계의 순교자들은 죽음이 아니, 즉 인간 존재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마카비오기라든지 예언자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속에서 순교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과연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셨고 진리를 증언하셨으며 그 증언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정치적 박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면서 인류를 위한 자기 봉헌이고 또 죄와 죽음에 대한 사랑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는 예수님을 순교자 가운데 으뜸으로 설명하면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명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충실함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순명, 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졌다는 것이겠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헤로데의 불의한 결혼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참수된 세례자 요한도 순교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은 아니지만 빛을 증언한 인물로 세례자 요한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순교는 교회가 사회적 불의와 도덕적 타락 앞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증언은 권력욕이나 정치적 지배를 하기 위한 증언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과 회개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파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첫 그리스도교 순교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스테파노는 예수님을 증언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는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스테파노의 죽음, 이 죽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셨듯이 스테파노도 박해자에 대한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순교는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것과 동시에 그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증언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순교는 바로 사랑의 증거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순교자는 박해에 대한 증오와 복수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승도, 즉 박해하는 이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핵심 태도로 이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노래 두 곡 듣고 온 다음에 마지막 쪽 정리를 좀 해보죠. 하늘바라기가 부른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와 신보현이 부른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늘 바라기가 부른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와 신보현이 부른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정말 순교자의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자는 박해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로 점철되어 있는 분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자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기도하는 사랑의 증거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복음화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순교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가 박해자들의 폭력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순교자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박해자들을 용서하며 스테파노처럼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악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는 불의와 거짓을 분명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교의 증언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진리와 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박해자와 원수에 대해서는 증오와 복수로 응답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히려 순교자의 증언에는 즉 진리와 선에 대한 증거와 또 박해자와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의 증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의 독특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순교자들은 악에 굴복하지 않고 또 악의 방식으로 악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증거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사랑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가 한번 정도 다시 한번 음미해 봐야 될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안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골려먹을까 또 골탕을 먹을까라고 복수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막상 복수하고 난 다음엔 얻어지는 건 뭐가 있죠? 허무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걸 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한계, 자신의 또 미움들을 체험하는 게 복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뜻을 해주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의 모습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의 모습으로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순교자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명확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사랑의 증거자이고 그 사랑을 어찌 보면 많은 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사랑이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 분들이 바로 순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순교자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사랑의 증거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사랑을 알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느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증거자로서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함께 있는 것이죠. 결국 순교자들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자신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사랑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사랑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에 대한 믿음이고 또 그 사랑 속에서, 즉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속에서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관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순교자의 정신들과 순교자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좀 더 우리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진 않겠으나 내 자신을 좀 버리고 또 내 십자가를 지면서 다른 이들의 십자가도 함께 져주려고 노력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현대판 순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선 사랑의 증거자의 모습, 목숨을 바치진 않지만 삶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또 희생적 사랑을 사는 이 모든 이들을 바로 백색 순교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안에서 좀 더 우리가 백색 순교의 정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내 걸 내어주고 또 그들 안에서 좀 더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 삶이 순교자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돼 9월에 또 순교자 성월에서 살아가야 돼 우리 마음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곡으로 셀론 디온이 부른 The Power of Love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의 사랑의 증거자인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가오는 또 한 주간 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캐팅
1: 에몬스 가구
2: 캐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캐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캐팅
1: 집을 완성할 땐
2: 캐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캐팅.
3: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석준 네오 신부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 도시 생활에 지친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계절 음식을 만들고 흙을 만지며 자신만의 작은 숲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조금 덜 쓰고 조금 더 아끼는 하루도 나만의 작은 숲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작은 마음들이 모여 숲을 이루는 이야기, 의정부 교구 청년 기후 모임 청숲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정현 스테파노 형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커두리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오늘 만날 분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숲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의정부 교구 청년 기후 모임 청숲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지현 스테파노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교구 식사동 성당에서 청년 회장으로 그리고 청숲에서 또 다시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스테파노로 갑니다.
0: 누가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자리 욕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 절대 아닙니다.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0: 무슨 빚을 졌길래?
1: 제가 막 힘들 때마다 성당을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항상 있었던 사람처럼 막 다 반갑게 맞아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할 때만 성당을 찾고 오히려 성당이 필요할 때는 제가 항상 거절했던 것 같아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1년 희생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그 청숲이라고 합니다. 그 청숲이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청숲은 의정부 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네, 이제 청숲은 2024년 5월에 저희가 다 같이 으쌰으쌰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김승현 프란치스코 신부님과 함께 만들었는데 이제 의정부 교구 청년들이 모여서 기후위기와 생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직접 실천해가는 주도적인 모임입니다.
0: 청숲이면 말 그대로 뭐 어떤 숲은 알겠는데 그 앞에 청자는 뭐였죠? 무슨 의미죠?
1: 청년입니다.
0: 청년일 줄 알았어 내가. 내가 뭐 색깔 청 뭐 나오고 뭐 나올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청년들이 숲을 만든다. 예. 네, 그 의미입니다. 사실 그 서울 쪽이나 이제 그런 약간 대도시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숲을 만난다는 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공원 내지는 안 그런 이제 산. 네. 올라갈 때 숲이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의정부 교구 그 거쪽에 이제 교구 그 의정부 교구의 위치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긴 하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그 거기도 숲을 만날 일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1: 저희가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어떻게?
1: 가령 여기 상암 그 서울 마포구 상암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네, 저희도 같이 나무 심기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숲 이라는 단어 자체에 포커싱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청년 한 명 한 명이 나무를 이뤄서 숲을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기후 위기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갑자기 2년 전에 갑자기 특별한 사건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당연히 본당 활동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맡은 분야가 이제 ESG와 기업에 관한 거여서 찾아보다가 생각보다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정말 크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관련 서울에 위치한 그런 관련 청년 기후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저도 많은 정보를 듣고 이들과 네트워킹을 할 목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마침 이제 김승현 프란체스코 신부님께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기후 모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전 바로 승낙을 했습니다. 네.
0: 사실 그 요새 뭐 이 말 표현이 뭐 세대 갈등의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요새 청년들은 자기한테 딱 와닿는 문제 아니면 막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딱 지금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고 그들한테는 각자 이 기후 위기가 어떻게 와닿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지금 저희가 모인 인원은 130명가량 되고요.
0: 오, 굉장히 많네요.
1: 예, 그 130명이지만 이제 항상 활동하는 인원들은 좀 뭐 이제 15명에서 20명, 20, 30명 정도 사이이고
0: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 일개미 이론이 그렇게 바뀌지 않다는 거. 네네.
1: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들이 피부에 와닿아야 좀 막 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거를 뭐 지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진행할 텐데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리고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후위기라는 관점,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손쉽게 그리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플로깅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뭐 탐조도 하고 있고 뭐 토크 콘서트나 뭐 기후정의 영화제 등등등 이런 좀 초심자 입장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그런 거 그럼 어디 가서 본당 가서 이제

0: 한번 그런 걸 보여주면 이제 참여하면서 그 청년들이 느끼는 건가요?
1: 그 천주교를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우선 미사가 진행되죠.
0: 그렇죠.
1: 일단 미사가 중심이고 그 미사 때 강론 말씀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그런 체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의정부 교구가 아시다시피 좀 크지 않습니까?
0: 네, 그러니까요. 네. 지역마다 너무 맞아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1: 네네. 그래서 의정부 지역 그리고 일산 지역 그다음 구리 지역 이 세 개로 나눠서 지역별 플로깅 그리고 뭐 지역별 그런 활동들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매달 한번 매달 월 셋째 주 토요일에 원래 미사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모이고 그것도 이제 의정부에서 한번 그다음 일산에서 한번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참여도를 어떻게든 높이고 있고
1: 예.
0: 사실 그런 면에 사실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 이야기는 엄청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그렇지라고만 하지 그것이 와닿지는 않고 특히 제가 보자면 이 기후위기를 언제 사람들이 느끼냐면은 특히 이번 여름
1: 야, 예,
0: 덥다 그럼 이거 왜 그러냐 이게 바로 기후위기의 모습이다 올해가 그래도 내년보다는 제일 시원한 날이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지 이따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잊혀버리고 하긴 하는데 사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느끼는 기후 위기는 이런 날씨도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느낄까요?
1: 청년들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상 속에서 느끼는 더위, 기후 변화 그리고 언론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런 기사들. 을 통해서 뭐 체화감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는 약간 청년들에게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 우리 동네 앞에 그리고 찬미받으소서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제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반으로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 안에서 이러한 동네 앞에 작은 쓰레기마저도 이게 쌓이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어떤 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뭐 공원에 이제 쓰레기 줍기라든지 아니면 뭐 각 나가서 뭐 정책 입법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조금 그것보다는 이제 미사나 아니면 WID 그런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저희 청습 플래그 이제 걸어놓고 뭐 이제 전기 자전거로 전기 발전시켜서 네 바나나 주스 만들어 먹기 뭐 이런 거.
0: 약간 거기 좀 재미라고 하면 재미를 좀 더 넣으셨네요.
1: 그렇습니다.
0: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막 뭐랄까 힘줘서 하기에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고
1: 무거운 주제죠.
0: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재미도 하고 하면 아 그래 이렇게도 한번 살 수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민감할 수 있긴 하겠는데 이 기후 위기와 청년의 또 일자리하고는 또 관계가 너무나 밀접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눈 감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1: 이게 기후 위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AI의 발전이라든지 사실 기술의 발전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AI가 발전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유해 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전을 막아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이런 관점을 시장의 관점에서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발전의 이면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일단 저희 청소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현실적인 부분에 앞서 있는 청년들에게 너네가 지금 이렇게 이런 무슨 이런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발전은 모든 게 나쁜 거야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하고 하는 게 이제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에서 그리고 그들이 일단 참여를 하는 게 좋거든요.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단체에 스며드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더 듣기 좋은 주제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말할 수 있는 걸 쉽게 말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그 다음에 결혼, 저희 청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기후 위기라는 주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하자, 그리고 제가 뭐 무슨 장을 맡고 있다 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러지 않고 어떤 거 하고 싶냐, 뭐 이런 거 해볼까, 뭐 우리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동물을 키우면서 많은 가스가 발생되는데 우리 한번 비건을 트라이해보자 이런 식으로 비건 음식도 요즘에 제일 맛있는 게 많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건 음식 이제 곧 할 거거든요. 네. 랜덤 비빔밥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사실 내가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고 얘기한다면 뭔가 내가 뭘 했을 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에 또 아, 네. 재미가 좀 느껴지고 그럼 물론 이제 그게 처음에 흥미죠. 흥미를 그렇죠. 시작해서 점점 깊어질 수 있긴 한데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게 된다면 아, 저건 내가 못 해. 라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안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라이트하게 접근해서 네. 좀 더 재미를 끼고 아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나도 뭔가 조절하는구나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느껴진 그걸 느꼈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랄까 야 기왕 하는 거 막 이렇게 해서 너무 먼저 힘을 주다 보니까 네네. 좀 그런 면에서 좀 참여자들이 좀 부담도 떨어지긴 한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 청년 네네. 들의 조금 접근적 방법으로 네네. 하고 있다. 근데 청습의 표가 우리의 일상에 작은 습을 더하다는데 네. 이 말 표현이 되게 와닿긴 해요. 일상에 네네. 우리 일상이 그러니까 너무 내가 어딘가를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내 작은 습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 큰 습이 네네네.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큰 습과 작은 습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그거를 이제 아까 소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숲이라는 단어에 포커싱을 맞춘다기보다는 약간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정적인 단어, 뭐 취업률, 결혼, 뭐 등등등 정말 안 좋은 주제에 다 청년들이 껴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나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숲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숲 하나를 더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바로 작은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큰 숲은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이 청년들이 천주교 청년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지나가는 청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후 위기라는 관점에서 아 내가 해서 뭐해 이런 마음만 가지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큰 숲을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무언가 큰 것보다는 네. 우리가 이게 작은 거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들이 모여서 결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이렇게 각기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뭘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은 뭐 구조 활동하시는 거 봤을 때는 약간 그 프로깅도 하신다고 네. 했고 원래 미사도 하신다고 하겠는데 그 외에 좀 이렇게 참여하는 그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1: 저희가 연말에는 사실 작년에 조천호 박사님을 모시고 그 토크 콘서트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기후 솔루션에 있는 연구원 분들을 모시고 저희도 또 강연을 또 들어보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뭐 연말에는 아나바다 활동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로웨이스트 피크닉 뭐 거기서 이제 랜덤 비빔밥 만들기 근데 이제 고기를 첨가하지 육류를 첨가하지 않은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뭐 제가 말씀하신 지역별 플러그인도 있고요. 이러한 뭐 큼직큼직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미사 에는 못 나오시지만 플로깅만 참여하시는 그런 샤이 회원님들도 계셔요. 아 정말 플로깅만 나오세요.
0: 아 거기서 샤이도 있습니까?
1: 네네네. 미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플로깅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플로깅만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을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을 더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사도 그냥 저희가 하는 미사도 있지만 이제 가르멜 수녀원에 가서 이제 수녀님들과 같이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녀원 주변에 되게 자연 경관이 정말 두드러지거든요. 이제 거기에 저희가 정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연말에는 아나바다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의정부 교구다 보니까 이제 파주 연천 쪽으로 DMZ 쪽으로 해서 이제 그 탐조 활동 갈 생각입니다.
0: 사실 우리가 손을 대고자 한다면 뭐 끝이 없고 네. 근데 이제 또 안 하자고 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작은 거라도 꼭 이제 실천 한번 해보라는 건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청습에 들어오지 않고 만일에 뭐 플로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느 순간 되게 유명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좀 뛰다가 죽고 네. 걷다가 죽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정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아 요거는 되게 쉬운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너무나 많은데요. 일단 할 수 있는 건데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든지.
0: 근데 진짜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너무 어렵죠.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텀블러 쓴다고 하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물병이나 그 유사한 것들이 네.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한국은 누가 그러긴 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플라스틱 더 많이 쓴다. 그리고 웬만한 건 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사실 플라스틱을 안 쓰고 싶어도 참 쉽지 않은 거라서 만일에 플라스틱을 내가 조금 불편한 걸 감수하고 플라스틱을 안 쓴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1: 플라스틱에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는 청소부에 가입을 하면 그 이제 알루미늄 스탠으로 된 빨대를 드립니다.
0: 빨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빨대.
1: 네, 왜냐면 커피를 저희가 많이 마시니까. 그렇죠.
0: 네. 또 한국 사람들 아니면 뭐 그렇죠. 얼죽아도 있는데.
1: 네네. 네. 텀블러를 물론 다 사용하시겠지만.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저는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되게 많은 시선을 받잖아요. 특히나 그렇죠. 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는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없으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텀블러는 이제 각자 사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빨대를 드린다든지.
0: 약간 눈에 텀블러는 좀 일단 눈에 보이죠. 빨대는 눈에 보이지 않긴 하죠.
1: 네네네.
0: 갑자기 조용히 끝내 딱 찍을 수 있으니까.
1: 그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활동 중에 월간 청소비라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그 월별로 뭐 예를 들면 저희 저번 8월에는 에어컨 적정온도 맞추기라든지 그걸 인증하는 거예요.
0: 이거 진짜 네. 그 유혹 이번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 유혹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힘들죠. 네. 힘든데 그리고 저번에 기후정의 영화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디톡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그 이번 월 주제는 플라스틱 대신에 대체품을 생각해서 다른 걸 사용하기였어요.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텀블러를 인증한 친구들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는데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투 대신에 에코백 사용해보기.
0: 에코백.
1: 네. 그러니까 저희가 플로깅 하잖아요.
0: 네네네.
1: 플로깅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피크닉 시즌이니까 굉장히 어디 많이 놀러 가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최대한 비닐봉지 안 쓰고 에코백에 담는다든지 장바구니를 사용해보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네. 그 플라스틱이어도 플라스틱이 다 나쁘진 않고 그래도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0: 그렇죠,
1: 그것도
0: 그렇죠.
1: 뭐 노력한 거니까 제가 챌린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첨 매달 미사 때 추첨 받아서 이제 자그마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이게 언제 우리가 이제 특히 뭐 남성분들이 제일 특성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백이나 이런 걸 잘 안 들고 다니시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뭘 들고 다니는 게 참 게 어색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뭐 가방이라 들으면 거기다 집어넣고 다니긴 하는데 일단 뭐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단적인 얘기하면 저는 이제 텀블러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서
1: 네.
0: 이제 들어온 게 커피 같은 걸 먹으니까
1: 네네.
0: 일단은 그러면 이때 점심 먹으러 갈 때 들고 가야 돼요. 텀블러를
1: 네.
0: 들고 그쵸, 갈 때. 근데 텀블러 들어가는데 이제 식당 가게 되면 이 텀블러 둘 때가 좀 애매모호해요.
1: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0: 식탁이 위에 두기면 뭐 이게 좀 걸리적거린다고 해라. 식탁을 꽉 차지하는데 그 둘 때가 없고 그렇다고 또 바닥에 두기도 뭐하고.
1: 네, 또 크죠 또.
0: 응, 그래서 어딘가 두기 좀 애매모호해. 그러고서 이제 딱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받아오는 거 거기는 상관이 없는데
1: 네.
0: 딱 그거 들고 가서 어디에 딱히 둘 데가 없다는 것 자체가
1: 네네.
0: 사실 이거 좀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바로 확 올라오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불편한 데에서부터가 벗어나야 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편의성들이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1: 네네.
0: 참 이게 선택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점점점 편한 걸 더 찾게 되는데 그 불편함을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떠십니까?
1: 정말 공감하고요.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경우가 이게 눈에 튀면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0: 쟤는 좀 그래. 뭐 이런 얘기 좀 하기도
1: 맞아요, 맞아요. 제 예민한 애야. 이런 친구들.
0: 쟤 왜 저러니? 막 이런.
1: 네네네. 그래서 사실 현실에 굴복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뭔가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조직, 이 팀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 내가 지금 뭐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건 안 되겠다. 뭐 이거는 제가 지금 텀블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당연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했다고 내가 뭐 환경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지금같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굴러다니는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눈송이 눈공처럼 정말 나중에는 정말 커다란 산사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찔리는 마음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정말 이게 맞을까?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하는 대화 주제를 꺼낼 수 있는 모임 그게 그런 예민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희 청소비 가져야 할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아까 좀 표현한 예민한이라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좀 더 뭐랄까 그 표현들 불편함이라는 네. 것도 좀 긍정적인 단어 그 무언가를 좀 찾아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한 단어로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라는 얘기하는 뭔가 거부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그런 표현도 네. 한번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니센네가 부릅니다. 프리티걸.

0: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지구를 위한 기도와 실천을 이어가는 청년, 의정부교구 청년 기후 모임 청수부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정현 스테파노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좀 다들 비슷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사회 내에서나 그런 거 봤을 때 이 부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성당을 다닌다 등등의 그 종교적인 것이나 아닌 것이나 조금 다르긴 하는데 조금 그 접근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하는 건 똑같은데 접근하는 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까 그 말씀하신 찬미받으소서라는 네. 그 회칙을 네. 통해서 과연 약간 의미 부여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수부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식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십니까?
1: 마침 저희가 미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찬미받으소서 이제 특정 항을 읽고 옵니다. 그래서 읽고 미사 끝나고 저희가 나눔을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 자체를 우리 거라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잠시 공동의 집을 빌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이는 이 친구들은 찬미받아서 회칙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단순한 편안하기 위한 그런 행위 자체가 나중에는 나비효과처럼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인상이 깊었어요.
0: 그러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체가 오히려 당연히 환경활동 하시는 분들 너무나 우수하게 잘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청소비 가지는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렇죠. 그냥 행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네. 조금 더 의미를 찾고 그것도 나의 하느님과 또 연결성을 가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네. 참 쉽지는 그것이 그렇게 가야지 좀 더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요새는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어쩌면 그 찬미받으소서에서 얘기 나온 것 중에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이제 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공동의 집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네. 너만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야. 그리고 그 집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쓰는 거야라는 것은 그 안에 연결이라는 단어가 좀 저 표현 제 생각으로 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굳이 내 집 앞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가서 그런 거 하는 것도 따지고 네. 보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렇게 연대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1: 같이 이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혼자 살고 있지 않잖아요.
0: 네.
1: 인간이라는 건 결국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정말 그런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편리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인간 인간이라는 모든 개체 자체가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불편함 그리고 자기의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그 생명체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그 생명체를 담당한 천적들이 없어지고 그 천적들이 없어지면 그렇게 유기적으로 또 나비효과처럼 다른 종들이 멸종하고 그게 결국에는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찬미받으소서 회칙이라는 그런 중심점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환경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 한번 이건 여쭤보게 되는데 지금 활동하신 지가 좀 되셨잖아요. 이거 활동하니까 뭐가 좋더라?
1: 저는 각자가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0: 뭐가 제일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1: 사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가장 원래 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으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엄청 이렇게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원수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런 홍보 활동을 하면서 들어오는 인원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저희가 가령 이러한 회식 자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놀러 가서라든지 아니면 플로깅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식당 아주머니께 저희는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말 한마디 자체, 그리고 제가 꼭 청수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본당에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본당에서도 이제 그 친구들이 휴지를 안 쓰고 저 혹시 행주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물론 그때뿐일 수 있어요. 물론 그때뿐일 수 있고 나중에 일생활 돌아가거나 뭐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또 잊혀지는 게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명 한 명이 정말 가랑비에 어쩌듯이 정말 사그라 이제 정말 이렇게 스며드는 것 자체를 보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뿌듯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물티슈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식당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옆에 그 손을 씻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딱 씻으면 물티슈가 닦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물티슈라는 건 결국은 내가 화장실 가서 손만 한번 닦으면 되는 것들을 네네. 이제 그게 귀찮은 것인지 아니면 번거로운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물티슈로 손을 닦고 밥 먹는 것이
1: 일상화됐죠.
0: 일상화되면서 또 그 안에 플러스가 청결하다가
1: 네네.
0: 붙는데 사실. 그 앞에 그냥 화장실에 손 쓰시면 되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남아처럼 그 식당 앞에 네.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쉽게 생각한다?
1: 네.
0: 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아까는 좀 물티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되게 많죠.
1: 너무 많죠.
0: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이랬을까라고 한번 돌아보면 그럼 이게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커피숍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거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먹어 보이긴 하지만 그 옛날에는 딱 커피숍으로 앉으면 와서 주문 받아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좀 식당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받아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나서 전부 다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어느 날 뭐 그렇게 옛날처럼 해주는 데를 가도 그 카운터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아무리 그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제 다시금 편하게 해준다고 해도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 그냥 이게 불편한데도 어느 순간 내가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이거 아 사람이라는 게 참 익숙하게 이렇게 또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이 불편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바뀌어서 어디 익숙해지면 그게 불편하지 않은
1: 맞아요.
0: 것이 네네. 되는 것처럼 조금 이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계속 뭔가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거기서 모든 걸 끝내고 싶은 그 욕심들이 그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그 환경학적 얘기도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말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었더니 근데 결국은 그때 조금 불편했는데 몰랐잖아.
1: 네네네.
0: 근데 왜 그 몰랐다는 걸 갑자기 지금 와서 안 해주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해? 아 그렇지. 이거 되게 단순한 부분인데
1: 네.
0: 참 어색한 이제는 좀 그게 어색한 부분이 됐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아까는 그 피크닉 같은 경우에도 따져보게 되면 옛날에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근데 돌아올 때는 가볍게 오고 싶어요.
1: 네.
0: 그러면 거기다 다 버리고 오는 게 편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그렇게 되면 단순히 아까 했던 플라스틱을 쓰게 되고
1: 네.
0: 뭐 다른 걸 쓰게 되고 그럼 그렇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난 분리수거는 잘했어. 이런 마음들이 결국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래서 사실 조금 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사실 지금 청년분들이 이 경험하지 못했던 돌아감인데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게 만든다는 것이 정말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아,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고 살았잖아요. 저희의 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줬다 뺏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편리한 도구,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쓰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차에 몰랐으면 차에 나는데 갑자기 우린 편리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게 반감이 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편리함을 이용하는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매개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저희가 막을 순 없지만 뭐 한 명 한 명 그렇지 말자고 막을 순 없지만 우리가 그런 찾는 편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물론 의견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기업이나 ESG에 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 아니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부에 와닿는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먹거리라든지 뭐 가령 어디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비건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옛날에는 비건 화장품 아니면 뭐 친환경 제품이라 그러면 아 비싼데 퀄리티는 떨어져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 이 브랜드가 진짜 되게 고급진 브랜드 마케팅을 잘하고 있구나. 뭐 실제도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령 샴푸바라든지 아니면 그 설거지바 그리고 천연수세미 되게 요즘 퀄리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소비재부터가 굉장히 친환경 제품, 비건 제품인과 동시에 고급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에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소비층 타겟팅이 다 20, 30대, 40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러한 브랜드들도 굉장히 좋은 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이런 실생활에서도 이런 걸 실천해야겠다. 조금이나마 환경에 도움되는 것들을 실천해야겠다. 그게 좋은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급화인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0: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브랜드화돼서 되게 네. 이것이 더 좋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1: 그렇죠.
0: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
1: 네, 먼 길 돌아왔죠.
0: 네, 그러니까 뭔가 야 저것은 이 말 표현 제가 여기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간지나. 나는 그거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는 게 네. 아니 그걸 찾는 게 당연한 거야. 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야 너 특이하다. 이게 나가면 사실 좀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비건이나 이런 약간 친환경 이런 했을 때 옛날에는 약간 그 단어가 가지고 의미에 싸구려다, 네네. 질 안 좋다, 뭐 어떻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친환경이나 비건이나 한국어냐 영어 차이인데 뭐 비건 쓰면 굉장히 뭐 고급지다 막 그런 연결되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쩌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건데 사실 그 인식의 전환이 내 피부로 와닿으면서 그렇게까지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게
1: 그렇죠.
0: 참 이게 안타깝다.
1: 네.
0: 집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서 네. 이게 대부분 이제 뭐 청년들이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머무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1: 네네.
0: 주말이나 이때 좀 있긴 하겠지만 집에서 내가 친환경이라면서 내가 이 기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까는 그 에어컨 온도 적정 온도 하기 그건 알겠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1: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뭐 분리수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분리수거를 할 때 이렇게 분리시켜 놓잖아요. 이제 거기에 드는 이제 용기들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종이 제품도 굉장히 종이 박스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희 집은 그 박스에 담아두고 쓰고 있는데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에 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용기들에 물이 남아 있었다든지 이러면 젖는
0: 아 무슨 말이야 네, 종이 박스는 젖으니까
1: 네 어쩔 수 없지만 물론 플라스틱 안 젖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사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샴푸바 요즘에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바 네 근데 샴푸바는 제가 만들어 쓰거든요.
0: 그래요?
1: 근데 그 키트가 있습니다.
0: 키트가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 저희 하반기 청소 활동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저희 샴푸바도 그 샴푸바 설거지바 굉장히 향도 좋고 굉장히 그 과일 향 나고 아주 좋습니다. 잘 닦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수세미 약간 감탄하고 있어요. 천연수세미가 그러니까 사실 보기에는 조금 뭔가 해괴망측스러웠거든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정말 그 그 농활 저희 청숙에서 하는 활동 중에 농활이 하나 있었는데 예, 블루베리 농촌활 블루베리 밭 농촌활동 갔다가 수녀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처음 봤거든요. 천연수세미 그 정말 천연수세미 그 자체를 되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생각했었는데 너무 잘 닦이더라고요.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봤을 때 정말 이렇게 피부로 와닿아야 그리고 눈에 보여야 인식이 바뀌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0: 아파야 약을 먹잖아요. 맨날 뭐 건강보험 안 들고 막 영양제 챙겨 먹어라 안 챙겨 먹잖아요. 근데 아프면 먹잖아요. 아프면 누가 먹지 말아도 먹잖아요.
1: 당해봤을 네. 때 네. 그제서야가 네. 나오는 거죠.
0: 그걸 알려주는 게 저 역할인 거죠.
1: 사실 뭔가 이 경고는 늘 왔었어요. 왔었는데 네. 그걸 이제 나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차일피일 미룬 것도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제 어쩌면 이런 표현이 어떠냐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
0: 아, 네.
1: 이제는 야 이거 언제 나한테 되겠어라고 계속 밀었다가 그 뭐 애들 그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 나름 내일 계약이야.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네네. 네가 미룰 만큼 미뤘어. 어떻게 보면 오늘 도리어 밤을 새서라도 해야 돼.
0: 네.
1: 지금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0: 네. 티핑 포인트 1.5도가 딱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뭐 더워졌다 그냥 아 뭐 살아가는데 뭐 에어컨 좀 더 세게 틀면 되지 약간 이렇게 뭐 마음 먹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어느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너가 한 행동들로 인해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고 있어? 라고 하면 정신 빡 들잖아요. 제가요? 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있는데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공장 연기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따로 있고 근데 그걸 피해보는 약속국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영향이 발생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내가 버린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은 또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약하다고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힘든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사실 이제 내년에 WID가 있습니다. 그럼 WID의 또 이제 영성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생태, 뭐 생명, 뭐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사실 이 기운은 딱 생태, 또 생명, 또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 WID를 위해서 특별히 그 뭐 하고 하는 활동 있으실까요?
0: WID를 위해서 한다라는 차원보다는 이 WID의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제에 맞춰가기 위해서 제가 WID 그 조직위원회와 함께 저희 청습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ID 나무심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1: 예.
0: 예.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서울대교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네. 지금도 외국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어떤 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신부님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뭔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물론 다 같이 섞여서 이제 막 땅을 파고 이제 씨앗을 부르고 물을 주고 하고 있지만 되게 여러 국가의 분 이제 저희 신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WID를 좀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또 네. 한국의 일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네. 들 수 있는.
0: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저희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곳이 하늘공원인데 그게 쓰레기 산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앞서 말씀 이제 저희가 이거 하면서 그 환경 활동가 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많이 뿌려도 정말 두세 그루 자라면 다행인 거다. 근데 저희는 이걸 2년째,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에 왔을 때 또 이제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 묘목이 자라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함도 느끼고 그리고 같이 왔던 사람들이 같이 또 인사를 하고 우리 이번에 여기 해볼까요? 저기 해볼까요? 장소를 나눠가면서 하는 그 활동 자체가 이미 저희는 WID를 그리고 이미 그 작은 지구를 저희가 지금 살리고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1: 네. 사실 이제 청습도 이제 점점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로 커져갔으면 좋겠습니까?
0: 청습이라는 그 이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어떠한 입법 활동이라든가 사실 뭐 정책 제안 되게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같은 집을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감 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단순히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뭐 조금 더 이제 뭐 플로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나무 심겨제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0: 재밌게 재밌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면 어떤 거든지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 나중에는 미래에는 이 청소비란 단체가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저희가 가령 제한 입법 제한도 해보고 네 어렵겠지만 물론 어렵겠지만
1: 어쩌면 세상과 연결 그러니까 통교를 하는
0: 네, 네.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이거 했다 정말 재밌다 우린 고생했어라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뭔가 제안 활동도 해보고 그리고 어디 가서 퍼포먼스도 해보고 기후정 행진에서도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뭔가 우리는 청소만의 활동을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법 제안 활동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게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네.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의정부교 청년 기후 모임 청숲 박정현 스테파노 형제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안에는 과연 어떤 작은 숲이 자라나고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가 돌아보는 일상과 사람 그리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하나를 마음에 심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양다일이 부르는 편지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석준 외우신 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5: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도 힘든 일인데 그에 앞서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건 뭘까? 숙제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어 이 말씀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는 구절과 만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목숨과 같은 큰 무게로도 다가오는데요.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어쩌면 오늘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란 점에서 여기서 모범답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들에겐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굳은 신앙을 보여주었던 선조들의 모습에서 유혹에 곧잘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 성!
1: 'S just another night and I'm staring at the moon. I saw a shooting star and thought of you.

0: 9월 20일 군종의 시간, 오늘 첫 곡은 에드 시런의 목소리였습니다. All of Stars 첫 곡이었어요.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 1053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으로 오늘 함께 듣고 싶은 음악, 사연 함께 해주세요. 군종신문님 강론 먼저 듣고 오늘은 군장병의 편지로 돌아옵니다.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용성대 성당 주임이신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뒤를 따르려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걸으신 길을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가는 길입니다. 곧 매 순간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수많은 인간적 탐욕과 안일함, 그리고 분심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일상적 순교의 길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이 위대한 신앙 성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의 십자가를 목숨을 다해 짊어졌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신앙 선조들의 고결하고 위대한 순교의 정신이 가능했던 이유를 사도 바오로께서는 오늘 제2독서인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교회를 위해 일생을 바친 평신도 지도자 정화상 바오로 성인도, 칼날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마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삶과 죽음 전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피를 흘리는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의 일상 안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탐욕 앞에서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확신처럼 그 어떤 환난도

0: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읍시다. 그리하여 순교 선조들의 고귀한 믿음을 이어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신실하게 뒤따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1: 오늘 강론은 용성대 성당 주임이신 조현우 블라시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Car à l'amour, ouvre ta fenêtre au jour. 선택하기 힘든 두 가지를 제시하고 둘 중 한 가지를 고르게 하는 게임.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SNS에서 명절의 힘든 상황을 이 밸런스 게임에 빗대는 밈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서서 기차 타기 대 7시간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하기. 7시간 도로에서 운전하기 대 7시간 차례상 음식 장만하기. 아, 어느 쪽도 편한 건 없죠. 명절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명절에도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없는 군장병들에겐 이 모든 밸런스 게임도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을 향한 그리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동진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하는
1: 군장병의 편지
0: 지금 시작할게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0: 한 달이 또 어느새 흘렀습니다. 네. 잘 보내셨나요?
1: 네, 저는 뭐 너무 잘 보냈고
0: 네.
1: 처음 살아보는 서불살이 신나게 한번 지내봤습니다.
0: 그렇죠. 신부님의 거주지를 포함해서 생활의 터전이 아예 바뀌었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왔습니다. 어느덧.
1: 네.
0: 9월인데요. 네. 9월은 또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1: 네.
0: 군종교구에서는 순교자 성월 어떻게 보내세요?
1: 뭐 아마 뭐 다른 교구의 신부님들처럼 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다니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군종교구의 신부로 혹은 신자로 살다 보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장점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0: 네.
1: 여러 지역에서 살아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오는 장점 중 하나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거리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성지도
0: 네.
1: 이렇게 가볼 수 있다는 점
0: 아.
1: 그것이 좀 좋게 느껴집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0: 네.
1: 군종교구도 구역 내에 성지가 있습니다.
0: 맞죠.
1: 네, 바로 국군중앙 주교자 성당에 있는 외국의 성지인데요.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순교자들이 묻혔던 장소가 바로 이제 외국의 성지입니다.
0: 네.
1: 이런 곳에 성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위치에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에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 저도 한번 꼭 생각날 때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특히나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군인들 분위기도 좀 들썩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다 보니 제법 길게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0: 네.
1: 정말 많은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나, 설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다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는?
1: 갈 수도 있고 못 가기도 하고
0: 아.
1: 뭐 대개 이제 뭐 병사들은 이제 부대에 남아야 하고
0: 네.
1: 기도 하고요. 되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 군인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다 이렇게 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0: 네. 네. 가는 사람도 있고 남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좀
1: 예.
0: 다르군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남아있는 그곳의 군부대 추석 풍경도 궁금한데요?
1: 네. 제가 작년에 파병 때 딱 파병 중에 추석을 맞이했었거든요.
0: 네.
1: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애써서 이제 차례도 지내고 뭐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같이 시간들을 보내긴 했습니다.
0: 부대 내에서요?
1: 네, 배 안에서요.
0: 배 안에서요?
1: 네, 배 안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긴 했었는데 다들 웃고 즐기는 가운데에도 그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0: 그렇죠.
1: 조금 아주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을 잊기 위해서 뭐 윷놀이 같은 것들, 차례 같은 것들 정말 마음 들여서 혹은 이제 정말 재밌게 즐기긴 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씁쓸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서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0: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슬픔이 묻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풍경을 떠올리고 골라온 곡이 아닐까 싶은데 이 곡 듣고 오늘 군장병의 편지 배달해 보도록 할게요. 골라오신 곡이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예요. 어떤 네. 곡이죠?
1: 집에 가고 싶어하는 네. 군인들의 심정이 담겨 있는 정확히 가사에서
0: 네. 네,
1: 담겨 있는 그 노래요 노래고요.
0: 네.
1: 마침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방에서 혼자 좀 침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0: 그 배 안에 신부님 방에서요.
1: 네.
0: 그때 그 시절 들었던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

0: 자, 오늘 어쩐지 해군이었던 신부님의 사연을 듣고 이 노래 들으니까 그 추석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군 장병들의 모습이 펼쳐지는 듯한 노래였습니다.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신부님의 첫 번째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어요. 군종의 시간, 오늘은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동진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군장병의 편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현역도 예비역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편지 소개해 볼까요?
1: 육군훈련소 교육지원대대 조인성 일병의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입니다. 지금은 자대 근무와 주말 군종병을 하며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 군 생활이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 32사단 신교대로 입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낯선 공간 속에서 낯선 군복을 받고 낯선 훈련을 받는 훈련병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들과 24시간을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장 배경도 사회적 경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한 생활관에 모이다 보니 어려움은 더해졌습니다. 커다란 문신과 강한 개성을 숨기지 못하는 동기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회에서의 생활 습관을 고치는데 어려워하거나 기본적인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유난스럽게 느껴졌던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동기와 함께하는 시간들에 말하지 못했던 불편과 불만들이 쌓여가다 3주차쯤 짜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동기가 미운 짓을 할 때마다 속으로 욕했습니다. 대체 사회에서 뭘 하다 왔길래 저렇지? 하필 왜 내 옆번호로 와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화도 났지만 돌아보면 그 미운 감정 때문에 죄책감이 듭니다.

0: 산울림 너의 의미, 군장병의 편지, 육군훈련소 교육지원대대 조인성 일병의 편지에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수수께끼가 되네. 이 가사가 저는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니 정말 그냥 군대라는 곳이 갇혀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24시간 함께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도 충분히 힘들겠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안에서 생활했던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셔서 와 정말 이런 식으로 힘들구나라고 감이 좀 오는 것 같기도 했던 그런 편지였어요. 아무래도 군대 경험한 분들은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이 조인성 일병처럼 바깥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민과 갈등을 겪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특히 훈련소에서의 충격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제 네.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요.
0: 네, 훈련소에서.
1: 대개 사람은 뭐 사실 스물 몇 살에 이렇게 입대를 하면 적은 나이고요. 네. 젊은 나이고요. 주변에 사귀어왔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사귀고 있었는데,
0: 맞아요.
1: 군대에 들어오면 정말 원하지 않았던 관계들을 이렇게 맺게 되고, 그렇다 보면 나와는 결이 너무 다른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되죠.
0: 네.
1: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0: 네.
1: 근데 그런 사람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앞에서 계속 지시하는 조교들의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것들이 처음에는 정말 큰 충격으로 왔고, 소위 밖에서 1인분을 하던 내가
0: 네.
1: 이렇게나 무능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자존감이, 스스로의 자존감도 좀 낮아지는 시기가 아마 훈련소에서의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 정말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동네 친구들 안에서만 관계 맺음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뭐 대부분 초중고를 비슷비슷하게 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좀 나와 비슷한 결의 사람들만 보다가 아, 전혀 다른 생활 환경에서 자라난 친구들과 함께 24시간에 붙어 있는다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훈련소에서 새로 태어나는 느낌을 받을 것도 같아요. 걸음걸이부터 새로 배워서
1: 맞습니다.
0: 낯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정말 새로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0: 아, 다 같이 도달해야 할 또 공동의 목표가 있는 집단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제 몫을 해내지 못했을 때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보니까 잘 해냈을 때의 뿌듯함도 있겠지만 그 못할까 봐 못했을 때 부담도 엄청 클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이렇게 밀려오는데요. 근데 뭐 부담감이라고 해서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게
0: 네.
1: 그런 부담감들이 저에게 좋게 작용을 할 때 정말 이 조직 내에서 내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게 되는
0: 네.
1: 어느 정도의 힘이 되어주기도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 부담감 위에 섰을 때 그것을 해내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 해냈다라는 뿌듯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0: 네. 과연 우리 조인성 일병은 성장의 발판을 디딜 수 있었을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지 이어지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육군훈련소 교육지원대대 조인성 일병의 편지 마저 들어볼게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던 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준 건 성당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거나 모태 신앙은 아니었는데요. 그저 친구를 따라서 다닌 성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오래 다닌 것뿐이었던 성당이었지만 군대라는 사회 안에서는 유일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가 됐습니다.

3주차가 마무리되는 일요일, 어김없이 저는 32사단 안에 있는 한밭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일전에 다니던 성당에서의 일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 중고등부 교사 피정 때의 이야기인데요. 본당 신부님이었던 지현승 신부님이 이야기하시기로 신앙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기적을 보는 것만이 신앙의 토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생각도 신앙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게 뭘까? 사실 제 마음은 그 친구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상황이 힘들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제 옆 훈련병,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내는 게 먼저더라고요. 성당에 다녀오고 난 후에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도 사실은 생활관 동기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것, 훈련을 잘 해내고 싶다는 것, 부적응자가 아닌 동기로 인정받고 싶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이야기를 마친 후 생활관 동기를 모두 모아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는 그 친구가 모두에게 사과했고, 나도 너희들과 잘 지내고 싶다. 내가 좀 덜 떨어지더라도 더 노력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생활관 동기들도 모두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마치고 아쉬움 속에 자대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일로 인해 저는 신앙의 토대를 세울 수 있었고 군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신앙의 토대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거냐고 묻는다면 절대 아니라고 답하겠지만 그만큼 강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장병분들, 바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분들도 신앙이라는 마음의 토대를 쌓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보냅니다.

0: 교육지원대대 조인성 일병의 두 번째 편지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 정경화의 나에게로 초대였습니다. 이 곡은 우리 신부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이죠?
1: 사실 이게 가사 자체는 뭐 네. 연인과의 이야기겠지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과 우리 신앙인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봐도 네.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사랑하는 누군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미지의 존재 같았던 다른 타인을 대하는 그 관계성 안에서도 이 노래가 제법 많은 울림을 주지 않나 싶어서 골라왔습니다.
0: 그러네요. 어찌 보면 우리는 책이나 교과서보다 사람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시였나요? 뭐 한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인성 일병도 그 한 사람, 그 동기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네. 또 덕분에 깨우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덕분에 신앙과도 더 가까워졌고요.
1: 네.
0: 그런 느낌이 주는 편지였습니다. 자, 군종의 시간 3주차인 오늘은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동진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군장병의 편지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육군훈련소 교육지원대대 조인성 일병의 편지 참 길고 정성스러워서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요.
1: 네.
0: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도 서로 맞는 사람들만 만나지 않잖아요.
1: 맞습니다.
0: 참 안 맞다. 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까 하는 동료들도 만나고 그것에서 오는 어려움도 많이 겪는데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상대에 대한 미움이 커지는 그런 순간에 조인성 일병은 해결책을 성당에서 찾았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0: 성당에서 한 주간의 일들을 돌이켜보고 신앙의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냈는데요. 군대 안에서 성당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이 편지만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1: 네, 저도 보고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0: 네.
1: 편지였습니다. 사실 뭐 그 환경에 고립되어 있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나가거나 치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0: 맞아요.
1: 대개는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만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몸과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0: 그게 되게 쉬운 네. 선택이죠.
1: 맞아요. 네. 근데 그 순간 맞이하게 되는 미사나 성당에서 갖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정에 치우쳐서 바라보던 상황과 순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게 해주잖아요.
0: 네.
1: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또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개인의 노력에 대한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내리고 더 복음적인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조인성 일병이 사연으로 알려주신 그 순간도 이러한 하느님의 도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고 또 군중신부로서 굉장히 힘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0: 아, 정말요. 저는 신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그냥 주일이면 성당 가야지, 미사 앉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1: 네.
0: 신부님 말씀대로라면 그 성전 그리고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관점의 전환을 한번 해줄 수 있다.
1: 네.
0: 정말 그렇네요.
1: 분명히 그런 힘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또 조인성 일병이 성실하게 나아갔고
1: 네.
0: 또 그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기에 가능한 거겠죠.
1: 아, 그렇죠.
0: 네. 부대 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간 일병의 모습을 보고 이 신앙인의 남다른 태도에 주변에서도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바른 청년이 한 명 있다면 같은 집단에
1: 네.
0: 나도 한번 성당에 가볼까 하는 장병들 있지 않을까요?
1: 아, 분명히 있습니다. 저 선임은 다른 선임들이랑 좀 다른데
0: 뭔가 다른데
1: 네, 저 후임은 다른 후임들이랑 뭔가 좀 다른데
0: 네.
1: 싶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주일에 성당을 열심히 나가면
0: 네.
1: 그리고 성당에서 이왕이면 맛있는 것도 주면
0: 간식을
1: 네, 네, 괜히 궁금해서 한번 가보게 되고
0: 네.
1: 그렇게 뭐 처음에는 잘 모르는 미사 예절 같은 것들 안에서 앉아있다가도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성경을 읽거나 성당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다른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0: 네.
1: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던 경우가 군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단순히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직업 군인을 하고 있는 그런 장교나 부사관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정말 아주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선교는 뭐 특정 성직자나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제 지상 과제이잖아요.
0: 네.
1: 그것을 이제 정말 함께 해 나간다는 것을 군종 교구 안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최고의 선교겠죠.
1: 맞습니다.
0: 본보기, 좋은 본보기가 돼주는 뭔가 남다른 분위기, 그런 걸 풍겨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1: 네.
0: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어드린 이 곡 잔나비와 카리나가 함께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였어요. 신앙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간 조인성 일병의 편지 오늘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편지 소개하면서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군종교구의 성당 아무래도 바깥의 다른 성당과 좀 다르다. 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남자 청년 영세자가 네. 탄생하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신앙의 힘을 직접 깨닫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과연 그 힘은 어디 있을까? 어떤 다른 매력이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1: 네. 물론 제가 이제 군종교구에 되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0: 그 작은 공동체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적어도 제가 다닌 성당들은 그랬거든요. 규모가 네. 크지 않았어요.
1: 네.
0: 물론 지금 성당은 조금 규모가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다녔던 성당들은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를 서로 다 너무 잘 알고
1: 네.
0: 집안의 대소사를 너무 잘 알고 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신자들한테 찾아갑니다. 네, 여러분들 살면서 예, 신부가 갑자기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뭐 밥이나 한 끼 하죠. 차나 한 잔 하죠. 혹은 이제 내가 힘들어하는 훈련을 받는 곳에서
1: 네.
0: 갑자기 신부가 나타나서 어, 너 고생한다 하면서 무언가를 주거나
1: 네.
0: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밖에 본당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교구에서는
1: 그렇죠.
0: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1: 네.
0: 근데 군종 교구에서는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
1: 아, 다른 본당들은 우리가 찾아가야만 네. 신부님과 뭔가 고해성사도 하고 네. 이제 뭐 강복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찾아오는 신부님. 네.
0: 물론 그들이 원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
1: 네.
0: 어찌 되었건 저희는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거리가 좁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전에는 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1: 네.
0: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더 깊은 정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 그렇겠네요. 작은 공동체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청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유일하게 새신자가 늘어나는 곳이 바로 군대인데 이 청년 장병들이 성당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군종교구에 얼마나 큰 관심과 후원을 계속 이어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곧 있으면 오늘 열면서도 얘기했듯이 추석 연휴인데요. 신부님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0: 예, 저는 집에 가지 않고
1: 네.
0: 본당에 남아서 미사를 하는 곳으로 예, 결정했습니다.
1: 장병들 곁을 지키실 계획이군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다가오는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이잖아요. 혹시 어떤 일들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0: 딱히 준비를 한다기보단
1: 네.
0: 지금 저희가 WID 서울청년대회를 준비하기에 있어서 10억단 묵주기도 바치기 봉헌을
1: 네.
0: 이제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우리 군종교구도 발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1: 네.
0: 계획된 건 없고요.
1: 네. 그러네요. 본격적으로 묵주기도를 해도 좋을 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군장병의 편지, 오늘 준비된 편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면서 신부님 어떠셨나요?
0: 네, 이렇게 좋은 사연들을 보니까
1: 네.
0: 너무 좋았고 저도 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부님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실까요?
0: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군종교구에 후원 부탁드리고요. 10월에 뵙겠습니다, 신부님.
0: 네, 10월에 뵙겠습니다.
1: 오늘 끝곡은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한번 전해드리고요.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연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또 지나고 보니 말씀이 참된 것이라는 걸 저절로 느껴질 때도 많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인 오늘 제1독서의 지혜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부분에서부터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에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번성했는지 그대로 전해주는 말씀,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선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지는 오늘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뿌리가 순교 성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자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과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은 김태교 신부님이 부릅니다. 천주 아리랑. 잘 들으셨나요?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984년도 이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가톨릭 역사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많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방문하신 날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되게 좀 감동적으로 본 장면이 있는데, 바로 교황님께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시자마자 우리 땅을 처음 밟으시고 엎드려 그 땅에다가 침구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여의도 광장,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국에서 모여든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하느님의 현존을 정말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축복된 시간이 아니었나.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펼쳐진 현장의 역사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 그러한 순간들이 언젠가 기쁨으로 환하게 웃음 지으며 거둘 수 있기를 믿고 바라면서 우리 그때의 그 기쁨과 영광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으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립니다. 맨디 무어가 부릅니다. Only Hope.

0: saved my life. I'll always miss her. But her love is like the wind. I can't see it, but I can feel it.
1: 흐르던 녹음이 서서히 빛이 바래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이 가을은 점점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 같은데요. 가을 풍경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길 서로서로 기도하면서 보내오신 또 가을 풍경의 그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유리님, 시모님 2시 방송부터 이어 듣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니 오늘은 굿! 오늘은 더 열심히 시모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요즘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네요. 시모님도 조심하세요. 신청곡 전합니다. 나무 자전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임유리님이 또 보내주신 소중한 신청곡 함께 들어보는 시간 나중에 가져볼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독감, 코로나 저도 뭐 주변 가까운 분들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렇게 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게 이 뭐 감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야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점점 일교차가 커지고 또 이제 이 가을이 기울어져 가면 또 쌀쌀해지겠죠. 이제 독감이 또 이제 유행하게 될 텐데. 요즘 또 이제 서로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도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우리 건강을 챙기는 건 뭐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교차 큰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유리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내오신 사연은 우리 플라워님, 김봄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복음 말씀에 용서하라. 예, 타인도 용서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주임 신부님의 강론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과거의 실수들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괜찮아 라고 토닥여주며 용서하여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 주제가 바로 용서였는데 용서. 우리 주임 신부님의 강론처럼 우리가 가장 용서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운데 자기에게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약점 하나, 작은 단점 하나에도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폄하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용서의 시작은 바로 그런 자신의 그 약함, 모습, 부족한 모습을 좀 너그럽게 괜찮아,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면서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옆에 있는 가족들, 뭐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번져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만은 않은 시기를 조금은 괜찮다, 너그럽게 끌어안아주고 좀 맞이해주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플라우님. 이어서 보내오신 사연은 채칠리아님. 안녕하세요. 오늘 더워서 에어컨을 또 틀었네요. 여긴 포항인데 30도까지 올라갔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그래도 한낮은 아직 조금 그 뜨거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우리 8월에 겪었던 그 무더위, 폭염하고는 그래도 살짝 이 햇살의 결이, 햇살이 좀 다름을 느끼시나요? 다들 그래도 우리가 8월에 겪었던 그 폭염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그래도 더위가 다른 기분 좋은 햇살이다, 햇살의 뜨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습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낮의 햇살은 우리가 좀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포항은 그래도 덥네요. 30도까지 올랐다면 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그쪽 지역 그 한창 우리 8월에 더울 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거의 뭐 40도까지 육박하는 뭐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쪼록 그곳에서도 하루빨리 시원한 가을바람이 밤낮으로 네, 불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우리 임유리님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무 자전거가 부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4장 변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자는 타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 타인을 상대하는 방식이 더 필요하고 변화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 저는 이 변화라는 문제에 매료돼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이룬 많은 이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그들로부터 변화와 성장에 대해 많은 걸 배웠고 그들은 또한 제가 살아가는 방법에도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배운 건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가 타인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타인들을 변화하도록 하는 방식. 사실 이건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타인을 상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저는 악과 불의가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악과 불의에 직면해서 우리가 수동적이 되거나 운명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할 명백한 인간의 비극인 악과 불의를 우리가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려는 건 우리 자신이 허락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힘은 우리의 힘겨운 삶의 상황에 따른 대처 방식을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 행위, 언행, 상황 대처법에 대한 변화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 또는 외부 상황에 압도돼 과민 반응을 보이고 분열되며 불행과 근거 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한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 이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개인 상담 치료와 온전한 정신 건강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숙한 태도로 좀 더 차원 높은 행동 양식을 통해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적 독서에서 저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고 대하는지 자신의 태도를 먼저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꾸거나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태도를 바꾸고 변화시킴으로써 타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오늘 영적 독서 내용을 읽으면서 영화 영린에 나오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정조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상책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요 23장의 내용을 읊조리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신하 상책이 읊은 중용의 이 내용의 핵심은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여운을 남깁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영적 독서에서 말하는 남을 바꾸고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자신의 태도부터 점검하고 변화시키라는 주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의 정성스러운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그 안에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지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회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풍경들,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박안젤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해외에서 가끔 오솔길 듣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혼자 계신 엄마가 생각나고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기도 하고요. 물론 자주 톡으로 대화는 하지만 그래도 쓸쓸하실 엄마 생각에 마음이 무겁네요. 네, 우리 박안젤라님, 해외에서 기도의 오솔길을 또 들을 수 있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워낙 이 앱을 통해서 모든 뭐 라디오 방송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미디어 시청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또 오솔길 신청해 주신다니 너무나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박안젤라님. 추석이 네, 다음 주에요. 해외에 계시니 얼마나 더 이 고향 생각에 외롭고 그리움이 크실까요? 뭐 무엇보다 혼자 계신 엄마

생각이 우리 안젤라님의 마음을 더 무겁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이 고향이라는 게 뭔지, 또 집이라는 게 뭔지, 또 우리가 고향, 집 하면 단지 공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함께 채워준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비록 가까이 엄마와 함께 명절을 보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해외에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명절을 이렇게 좀 쓸쓸하게 보낼 어머니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안젤라님, 감사드리고요. 3677님,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건강하게 집에서 가족들 모여 하하호호 했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릿합니다. 올 추석엔 아빠가 입원해 계시는 재활병원에서 잠깐 아빠 얼굴 보며 면회하는 걸로 치러야 할것 같아요. 수다스럽지 않은 가족이라 오랜 시간 얼굴 본다 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하진 않지만 장소가 집이 아니라는 게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이젠 약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할아버지이신데 얼마 전까지도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기둥 같던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계시다가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건너가시길 기도해 봅니다. 네, 3677님. 네,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좀 고향에 관한 부모님에 관한 사연들이 이렇게 전해지네요. 참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엄마, 아빠, 고향,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 언제 떠올려 봐도 늘 마음이 먹먹해지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이 아닌 병원에서 그것도 아주 잠시 면회하는 수준으로 아빠를 만나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참 서글프실까요? 그러면서도 아빠 약하고 아픈 모습 속에 남겨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꼭 떠올려보고 또 형제들, 가족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자리를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은총으로 그 아빠의 빈자리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어 즐거운 날 기쁨이 더 커지도록 흥을 돋아주신 주님, 즐거운 추석 명절이면 자식들 좋아하는 음식 한상 차려주시고 온 가족 함께 모여 오순도순 지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노쇠해진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 베푸시어 빈 마음 채워주소서. 언제나 든든한 기둥으로 가족들 지켜주시던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에 눈물 흘리는 자녀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안겨주소서. 또한 멀리 해외에서 혹은 직장일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 마음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주님의 위로 환하게 채워주소서. 홀로 명절을 지내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홀로 쓸쓸히 명절을 지내는 이웃과 독거 노인들에게도 축복과 풍성한 은총 가득 채워 주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어쿠스윗이 부르는 가족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황소리가 부르는 내일을 본다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연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어버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어버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9월 이 시간에는요. 제로 웨이스트가 한때의 유행으로 남지 않고 어엿한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저자의 고군분투를 담은 책이죠.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흔적 작가님과 함께하고요. 예,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또 플리마켓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흔적 작가님도 플리마켓 경력자시죠?
1: 네.
0: 네, 뭐 혹시

0: 혹시 즐거웠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1: 여러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잘된 플리마켓도 있고 못된 플리마켓도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인천의 굴포천에서 열리는 친환경 플리마켓에 참가했을 때가 가장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플리마켓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셀러들이 모이는 플리마켓이기도 했고 그리고 굴포천이 굉장히 이렇게 나무가 많은 녹음이 우거진 하천의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뭔가 친환경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나무가 많고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내가 이 문화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너무 좋았어서 굴포천 플리마켓은 두번 참여했었는데 매번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0: 첫 회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흔적 작가님께 현수막 제작해 달라는 의뢰가 종종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패션계에서 일하시다가 헌 옷으로 현수막을 만드니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저희가 친환경 플리마켓에서 현수막을 만들었던 게 계기가 돼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무래도 헌옷이나 뭐 빈티지 의류로 현수막을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대부분 의뢰가 들어왔었고 이제 학교나 기관에서는 환경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고 일회용 현수막으로 행사에 쓰이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많이들 찾아주셔서 현수막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패션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싱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뭔가 의류 쓰레기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패션 쪽에서 일을 했던 나에게 오히려 뭔가 내가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반성과 함께 의류 쓰레기 얼마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제가 더 제일 잘알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과거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걸 내가 지속 가능한 패션 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할수 있는 게또 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책임이지 않을까? 약간 그건 역시나 또 운명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패션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걸로 들렸어요.
1: 네.
0: 네, 작가님에게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또 그걸 실현하는 에너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ESG 인플루언서로서 또 친환경 운동가로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1: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문화를 좋은 라이프스타일로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이 아니라 쓰레기가 매개가 돼서 좀더 일상을 잘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게 가게를 운영하든 뭐 제품을 만들든 글을 쓰든 항상 저한테는 그 맥락이 함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친환경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자, 9월 한 달간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친환경이라든지 뭐 제로웨이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에게 마음에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해야 할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절제해야 할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좀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뭔가를 강요받는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자주 하는 말이 불편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뭐 북극곰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어려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좀더 건강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은 잘 가꾸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어떨까? 텀블러 한번 써보는 거 매일 못하더라도 한번 쓰는 거에 그냥 의미 부여를 하면서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쭉 좋은 흔적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신 흔적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책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 합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저녁 풍경이 있죠. 저녁 어스름이 깔릴 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 곳곳에서 아이들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자로 이름 명자를 보면 저녁 석과 입구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방이 깜깜할 때 상대방을 부를 때 필요한 게 바로 이름이라는 거죠. 문득 나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녁 어스름처럼 어둑어둑한 세상에서

예, 순교자 대축일에 최단심의 음악 소재 첫 곡으로는 샤를 구노의 무궁무진세의 순교자 참가죠. 명동 대성당 가톨릭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최대한신부의 음악 소재의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PBC 라디오 어플 빵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신부의 음악 소재의 1부는 스튜디움 레전디 책을 함께하는 코너로 진행되는데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곡 하나 들으시죠? 달인입니다. 가을.

스튜디움 레젠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 이후로 원작 오디세이아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뭐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현대인들에게도 삶을 성찰하고 또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진지한 물음을 던지게 하는 그런 정말 고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곳곳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책을 읽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영화를 보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이 오디세우스의 오디세이아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원 교수가 새로 번역한 오디세이아 원전에서 번역한 그리스어 원전에서 번역한 또 좋은 번역본이 나와서 물론 이전에 나온 번역본들도 아주 훌륭합니다만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곡 하나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예, 최근에 그 슬로우시스라는 그러한 그 애플 TV에서 하는 미니 시리즈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첫 보물을 좋아하는 영국의 소설가 미케런의 슬로우 하우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케런은 그야말로 존 르 카레 이후 정말 영국 첩보 소설의 그 적통을 잇고 있는 그러한 작가라고 하겠는데 여러모로 아주 흥미 있는 스파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 슬로우시스의 영화 음악, 그 주제 음악을 믹 제거가 또 맡아서 화제가 됐는데요. 믹 제거의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 직접 이 시리즈를 위해서 믹 제거가 새로 오리지널 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벌써 시즌5까지 나온 그 모든 곡들이 그 작품들에 있어서 일종의 주제곡처럼 쓰이고 있는데요. 믹 제거 본인도 이 시리즈에 아주 큰 팬이어서 기꺼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 믹 제거의 스트레인지 게임 들어보시죠.

예, 게리 올드만이 주연한 영국의 스파이 소설 베스트셀러 슬로우지스를 드라마로 만든 동명의 드라마의 주제 음악이죠. 믹 제거의 스트레인지 게임 들으셨습니다. 예, 역자가 잘 요약하고 있는 이 오디세이아의 그 줄거리 지난주에서 좀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후반부의 두 번째 네 권, 17권에서 20권까지 장면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반부의 두 번째 네 권인 17권에서 20권까지는 오디세우스가 왕궁이 있는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거지 노인으로 자신을 숨긴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늙은 사냥개 아르고스만이 주인을 알아보지만 그 직후 숨을 거둔다. 예,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를 본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바로 이그 충견, 아르고스가 죽는 장면에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왕국에 들어간 그는 구원자들의 악행과 그 대전의 상황을 꼼꼼히 살핀다. 구원자들은 그의 집을 차지하고 재산을 탕진하면서 페넬로페를

생각하고 텔레마코스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그인 줄 모른 채 조롱하고 능멸한다. 자기 왕국에서조차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는 오디세우스는 묵묵히 그 모든 모욕을 참아낸다. 마침내 페넬로페까지 만나지만 그녀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오직 그의 유모였던 에우리 클레이아만이 그의 다리에 남은 흉터를 보고 그를 알아채린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녀에게 침묵을 당부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페넬로페는 날이 밝는 대로 구원자들 가운데 재혼할 대상을 고르기 위한 활쏘기 시합을 열 것이라고 말한다. 20년 만에 만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체념하는 것 같은 참담하고 기막힌 상황이다. 밤은 지났고 마침내 응징의 날이 밝는다. 예, 여기까지가 20권까지 내용이고요. 이어서 이제 21권부터 24권까지는 이제 복수 장면이 이어지는데 예, 곡 듣고 나서 이 내용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장의 노래 두 곡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Grateful Dead의 You Win Again, 그 런던에서 라이브 실황이고요.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을 정말 음유시인으로 어떻게 보면 각인시킨 80년대 초반의 아주 걸작이죠. 네브라스카 앨범 중에서 하이웨이 패트롤맨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그레이트풀 데드의 You Win Again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하이웨이 패트롤맨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 오디세이아 맨 마지막 대목인데요. 21권부터 24권까지 내용입니다. 페넬로페가 이제 활 속의 시합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활을 다루려고 도전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기회를 잡아서 능숙하게 활에 시비를 얹고 화살을 날려보내 12개의 도끼 고리를 쉽게 관통시키며 시합의 승자가 됩니다. 아, 정말 그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장면이죠. 그는 마침내 자신을 감추고 있던 남루한 옷을 벗어던지고 정체를 드러내며 구원자들을 향해 응징의 화살을 퍼붓는다. 네,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끝나고 정화의 의식까지 마친 오디세우스는 자기 자리를 되찾고 페넬로페와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고 둘은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작품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 24권은 하데스로 내려가는 구원자들의 넋의 행렬로 시작되며 구원자들의 유족이 복수의 결의를 다지면서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이 사실은 24권의 내용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는 그 뒤에 후일담처럼 느껴져서 조금 그 관심을 덜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작품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장면에서 호메로서 참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가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원한 날씨, 정말 가을다운 날씨가 왔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좀 감정에 아주 깊이 침잠하는 아주 무거운 음악 또 무게 있는 음악을 듣는 게 좀 어울리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을 듣는 게 좀 어색하지 않은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일부 남은 시간에 말러의 교향곡 5번 1악장과 4악장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악장 트라우마쉬 장송행지곡이고요. 4악장 아다지에 또 두 악장 모두 말러의 보통 입문할 때 막 그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멋진 곡들이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앨범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저도 말러의 5번을 또 여러 번 오랜만에 다시 감상을 했는데요. 바로 마리스 얀손스가 어떻게 보면은 생애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레시 룬트풍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음반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심포니 5번 1악장과 4악장을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레시 룬트풍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2: 파울!
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예, 음악 소재 2부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주반니 밥티스타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의 그 첫 곡 스타바트 마테르 돌로로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화요일 9월 15일이 바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이었죠. 이 스타바트 마테르는 뭐 너무나 많은 명곡들이 있는 그러한 가사인데 바로 12-13세기에 지어진 라토디라는 사람이 쓴 그 신앙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전래에 들어온 걸 이제 부속가라고 하는데 세퀸시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세퀸시아가 전래에 들어왔지만 이제 많이 정리가 되고 이제 몇 개 남아 있지 않는데 이 고통의 성모 기념일에 바로 이 스타바트 마테르 세퀸시아를 부속가를 여전히 이제 노래하는 전래적인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 곡 스타바트 마테르 돌로로사. 그러니까 아들 예수 높이 달린 십자 곁에 성모 서서 비통하게 우시네. 스타바트라는 게 이제 서 있다는 거고요. 마테르는 이제 성모님을 얘기하는 거고 돌로로사라는 게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십자 곁에 성모 서서 비통하게 우시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곡은 한 30여 분 정도 되고요. 많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바로크 성악곡, 그 종교곡이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나게 된 20대 세상을 떠나게 된 천재 작곡가 페르골레지가 삶의 마지막에 그 폐병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요양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죽음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남은 힘을 다 모아서 성모님께 바친 노래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라 민가도의 콘트랄토, 그리고 겜마 바르타뇰리의 소프라노, 그리고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예,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중에서 스타바트 마테르 돌로로사 애통하는 성모를 그린 노래죠. 사라 민가르도의 콘트랄토 그리고 겜마 바르타놀리의 소프라노 노래 그리고 리날도 알레산드리니가 지휘하는 콘체르토 이탈리아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낭독의 발견 시간이 또 왔습니다. 단테 그 신곡 함께 듣고 있는데 일종의 단테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옥편도 꽤 무르익어서 지옥의 여러 풍경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은데 오늘도 신곡 중에서 지옥편의 16편부터 18곡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낭독에는 주혜연 배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 제16곡 단테는 처참한 불비를 맞으며 새 그림자가 달려오는 것을 본다. 그 중에 야코포 루스티쿠치란 자가 있는데 그는 아직도 고국을 잊지 못하고 피렌체의 참상에 대한 단테의 개탄을 듣고 슬퍼한다. 마침내 제7환의 끄트머리에 이르러 베르길리우스가 절벽 밑으로 끈을 던지니 괴물 게리온이 떠올라온다. 어느덧 다다른 자리란 다음 둘레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흡사 벌떼가 잉잉거리는 듯 메아리 하는 것 같더라. 때마침 처량한 형벌의 비를 맞으며 지나가는 한 무리 중에서 새 그림자가 똑같이 줄다름쳐 나아오더니 우리 앞에 와서는 저마다 고함지르되 개섰거라. 웃고를 보아하니 분명 썩어빠진 우리 고장의 그 누구로구나. 아, 내 저들의 몸뚱이에서 어떠한 상처를 보았던고. 불꽃에 탄 묵고 새로운 그 상처를 생각하는 것조차 오히려 대견함이어라. 저들의 고함 소리에 내 스승이 멈추었다가 얼굴을 내게로 돌이켜 말하시되, 자, 봐라. 저들 앞에선 인사를 차려야 하리로다. 그리고 여기 풍속대로 행여나 불이 내뿜겨지지 않는 때이면 내 이르노니 저들보다는 응당 너부터 빨리 서둘러야 하리라.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 저들은 또다시 낡은 노랫가락을 읊조리었고 우리 앞에 다가와서는 셋이 다 동그라미를 짓더라. 마치 투사가 항용 벗은 몸에 기름을 바르고 저들끼리 쥐어지르고 들이받기 전에 먼저 쳐들어갈 틈을 노리는 것처럼 이들도 맴돌며 제각기 제 몰골을 내게로만 들이대고 있기에 목은 목대로, 다리는 또 줄곧 따로 옮겨지더라. 한 놈이 터뜨리되, 비록 이 무른 땅의 비참과 거뭇거뭇 이지러진 몰골이 우리와 우리 소원을 값없이 만들망정, 우리의 명성이 그대의 마음을 움직일지니, 그대 말하시라. 누구이건데 이토록 의젓이 산발로 지옥을 스쳐가느뇨? 보다시피 내그 발자국을 디디고 가는 저놈은 지금이야 털이 빠져 벌거벗고 가지만 전엔 그대 알기보다 훨씬 지체 높았더란다. 그는 맘씨 좋은 구알드라다의 손자로 이름은 구이도 구에르라고 그의 일생에 슬기와 칼로써 많은 일을 했느니라. 내 뒤에 모래톱을 밟고 선 자는 윗세상에서 명성을 떨쳐야 할 테기아이오 알도브란디란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나는 야코포 루스티쿠치였는데 나를 망친 것은 누구보다도 바로 억척포도 내 여편네였다. 내 당장 불길을 막는 재주만 있었던들 나도 저들 속으로 뛰어들 뻔하였으니 응당 스승도 이를 그냥 버려두었으리라. 그러나 실컷 저들을 껴안고 싶던 내 좋은 뜻도 몸이 타버리고 구워질 터인지라 무서움에 꼼짝할 수 없었나니라. 다음 나는 입을 떼어 업신여긴대서야 되려 너희의 처지가 내 속에 아픈 못을 박아 두고두고 쓰러지지 않으리라. 이것이야말로 내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같은 족속이 장차 오리라 함을 이미 내가 안 그때부터의 일이었나니 나는 너희와 같이 한 고장 사람 언제나 너희 한 일과 자랑스러운 이름을 그리워 이야기하고 듣기도 했더니라. 나는 쓸개를 버리고 미더운 길잡이가 나에게 약속한 단 열매를 얻고자 가노니 그러자면 우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리라. 이때 그의 대답이 제발 오래오래 영혼은 그대의 몸을 이끌진저. 그리하여 그대의 이름은 그대 뒤에도 빛날진저. 그대는 말을 해다오. 우리 고장엔 옛날처럼 예절과 위풍이 아직 남아있는가? 아니면 송두리째 끊어지고 말았는가? 이는 우리와 함께 요즘 고통을 받고 저기 동무들과 같이 가는 구일리엘모 보르시에라가 그런 소리로 우리 마음을 크게 찌른 까닭이로라. 갈마든 족속과 벼락 돈벌이가 거만과 악덕을 너 안에 새끼치나니 이러기에 피렌체여 네가 운지도 오래로구나. 이렇듯 나는 얼굴을 쳐들고 탄식함에 셋은 이를 대답인 줄로 여겨 서로 고지 듣는 양 저들끼리 번갈아 보더니라. 모든이 대답하되 이 다음에도 이렇듯 쉽사리 남들이 흡족하게 시리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대는 복되고녀. 그럼 이 어두운 곳을 떠나 다시 그대 아리따운 성좌를 보러 돌아가거든 난 가보았노라 하고 즐겨 말할 그 즈음에 우리의 이야기를 백성에게 전하여다오. 이러고는 동그라미를 풀어 도망치는데 그들의 날쌘 다리가 흡사 새의 것 같더라. 한마디 아멘을 웰 겨를도 아니 되게 그들은 빨리 사라져버렸나니 이리하여 스승도 떠나는 것을 좋게 여기시니라. 내 이 어른을 따라간 지 얼마 못 되어 물소리는 우리에게 가까워져서 우리 말소리가 들릴락 말락 하더라. 마치 몬테베소로부터 동쪽을 바라보고 아펜니노의 왼쪽 기슭에서 비롯되어 곧장 흘러내리는 저 강물. 아래 낮은 벌판으로 굽이치기 전 윈역해선 아콰퀘타라 불리다가 포를리에 이르러 그 이름이 없어지는 저 강물이 실이 천 사람도 담을 수 있을 알프스의 베네딕토 수도원 그 위 거기에 한꺼번에 내리질리어 쿵쿵 울리듯 이렇듯 깎아지른 언덕에서 사뭇 아래로 떨어지는 저 핏빛 물소리를 듣나니 이윽고 귀청이 찢어지는 것만 같더라. 나는 한 가닥 찬바로 질끈 동여매고 그것으로 가죽에 무늬가 있는 표범을 한번 잡아보리라 궁리했더니 길잡이가 나에게 분부하시기에 나는 이것을 몸에서 말끔히 풀어내어 둘둘 뭉쳐서 그에게 던져주었노라. 그랬더니 그이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낭떠러지에서 조금 떨어져서는 이를 깊은 골 속으로 팽개치더라. 나는 속으로 말했노라. 필시 무슨 예사롭지 않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스승이 이를 눈으로 따르며 눈치가 이상한 것이. 아, 겉행실만을 보지 않고 슬기로이 생각을 꿰뚫어 보는 자와 더불어 이웃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삼가야 될꼬. 그는 내게 이르되 내 바라고 그대 또한 마음에 꿈꾸는 그것이 이제 곧 위로부터 오리니 이제 곧 그대 눈앞에 나타나리라. 언제고 거짓의 탈을 쓴 진리 앞에 사람은 되도록 입을 다물 것이 탓이 없어도 욕을 보는 까닭이어라. 그래도 나는 말을 아니하지 못하노니 독자여 이 희극의 식구가 오래도록 호감을 받도록 이 희극의 노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맹세하노라. 무겁고 어두침침한 하늘 속에 아무리 늠름한 마음이라도 놀랄 한 형체가 위로 헤엄쳐 오름을 내 보았나니 그것은 마치 암초나 바다 밑에 깔린 다른 무엇에 얽힌 닻을 풀려고 이따금 자맥질하는 사람이 다리를 웅크리고 솟구쳐 돌아오는 것 같더라. 제17곡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뱀인 괴물 게리온이 나타난다. 단테는 길잡이와 헤어져 제3원의 제3종의 죄인 즉 고리대금 업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피렌체와 파도바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 길잡이와 함께 괴물의 등에 업혀 지옥 제8환으로 내려간다. 보라, 뾰족한 꼬리 돋친 짐승을 산과 산을 넘어 성과 무기를 들부수고 온 누리에 썩은 내 피우는 저놈을. 나는 길잡이가 이같이 내게 말을 걸고 그는 또 눈짓하여 대리석 길섭 가까이 언덕배기로 저놈을 오게 하시더라. 그러자 더러운 저 기만의 영상이 와서 대가리와 가슴을 언덕 위에 걸치고 있는데 그 꼬리만은 끌지 않고 있더라. 그의 몰골이 버젓한 사람의 얼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순한데 잔등이가 온통 뱀이더라. 두 앞발은 겨드랑이까지 털이 숭얼숭얼 나고 등과 가슴과 양 옆구리엔 올무와 작은 방패가 그려져 있더니라. 타타르 사람과 투르크 사람이 짜는 비단과 수일지라도 이보다는 채색이 없고 아라크네인들 이런 배를 짜내지 못할래라. 드문드문 강기슬개 쪽배가 덜어는 물에 덜어는 무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저쪽 먹성 좋은 독일인 가운데 물개가 싸울 양으로 버티고 앉은 것처럼 모질기 짝이 없는 이 짐승도 모래가 싸고 있는 돌 끝에 우뚝 있어 전갈 모양 끄트머리를 무장한 독 뿜는 작사를 위로 치켜 올리면서 그 꽁지는 온통 허공에 놀더니라. 길잡이가 이르되 이젠 우리의 길을 약간 틀어서 저기 저 못된 동물이 자빠져 있는 데까지 가야겠도다. 이리하여 우리는 오른쪽으로 내려가 모래와 불꽃을 멀찍이 피하고자 길섭을 열 발짝쯤 걸어가 바로 그놈에게로 왔을 즈음 나는 구렁에서 그리 멀지 않게 한 족속이 모래톱 위에 앉아 있음을 보았노라. 당장 스승은 나에게 말씀하되 이 둘레에서 겪은 바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가져가려면 너는 가서 저들의 꼴을 보아두라. 거기서는 모름지기 네 말이 짧아야 할지니 너 돌아오기까지 나는 저놈과 말을 걸어 그 억센 어깨를 빌리도록 하리라. 이 말을 따라 나는 호젓이 제7환의 맨 끄트머리 위를 걸어갔는데 거기에는 슬픈 족속이 웅크리고 있더라. 저들의 아픔은 눈에서 솟아나고 여기저기에서 때로는 불기운을 때로는 헐헐 타는 땅을 손을 내저 피하더라. 그 모양은 흡사 여름철 개가 벼룩 파리 등에게서 그 주둥이와 발모가지를 찔려올 적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없더라. 그 다음 내가 눈을 주어 지긋지긋한 불이 떨어지는 몇몇 얼굴을 쳐다보았어도 그 누구누구인지를 알지 못할러니 다만 확실한 것은 누구의 목에든지 어떤 빛깔과 특징이 있는 주머니가 달려 있어 마치 이로 인해 저들의 눈이 살찌는 양 하더라. 내 그들 사이로 둘러보며 갈 즈음 노랑 돈주머니 위에 박힌 하늘빛 사자의 몰골과 모양새를 보았노라. 나는 또 더욱 빨리 눈을 굴리면서 다른 하나, 피처럼 빨강 바탕에 상아처럼 흰 거위가 또렷한 것을 보았노라. 문득 하얀 주머니에 하늘빛 봉긋한 암퇴지의 모습을 박은 자 하나가 내게 이르되 이 구렁 속에서 넌 무엇하느뇨? 빨리 물러가라. 너 아직 살았으니 말하거니와 너는 알거라. 너의 이웃인 비탈리아노가 여기 내 왼쪽에 앉게 되리라는 것을. 이 피렌체 내기들 가운데 나만 파도바 사람인데 가끔 저들은 내 귀청을 찢을 듯 아가리 새 짓는 주머니를 가져오실 빼어난 기사여 오소서라고 부르짖는다. 이러고는 입을 삐죽거리고 콧구멍을 핥는 암소 마냥 혀를 빼어 물더라. 드디어 나는 오래 서 있지 말라고 알려주신 그이에게 걱정을 끼칠까 저어하여 피곤한 혼들을 뒤로 두고 돌아서 버렸노라. 어느덧 나의 길잡이는 사나운 짐승의 등에 올라타고 있었으니 그는 내게 말하되 굳세고 대담하라. 이젠 이런 사닥다리로 내려가야 하나니 앞에 타거라. 저 꼬리가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맨 가운데에 있으려 함이로다. 마치 학질 앓는 사람이 네 번째 지길에 가까우면 시퍼렇게 손톱부터 죽어가고 응달만 보아도 와들와들 떠는 것처럼 그 말씀에 나 역시 이 꼴이 되었노라. 그러나 그 다자부심에 나는 부끄러웠나니 어진 상전 앞일수록 종은 굳센 법이니라. 나는 저 어마어마한 어깨에 올라 자 나를 업어라 하고 말하고 싶었어도 소리는 뜻대로 나오지 않더니라. 그러자 이미 나를 숱한 위험에서 살려주신 그이는 내가 오르기 무섭게 두 팔로 나를 얼싸 안아 꼭 잡아주며 말씀하되 게리오나 이제 움직여라. 바퀴는 느슨느슨 내리막은 느릿느릿 알겠느냐. 네 짊어진 짐이 예사롭지 않구나. 흡사 나룻배가 자리를 떠 뒤로 뒤로 가는 것처럼 이놈도 저기서 멀어지더니 저도 둥둥 떠있는 줄을 안 다음엔 가슴패기 쪽으로 꼬리를 돌려 뱀장어 마냥 이것을 쭉 펴고 흔들며 앞발로는 바람을 움켜 제게로 모으더라. 일찍이 파에톤이 밧줄을 놓쳐버렸기에 지금도 그렇듯이 하늘이 무너졌고 가엾은 이카루스가 녹는 초 때문에 날개 쪽지는 겨드랑이에서 뚝 떨어져 나감에 못된 길을 너는 골랐다라고 하던 아비의 고함을 알았을 그때라도 어디나 없이 휑한 허공에 나 자신이 있고 짐승만 남기고는 모든 것이 사라지던 때에 내가 본 그것보다 더 무서울 것은 없었으리라. 그놈은 아주 천천히 헤엄치며 빙빙 돌면서 내려가는데 나는 이것을 다만 아래로부터 내 얼굴을 스치는 바람으로만 알 뿐이었노라. 어느덧 나는 오른쪽 바로 우리 아래서 늪이 무시무시하게 호통치는 소리를 듣자 눈을 내리까른 채 머리를 쳐들었노라. 이때 나는 낭떠러지 때문에 기가 질린 데다가 불꽃이 보이고 애달피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오싹 움츠러들었노라. 온 사방에서 끔찍스러운 형벌들이 바싹바싹 다가오기만 하므로 나는 전엔 못 알아보았던 내리막과 소용돌이를 보았노라. 지루한 동안 날개를 펴고 있던 매가 제 임자에 부르는 것도 새 한 마리도 못 본 채 흥 내리는구나 하는 매사냥꾼의 말에 먼저는 잽싸게 떠났던 그 자리에 백 번이나 바퀴를 그리며 도로 내려왔다가 분하고 원통하여 멀리 그 임자를 떠나는 것처럼 게리온도 우리를 바위 옹두리에 언저리 맨 바닥에 내려놓고 우리 둘을 짐처럼 부려버리고는 시위를 떠난 활총 모양 감쪽같이 사라지니라. 제18곡 제8화는 말레볼제라 명명된 10개의 주머니로 구분되어 있다. 단테가 게리온의 등을 타고 차차 안으로 들어가니 먼저 제1랑에는 자기나 남 때문에 여자를 속인 자들이 악마들에게 채찍을 맞고 있고 제2낭에는 아첨하는 자들이 거름 속에 있는데 아테네의 창녀 타이데가 이 안에 있다. 지옥에 말레볼제라 이름하는 곳이 있으니 둥그렇게 둘러친 테두리처럼 무쇠빛 바위로만 깔려 있나니라. 이 못된 벌판의 한가운데엔 아주 넓고 깊숙한 구렁이 아가리를 벌렸는데 그 됨됨일랑 다음번에 말하리라. 구렁과 널따랗고 험한 언저리 사이에 남겨진 저 테두리는 동그란 채 바닥엔 10개의 고랑이 있더라. 고랑은 마치 성벽을 지키고자 겹겹이 해자가 성곽들을 에워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요새에는 성문에서부터 바깥 언덕까지 작은 다리들이 놓인 것처럼 바위 밑 뿌리에서 돌다리들이 내뻗어 언덕과 해자를 건너지르고 구렁에 닿아서는 끊어져서 한데 모였더니라.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게리온의 등에서 떨려 내려졌는데 시인이 왼쪽으로 가시기에 나도 그 뒤를 따르니라. 오른쪽 첫 골에 색다른 고통, 색다른 형벌 그리고 또 다른 매질하는 놈들이 가득 차 있음을 내 보았노라. 맨 바닥엔 벌거벗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이쪽은 우리에게 마주오는 놈들이요 저쪽은 우리나 같이 걷되 훨씬 걸음이 빠르더라. 마치 성년에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많은 무리가 다리 위로 가도록 마련하여서 이편 사람은 모두 다 이마를 성을 향하여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가고 다른 편은 산을 바라보고 가는 것과 같더라. 이쪽 저쪽의 시커먼 바위 위에 뿔난 마귀가 큰 채찍을 들고 저들을 뒤에서 맵게 때리는 것을 내 보았노라. 아픈지고 단 한 번 매질에 얼마나 저들의 뒤꿈치가 치켜 올라가는고 다시 두 번 세 번 더 맞을 나위도 없더라. 가다가 나의 두 눈은 어느 한 놈과 마주쳐 즉각 나는 말하였노라. 언젠가 한번 이 자를 본성 싶구나. 내 그를 알아내려고 발을 딱 멈추자 다정하신 내 길잡이도 나와 더불어 멈추시고 나의 뒤떨어짐을 허락하시니라. 금시 저 매맞은 놈은 스스로를 감추고자 얼굴을 숙였어도 헛일이었나니 나는 이르되 눈을 땅에 들이운 너, 네 지닌 몰골이 거짓이 아닐진데 베네디코 카차네미코일시 분명하거든. 무엇이 너를 이다지 못 견딜 살세로 끌었느냐? 그가 내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마는 그대 자상한 말씀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옛날 세상을 회상케 되는구나. 이 부끄러운 사연이 어떻게 전해지든 간에 나는 저 기솔라 벨라를 꿰어내어 후작의 뜻을 들어주게 한 자로다. 여기서 우는 볼로냐 사람은 나뿐만 아니니 오히려 이 자리는 이렇듯 차 있어. 방금도 사베나와 레노의 사이에 시파를 배우는 혀도 이같이 많지는 못하니라. 그대 만일 이에 대한 믿음과 증거를 원하거든 우리의 인색한 가슴을 머리에 그려보라. 이리 말할 즈음에 한놈 마귀가 들었던 채찍으로 그를 갈기고 하는 말이 가라 뚜쟁이 놈아 돈 나오는 계집은 여기 없다. 나는 나의 지킴에 바싹 가까이 하여 몇 걸음 만에 우리들은 한 돌다리가 언덕에서 쑥 나온 자리에 닿으리라.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그것을 건너 자갈을 밟고 오른쪽으로 돌아 이 영겁의 둘레에서 떠나오니라. 매맞은 자들이 지나가기 마련인 다리 아래 트인 자리로 우리가 왔을 무렵 길잡이는 이르시되 잠깐만. 그리고 저 불행을 타고난 자들의 상판때기를 네게 돌리게 하라. 저들이 우리와 함께 가기에 저들의 상통을 못 보았도다. 낡은 다리 위에서 우리가 보노라니 다른 편에서 우리를 향해 오는 한 무리가 아까처럼 매질에 쫓기더라. 착한 스승은 묻지도 않은 말에 내게 이르시되 저 엄전한 자가 오는 걸 보라. 못 견디게 아파도 눈물을 안 흘리며 어쩌면 왕자의 모습을 아직도 지니는고. 저는 용기와 지혜로서 콜키스 사람들의 황금 양피를 앗은 이아손이란다. 영독한 계집들이 저들의 사나이를 모조리 죽음에 붙인 다음 저놈은 그 렘누스 섬을 거쳐 거기서 전에 문놈을 꿰어넘긴 색시 힙시필레를 추파와 감언이설로 속였고 거기에다 애벤 것을 저 혼자 버려두었으니 이런 죄가 이런 벌로 저놈을 다스리고 이리하여 메데이아의 원수도 갚아지느니라. 무릇 이렇게 속이는 자 저와 함께 가나니 첫 골짜기와 그 이빨에 걸려든 자들을 이만큼 알았으면 넉넉하리라. 어느덧 우리는 옹색스러운 길과 둘째 언덕이 서로 엇갈리고 개서 또 다음 홍해문의 어깨가 되는 자리로 왔노라. 거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구렁 속의 족속들이 안간 힘을 쓰고 코를 훌쩍거리며 손으로 제 몸을 치는 소리를 들었노라. 밑에서부터 피어오르는 입김에 언덕은 덕지덕지 곰팡이가 끼어 눈, 코 할 것 없이 쿡쿡 찌르더라. 바닥이 움푹 패인 때문에 돌다리의 그중 높은 자리 홍이의 등에 오르지 않고는 아무데도 볼 수 없을래라. 이런데 우리가 와서 여기 나는 구렁 속에 있는 족속이 사람의 뒷간에서 흘러나온 듯한 똥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아래로 눈을 주어 두리번거릴째 속한인지 성직자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똥물을 덮어쓴 대갈통을 보았노라. 그는 고래고래 나에게 네 어찌 다른 더러운 놈들은 다 제쳐놓고 하필 나 하나만 뚫어지게 보느냐? 나는 그에게 내 짐작이 옳다면 머리털이 보송보송하던 너를 내 이미 보았었나니 너 루카의 알레시오 인테르미네이 그러기 딴 놈들보다 널 보아두노라. 이때 저놈은 제 대가리를 쥐어지르면서 혓바닥이 한 번도 실증날 겨를이 없었던 그놈의 아첨이 날 이 속으로 빠뜨렸도다. 그러자 길잡이가 내게 이르시되 좀 더 앞으로 얼굴을 내밀어라. 그리고 저 던적스럽고 머리칼 풀어헤친 채 저기 똥 묻은 손톱으로 몸을 긁다가는 느닷없이 웅크렸다 섰다 하는 기집애 꼬라지를 눈여겨보려무나. 저게 바로 타이데. 그의 새서방이 내가 썩 그대의 마음에 들지라고 말할지 아주 기막히네 라고 대답한 환양년이란다. 그럼 우리의 눈은 이쯤으로 배불리자꾸나.
0: 예, 오늘 낭독의 발견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의 16번째부터 18번째까지 그 16에서 18곡까지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최민수 시민의 번역으로 들으셨고요. 낭독에는 주혜원 배우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의 삶을 살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천 개의 삶을 산다. 드라마 시리즈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다독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책을 함께 읽으면서 또 한번 무한한 세상을 만나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일 저녁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동안에는 키스 자리스의 2006년도 베니스 페니체 대극장에서 라이브 실황 중에서 2018년에 이제 출발은 됐습니다만 키스 자릿이 그 병고에서 다시 일어난 다음에 남긴 아주 귀중한 유산이죠. 그 중에 아주 영롱한 그 앵콜곡들 세 곡 시간 되는 데까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y Wild Irish Rose 그리고 Stella by Starlight 그리고 Blossom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 양로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9: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0: 803강 한우.
1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10: 803강 한우.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 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한결 가벼우신가요? 아니면은 와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네. 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일요일 저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출근하시는 분들은 월화수 이렇게 3일만 또 열심히 일하면 그다음부터 쭉 휴일이니까 좋다. 3일만 잘 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요일 저녁 보내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같은 저녁때라도 휴일 저녁이라도 좀 느낌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토요일은 정말 시간이 쭉쭉 늘어지는 것 같이 한없이 느긋하다면 일요일은 아무래도 와 내일이 월요일이네 라는 부담이 살짝 있어서 쉬면서도 뭔가 머릿속 한켠에서는 내일 아침 알람을 켜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다가 월화수 목요일부터는 또 연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알람의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띠링 할게 띠링 띠링 이렇게 정도. 물론 또 명절 스트레스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 편안한 명절 준비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일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명동연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성기환이고요. 2시

오늘 첫 곡은 김신우의 뭔가 정감 있는 노래 좋은 사람 만나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요. 네, 좋은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명동연가 두 시간 동안 또 다정한 이야기 나누면서 편안하게 음악들 듣고 뭐 약간씩 수다도 떨고 해보겠습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릴게요.

가슴 맞지?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고전에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이렇게 두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바야흐로 산책의 계절이죠. 지금 산책 안 하면 언제 산책할까 싶을 정도로, 또 걸어서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 요새 정말 러닝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직접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빨리 걷는 그런 운동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러닝을 하는 편이세요? 저는 이상하게 걷게 되더라고요. 좀 뛸까 싶다가도 그냥 걸어지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더 걷기도 좋고 뭐 러닝하기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 나가서 호흡하고,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뭐 혈당 스파이크, 그 얘기도 참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새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은 뭐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됐어요. 산책으로 혈당 스파이크 내리시죠.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이라는 노래가 있죠. 먼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토이의 뜨거운 안녕 불렀던 이지형 뮤지션, 2008년에 산책이라는 모던 락풍의 음악 선보인 적 있죠. 두 곡의 산책 노래들입니다.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일요일이면 여지없이 반갑게 받아보는 평화신문. 오늘도 밑줄 긋고 싶은 세상 풍경들 만나볼까요?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을에 외려 책 판매량이 준다고도 해요. 그래도 참 좋은 이 가을에 특히 어린 아이 키우는 젊은 부모님들에게 참 요긴한 책이 아닐까 싶은 그런 책 소개가 또 우리 평화신문에 있어서 반갑네요. 자녀의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교회 가르침을 일상 언어로 풀어낸 책이 나왔다. 영유아부터 9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몸과 정서, 섹슈얼리티에 대해 편안하고 건강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성교육 안내서다.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는 책.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가정 안에서의 정서적 교감과 일상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 틴스타 대표 손호빈 신부는 이 책에는 부모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자기 인식부터 자녀와의 실질적인 교감 활동까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한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따뜻한 애착 속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요즘 아이들 정말 성장도 빠르고 생각의 성장도 빠른 것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이겠죠. 아이들의 어휘도 굉장히 뭐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어휘들도 척척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 성에 관해서도 그만큼 눈뜨는 게 빠를 텐데 교회 가르침을 중심으로 일상 언어로 풀어낸 이런 지침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나왔다니 참 기쁘네요. 또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이 신문 소리 들어보면 참 좋아요. 아, 전주교구 교구 복흥본당 김상기 주임 신부님의 성당으로 못 오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라는 제목의 사도직 현장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불편한 것, 원하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뭐 좀 여쭤보게 미사 끝나고 남아봐요 라고 하면 나락 심어야 되는디 두릅 떠야 된당께요 라고 말하면서 저마다 본당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려고 정신이 없으시다. 전화해서 여쭤봐도 풀매는디요 블루베리 물 주느라 바쁘당께 이렇게 말씀하셔서 길게 통화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 어차피 성당에 오시라 하면 못 오신다고도 하니 내가 간다. 가정 방문 겸 농촌 체험의 시작이었다. 찾아가고 직접 복분자를 따고 콩밭에 물도 주고 80세대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 저런 농장 요런 가게를 방문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니 다들 품고 있던 건의사항들을 하나씩 둘씩 꺼낸다. 잘 기록해뒀다가 사목회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듯하다. 이제는 신자들이 먼저 물어보신다. 신부님 뭐예요? 빨랑 내 밭으로 와봐요. 이거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럼 나도 군대 5분 대기조처럼 바로 출동이다. 새참 하나 챙겨서. 아이고 참 훈훈하신 정다우신 신부님이네요. 물론 그렇게 다니느라고 고달프시겠지만 참 감사드려요. 못 오시면 내가 간다. 정말 요 구호가 꽃입니다. 마을에서 열일하시는 신부님 화이팅이고요. 오늘도 평화신문에 실린 마음 따뜻해지고 재미난 기사들 밑줄 그으며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흥겨운 생활성가도 있네요. 트로트풍의 생활성가. 트로트가 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7이다. 지금 갑니다. 라는 중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오늘 밑줄 쫙 이 코너에서 직접 달려가시는 신부님 이야기하고 또 잘 어울리는 노래를 피디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예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지금 시간이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말 전용 음악 쉼터입니다. 주말에만 문을 여는 음악 카페 성기환의 명동년가. 주중에는 쉬다가 음악 준비하고 막 이러다가 주말만 딱 와서 출근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 또 빵톡으로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모바일로요. 방금 이렇게 평화신문 보느라고 신문 넘기고 했는데 서울 홀로 남은 곰 김상은님 홀로 남은 곰님이세요. 참 아이디 흥미롭습니다. 오늘 참 좋은 곡들 많이 나오네요 하면서 신문소리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저희도 녹음하다 보면 신문소리가 참 좋게 느껴져요. 제 옆에는 이렇게 평화신문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렸어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애청자신데 9014님 아주 특별한 신청곡을 들려주셨어요. 예전에 80년대 초 젊음의 행진이라는 가요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9014님 연식이 조금 되시는 것 같아요. 젊음의 행진을 알면 젊음은 예전에 지나간 거죠. 혹시 011이라는 프로그램도 아세요? 피디님 혹시 아세요? 011? 전혀 모르셔가지고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신데 아닌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는데 하여튼 그때 보았던 젊음의 행진에 나오셨던 뮤지션인가 봐요. 원동숙이라는 가수를 좋아하게 되어서 원동숙 가수님 있었죠. 누님뻘이실 것 같은데 왠지 누님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취향이신가 봐요. 아직도 가끔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원동숙의 또 한 걸음을 신청해 봅니다. 원동숙 그 가수님을 저는 그때 활동할 때 저도 이렇게 젊음의 행진 같은 데서 본 기억이 있고요. 90년대인가 나중에는 또 생활성가를 부르는 어떤 팀에서 또 솔로 역할을 약간 합창 이런 거였는데 솔로 역할을 하셨던 기억도 나요? 맞는지. 원동숙 가수 정말 활기 넘치는 그런 목소리였죠. 네, 9014님 이게 음원이 이렇게 찾기 힘든데 당시에 바이닐로 그러니까 레코드로 발매가 됐었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원동숙의 또 한 걸음 함께 듣겠습니다.

9014님 덕에 정말 좋은 곡 발굴해서 들었어요. 이게 시티팝 같기도 하고 1980년대 음악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세련된 음악이었어요. 반주는 찾아보니까 데빌스가 했네요. 네, 데빌스 하면 정말 당대의 밴드죠. 당대의 락밴드, 특히 흑인 음악적인 그런 소울풀한 음악을 또 한국 락밴드로서 이렇게 소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지를 열었었죠. 특히 이 리듬 기타, 그리고 브라스, 그러니까 혼 섹션이죠. 나팔을 부는 그런 섹션이 참 아주 그 흥겹고 리듬도 좋고 비트도 좋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감사드립니다. 9014님. 요즘 조금 뜸하신 것 같은데 또 좀 방송 들으시면서 좋은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동숙의 또 한 걸음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요 세 곡 이어드릴 텐데요. 바람 느낌, 뭔가 바람하고 연관 있는 7080 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바람이 이렇게 슥 스치는 게 여름하고는 완연히 달라졌고 뭐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나 여름에 좀 더 아주 뜨거운 그런 바람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슥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 느낌의 노래들입니다. 1970년대 사이키델릭 시대에 정말 지금 보면은 여왕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멋진 뮤지션이죠. 활동기간이 길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짧게 아주 멋진 음악들을 남겼던 뮤지션이죠. 김정미, 신중현 사단에 속해 있었죠. 김정미의 바람 먼저 듣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범용의 바람 바람 바람 듣고요. 그 다음에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렇게 세 곡의 바람 노래들이에요.

세 곡의 바람 느낌의 가요들이었어요. 세 곡의 스타일은 좀씩 달랐던 것 같아요. 김정미의 바람은 1970년대의 한국 사이키델릭 록 스타일이고, 김범룡의 바람은 1980년대의 팝 스타일,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도 팝 스타일이긴 하지만 좀 통기타가 가미된 살랑살랑하는 느낌이었어요. 세 곡의 다르게 살갗에 와닿는 바람 느낌의 노래들이었습니다. 4586님, 실은요, 저 지금 용인특례시 전국 독서감상문대회 원고 응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셨네요. 김정미 모니카님, 나를 발견하는 인류학 수업이라는 함세정 작가님의 책, 한번 도전해보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또 좋은 도전이신 것 같아요. 독서 감상문 대회 용인에서 책 좀 읽는 분들 용인 특례시에서 그 응모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4586님께도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네, 1부 끝곡은 오랜만에 멋진 인디밴드죠. 정말 인디 1세대로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허클베리 핀의 음악 골라봤어요. 허클베리 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팬들과의 공감대를 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클베리 핀의 명곡 사막 1부 끝곡으로 골라봤어요. 이 음악과 함께 1부 마치고 2부에서 또 색다른 분위기로 음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4: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5: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0: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2: 고마워.
0: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가 2부 시작했습니다. 2부는 집시 재즈, 집시 바이올린 음악이었는데요. 로비 라카토시라는 뮤지션 있죠. 헝거리 출신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정말 대가인 것 같아요. 오늘 토마토 그루브라는 음악 들려드렸어요. 그 현란한 연주가 감탄을 자아내는데 관객들 역시 박수로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 이 노래는 이 음악은 라이브 음반에 담겨 있죠. 1999년 헝거리 부다페스트에서의 실황 공연을 담아낸 멋진 라이브 앨범이죠. 라카토시 라이브 프롬 부다페스트. 이 앨범의 그 마지막 트랙이 바로 토마토 그루브였어요. 정말 자유자재로 연주하면서 동시에 집시 음악 특유의 열정과 흥겨움, 그리고 뭔가 처음에는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저게 혹시 신들린 어떤 다른 혼령이 내려와서 연주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집시 음악의 어떤 정말 매혹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잘 들려주는 연주였습니다. 지금 9월 한 달 동안 일요일 2부 첫 곡으로는 집시 재즈들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멋진 연주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2부 첫 곡은 또 어떤 집시 음악이 나올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 워먼. 참 좋죠. 단단디디디. 그것만 들어도 벌써 프리티 워먼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영화하고 또 연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그죠?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었나요? 부츠 신고. 남자 주인공 리차드 기어였나요? 야, 그 영화에서 그분들도 한참 때였지만 참 그 영화를 보던 우리도 한참 때였죠. 네, 피디님이 싹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때가 기억나시나 봅니다. 더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네,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들을 죽였네. 이것도 이미 죽은 죽인 지가 한 40년 됐죠. 두 곡의 추억의 노래들입니다.

로이 오비슨의 Pretty Woman 그리고 더 버글스의 Video Kill the Radio Star였습니다. 이 버글스에서 키보드를 치던 그 뮤지션이 이제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가 됐죠. 바로 한스 짐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뮤지션이 버글스 출신이었죠. 젊었을 때 모습을 확인하시려면 MTV, 그러니까 음악만 트는 채널이 있었죠. MTV의 역사적인 첫 뮤직비디오가 비디오 킬 더 레이디오 스타였죠. 그 첫 뮤직비디오에 그 등장합니다. 버글스 뮤직비디오에 아주 꽃미남이더라고요. 지금은 또 이제 좀 연식이 있어지셔서 머리도 좀 이렇게 시원하시고 한데 그때는 또 그렇지도 않고 네, 한스 짐머 젊은 날 락밴드 하던 그렇게 락을 하다가 영화음악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달팔한 뮤지션이 그런 것 같고 시나위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뭔가 음악을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영화음악가가 됐죠. 지금 아시안게임이 이제 시작돼서 아시아인의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아시안 락들 좀 골라봤습니다. 필리핀을 대표하는 밴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실까요? 주변에 필리핀 분들도 많고 특히 저희 카톨릭에는 필리핀 문화 그리고 필리핀 분들의 함께함 정말 크죠. 해화동 가면 왜 일요일마다 필리핀 분들이 모이는 큰 모임도 있잖아요. 그만큼 필리핀 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회인데 정작 필리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1970년대에 필리핀 락 음악은 우리보다 사운드 면에서나 여러 면에서 한 10년은 더 앞서가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그중에서 필리핀 락을 대표하는 밴드가 호앙 드라 크루즈 밴드죠. 호앙 드라 크루즈. 필리핀의 거의 음악적 혼이라고 할 수 있는 명밴드죠. 그중에서 히미그 나틴이라는 우리들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나라의 김민기 뮤지션의 아침이슬이 있다면 필리핀에는 바로 이 히미그 나틴이 있다고 할 정도로 시위 현장에서도 불려지고 필리핀을 대표하는 그런 락 음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락을 대표하는 뮤지션은 또 최건이죠. 네. 지난주에는 러시아 락을 대표하는 조선족 뮤지션 빅토르 최의 음악 또 서거 몇십 주년을 맞아서 들려드렸었는데 중국에서 정말 중국 락의 어떻게 보면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뮤지션도 역시 또 조선족이에요. 우리가 참 음악을 잘하긴 하나 봐요. 최건의 일무소유. 이 음악 역시 천안문 사태 때도 그렇고 자유를 갈망하는 당시 젊은이들의 찬가가 돼서 지금까지도 정말 중국 락의 전설로 남아있죠. 최건의 일무소유. 그리고 에르킨 코라이라는 이 뮤지션은 터키 락의 대부죠. 실린 마이엔 하티랄라르라는 곡이 있습니다. 터키 락의 대부. 우리는 아나톨리안 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터키락의 대부고 터키를 대표하는 마치 우리나라의 신중현 뮤지션 같은 그런 기타리스트죠. 세 곡의 아시안 락을 아시안 게임을 맞아서 들려드립니다.

세 곡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록 뮤지션들의 멋진 음악들 들었습니다. 호앙 딜라크루스 밴드, 필리핀의 정말 음악적 혼이라고 할 수 있죠. 1970년대에 이 녹음된 음악들을 들어보면 당시 필리핀 락의 수준이 정말 세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락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과 보편성을 보이고 있지 않나. 힘이그 나틴이라는 노래 들려드렸었는데요. 힘이그 나틴이 이제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찬가라는 뜻인데 이 정말 당시에 1970년대에 나왔는데 마르코스라는 필리핀의 독재자가 있었죠. 그 마르코스가 1973년에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군부 독재 정말 역사상 어두웠던 시기에 이 곡이 청년들의 저항의 상징이 된 거죠. 우리들의 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이슬.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 정치적이지는 않은데 음악은 어떤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또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것이 정치적인 요구로 이렇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최근의 일무소유 역시 마찬가지죠.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노래로서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불렀던 음악이죠. 물론 뭐 최근의 음악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무소유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중국을 대표하는 조선족 락커 최근의 일무소유였어요. 끝에 들으신 노래는 참 멋진 기타 연주였죠. 엘킨 코라이, 터키를 대표하는 기타리스트이자 락 뮤지션 실린 마연 하티랄라라는 1974년도 곡. 이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Unforgettable Memories. 세 곡의 아시아 락을 아시안 게임이 어제 열리기 시작했죠. 어제 개막했죠. 아시안 게임이 계속될 텐데 모쪼록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바라면서 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면서 아시아 락을 들려드렸는데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은 와 아시아인 아시아 사람인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소화해낸 지역의 색깔, 로컬의 분위기를 일치하는 그런 개성 있는 음악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입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추석 연휴 직전의 일요일, 조금 분주한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뭔가 약간 들뜨면서 평소의 일요일 저녁과는 조금 다른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다음 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도 역시 명동연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기다려주시죠.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셔도 되고 새로 개편된 빵 앱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접하실 수 있죠. 빵 앱을 통해서도 음악 신청하고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2809님 비틀즈의 She Loves You를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라이브인 맨체스터로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음원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일단 She Loves You의 원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쾌하고 신나는 초기 아주 젊은 비틀즈 She Loves You입니다.

오랜만에 비틀즈 노래 들어봤습니다. 비틀즈의 She Loves You 2809님의 신청곡이었는데 비틀즈 곡은 그냥 원곡도 라이브 곡 같아요. 실제로 녹음하는 과정에서도 요새는 오버더빙을 하죠. 뭐 노래 따로 연주도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드럼 따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면 She Loves You 그냥 불렀죠. 그래서 지금 원곡 버전을 듣는데 와 이렇게 라이브 느낌이 나는 거는 함께 녹음할 때 실제로 바로 그 자리에서 연주하는 그런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비틀즈의 She Loves You 280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노래들 이어드릴게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재즈 발라드들 넷 킹 콜 최고의 팝 가수이자 재즈 싱어이기도 하죠.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이란 노래가 있는데 또 넷 킹 콜의 딸 나탈리 코울도 엄청난 보컬리스트 뮤지션이죠. 디지털한 기술로 넷 킹 콜의 목소리와 나탈리 코울 목소리를 합쳐서 듀엣같이 이렇게 부른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노래죠. 그리고 사라본 뭐 사라본, 엘라 피츠제럴드, 그리고 빌리 헐러데 이렇게 3대 재즈 가수다, 여가수다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라본의 이너 센티멘탈 무드라는 아주 정말 감정 따스하게 넘치는 노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도리스 데이가 레스 브라운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센티멘탈 저니. 감상적인 여행인데 이게 여행 갔다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같더라고요. Gonna take a sentimental journey 하는 인트로 부분의 그 멜로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곡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재즈 발라드들입니다.

세 곡의 재즈 발라드들이었어요. 넷 킹 콜, 그 딸인 나탈리 콜과 함께한 Unforgettable, 사라본의 Inner Sentimental Mood, 그리고 도리스 데이 with Les Brown Orchestra 함께한 Sentimental Journey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글렌 한사드의 음악 골라봤어요. 지난 여름에 글렌 한사드의 슬픈 소식이 전해졌었죠. 더블린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팬들이 그래서 슬퍼했죠. 아, 오토바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조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글렌 한사드 명복을 빌면서 글렌 한사드하고 마르케타 일글로바 함께했던 그 원스에 나왔던 멋진 노래죠. Falling Slowly 오늘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토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소크라테스와 칸트, 랭보와 니체의 공통점은 모두 걷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와 시인들은 산책을 몹시 즐겼는데요. 풍경을 따라서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회복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도 걷기와 산책은 꼭 필요하죠.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 물론 답답한 기분을 바꾸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산책하기 좋은 이 가을, 힘차게 걸으며 자연 속에 숨겨진 삶의 힌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에밀리오 푸욜의 탱고 들려드렸습니다. 로렌츠 가스파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제로스탱 대공비 라 그랑드 체스트 제로스틴 가운데서 당신은 모든 위험을 사랑하죠 들려드립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의 노래고요.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페이드 라 루아르 국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작곡 오펜바흐의 오페라타 제롤스탱 대공비 가운데에서 당신은 모든 위험을 사랑하죠 들려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이 노래했고요.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페이드라 로아르 국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언제나 다양한 음악과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또 역사 안의 음악사의 흐름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음악, 생각해 볼 주제는 음악에 대한 평가, 시대적, 문화적 환경입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과 평가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됩니다. 뭐 그걸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떼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들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사회적 혹은 역사적 상황입니다. 음악 작품 혹은 예술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흐름과 잘 맞지 않으면 폄하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작품 에르네 도흐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시단조는 바로 그런 주제를 담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도흐나니는 헝가리 출신입니다만 친구이자 비슷한 나이대 동년배 작곡가였던, 같은 나라 작곡가였던 벨라 버르토크나 코다이 같은 사람과는 달리 의식적으로 헝가리 민요를 수집하고 국민적인 음악과 양식을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헝가리 음악을 확립할까, 이런 것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독일적으로 기울어진, 그 당시 헝가리에서 독일 음악이라는 건 이제 국제적 음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곳으로 그런 독일 전통에 기울어져서 스승인 퀘슬러의, 또 브람스나 슈만 같은 작곡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수준 높고 훌륭한 작품들을 냈습니다만 도흐나니에게는 안타깝게도 당시 20세기 헝가리의 역사는 그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20세기 이후에,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이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라든가 합스부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어떤 민족주의 열풍이 일어났고, 그래서 좀 더 개성적이고 토속적이고 국민적인 그런 예술작품, 음악작품을 높이 평가하고 선호하게 되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도흐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시단조는 1895년에 작곡가가 18살 나이에 쓴 사실상 첫 번째 중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 번호도 1번인데요. 그의 스승인 퀘슬러가 이 악보를 브람스에게 보내주자 브람스는 감탄하면서, 노년의 브람스가 18살 소년의 작품에 감탄하면서 내가 써도 이것보다 잘 쓰긴 힘들겠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죠. 이 작품으로 또 흔하니의 이름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흔하니는 이런 헝가리 국민 음악과는 다소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착오적이라거나 혹은 지나치게 독일적이라는 이유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가 독일에 점령당하고 전쟁이 끝나는 과정에서 헝가리에 특히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그러면서 또 도흐나니는 결국 미국으로 이주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작품을 들어보면 슈만과 브람스로부터 받은 영향을 정말 잘 풀어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언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아직 어린 작곡가가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낭만주의 전통을 수용한 20세기 음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흐나니 음악도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자주 듣게 되었고 그 개성이나 창의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르네 도흐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시단조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그리고 슈만의 영향이 느껴지는 3악장 아다지오 콰시안 단테 들려드립니다. 고틀리프 발리슈의 피아노 그리고 엔소 콰르텟이 함께 연주합니다.

에르네 도흐나니의 피아노 오중주 1번 시단조 작품 번호 1번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그리고 3악장 아다지오과 시 안단테 들려드렸습니다. 고틀리 발리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엔소 카르텟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작품,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시대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또 어떤 시대적인 취향, 중요성, 이런 것들이 바뀌면 또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또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음악사에 오늘 하루 9월 20일에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음악적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1852년 오늘 9월 20일에 안톤 바이딩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톤 바이딩거라는 이름은 오늘날에는 좀 낯설게 들립니다. 그는 이 트럼펫의 비르투스였습니다. 특히 비인 음악계에서 1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트럼펫은 대개 우리가 흔히 내추럴 트럼펫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나팔이었습니다. 아주 호방하고 웅장한 소리를 내지만 연주하기가 아주 어렵고 반음을 내는 것은 거의 뭐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운 악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톤 바이닝어는 빈 궁정악단 단원이었는데 이 다섯 개의 키가 달린 트럼펫을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키를 달면서 이 트럼펫은 이 내추럴 트럼펫만큼 시원한 소리는 조금 못 내지만 떨어지지만 대신 더 많은 음을 낼수 있고 연주하기도 더 쉽고 당대 오케스트라에 잘 녹아드는 그런 악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딩어가 연주했던 이런 키 달린 악기는 사실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후에는 19세기 초부터는 이제 키 달린 트럼펫 대신에 밸브가 달린 트럼펫이 나타나거든요. 현대에 쓴 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의 악기 더 연주가 쉬워지고 대신 이제 그 내추럴 트럼펫 자체의 그 시원한 통큰 소리는 역시 좀 약한 그런 악기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바이딩어는 그 과도기에 키 달린 트럼펫의 1인자였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이런 연주자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키 달린 트럼펫이 독특한 악기였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이든을 비롯한 당대의 작곡가들이 바로 이 바이딩어를 위한 작품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이든은 바이딩어를 위해서 그야 후기 협주곡의 걸작으로 꼽히는 바로 이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를 썼는데요. 런던에서 후기 교향곡을 쓰고 난 후였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도 충실하고 역시 이 내추럴 트럼펫에서는 낼수 없는 그런 반음계라든가 어떤 패시지를 화려하게 구사한 곡입니다. 하이든은 거기다가 재밌는 시도를 하나 더 했는데요. 이 협주곡의 독주 악기는 바이딩어가 연주하는 키 달린 트럼펫인데 오케스트라에는 기존의 내추럴 트럼펫을 두 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트럼펫이 내는 그런 대비를 또 넣어서 또 다른 재미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이곡 요셉 하이든이 바이딩어를 위해서 쓴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3악장 알레그로 예전에 많이 시그널로 유명했던 곡이죠. 마크 베넷이 이키 달린 트럼펫 연주하고요.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셉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3악장 알렉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마크 베넷이 키달린 트럼펫 연주했고요. 트러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함께했습니다. 네, 이 키달린 트럼펫 독주악기와 기존의 바로크 트럼펫, 이 내추럴 트럼펫이 들어간 오케스트라의 대비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밖에도 오늘 음악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818년 오늘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궁정 악장이었던 카를 마리아 폰 베버가 군주 프레데릭 아우구스투스 1세의 즉위 50주년을 기념하는 주빌레 서곡을 기념 행사에서 초연했습니다. 이곡 들어볼까요?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쾰른 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연주입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주빌리 서곡 들려드렸습니다.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쾰른 사도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확실히 19세기 중반까지는 여전히 독일에서는 궁정악단이 음악계의 중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베버의 주빌리 서곡 들으셨고요. 오늘 세상을 떠난 음악가 중에 아주 중요한 음악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1908년, 100년이 좀 넘었네요. 오늘 스페인 출신의 위대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소 파블로 데 사라사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사라사테에 대해서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겠죠. 19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영웅이죠. 사라사테의 에스파냐 춤곡 중에서 로만차 안달루차를 루제로 리치의 바이올린, 루이 퍼싱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에스파냐 춤곡 가운데서 로만차 안달루차였습니다. 로제로 리치의 바이올린, 루이 퍼싱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어요. 1부 마지막 곡은 존 필드의 녹턴 2단조 골라봤습니다. 데이빗 퀴글리의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4: 파울!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2023년에 세상을 떠난 핀란드 출신의 작곡가 카이아 사리아호가 쓴 세계의 프렐류드 가운데서 1번 빛을 거도처럼 두르셨습니다. 핀란드어에 의한 시편 가사를 쓴 곡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아누꼼 씨의 노래, 마르치 니만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네, 시대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이번에는 몬테베르디의 교회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새 음반에서 마니피카스를 들려드렸던 그 음반에서 한 트랙 더 골라봤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저녁기도 가운데서 듀오 세라핌, 두 천사가 들려드립니다. 로버트 홀링워스가 지휘하는 이 파지올리니의 연주입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성모 마리아 저녁 기도 가운데에서 두 천사가 듀오 세라핌이었습니다. 로버트 홀링워스가 지휘하는 이 파지올리니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18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작곡가 요한 고틀리프 야니치의 교향곡과 건반 협주곡을 담은 음반입니다. 이 야니치란 이름은 현대에는 그렇게 낯익은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프리드리 2세의 그 베를린 포츠담 궁정에서 활동했던 궁정음악가로 아주 훌륭한 작품을 썼습니다만 오늘날 남아있는 작품이 이렇게 많지 않고 사건 사고도 하나 있었고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베를린 궁정 악파 자체가 그 악보들이 외부로 유출이 잘 안 돼서 후세의 명성이 좀 가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아니치는 슐레지아 지방 출신인데요. 18세기 당대에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 영토였지만 오늘날에는 폴란드 영토죠. 브로츠와프에서 공부했고 프리드리 2세가 왕세자 시절 때부터 그에게 봉사하는 궁정음악가가 되어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런 음악 아카데미, 그러니까 콘서트 시리즈죠. 당시 아카데미라는 말은 이런 걸 열어서 널리 시민을 상대로도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 사고는 바로 이 야니치의 작품 대부분, 필사본 악보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소련군이 뭐 약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압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가져가서 분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는데 아마 2000년인가 그럴 거예요. 키예프 혹은 키우라고도 요즘 하죠. 키우에서 이 악보들이 의외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큰 화제가 됐고 그 다음부터 연주단 녹음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제법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요. 이번 음반에는 바로 이 키후 필사본에 있던 작품 가운데에서 건반 협주곡과 교향곡이 담겨서 그때 당대의 그 질풍노도 음악이라나 혹은 다감양식 같은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 중간에 그 굉장히 솔직하고 변화무쌍한 음악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음반 가운데서 건반 협주곡 A플랫 장조를 다 들려드립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시칠리아나, 3악장 알레그로인데요. 연주자는 바로 폴란드 출신 건반 연주자로 1급 앙상블에서 두루두루 연주하고 있고 독주와 실내악도 하고 있는 마르친 시비옹트키에비치입니다. 이분이 이건 TMI인데 부인이 한국 분이어서 한국에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연주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새 음반도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마르친 시비옹 트키베치의 하프시코드 아르테데이 소나토리가 함께 연주합니다.

요한 고틀리프 야니치의 건반 협주곡 A플랫 장조 전곡 들려드렸습니다. 1악장 안단테, 2악장 시칠리아나, 그리고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마르친 12용 트키비치의 하프시코드 연주였고요. 아르테 데이 소나토리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임반은 개인적으로 하프시코드 소리가 참 잘 잡힌 그런 녹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옛 악기는 녹음으로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음도 많고 음향이 작죠. 그래서 이 하프시코드 같은 악기는 잘못 녹음하면 무슨 재봉틀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저런 그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소리여서 저런 악기를 왜 듣나, 뭐 혹은 하프시코드는 역시 피아노한테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잘 만들어진 악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정감이 있고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거든요. 이 녹음은 그래도 그런 소리를 어느 정도 잡아낸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또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장의 새 음반은 모두 건반 악기이면서 또 독특한 소리를 담은 건반 악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현존하는 최고의 피아노 연주자 거장 중 한 명이죠. 안드라스 시프. 뭐 워낙 우리나라도 많이 와서 많이 낯익으시죠. 안드라스 시프는 몇 년 전부터 모던 피아노와 더불어 옛 피아노도 적극적으로 녹음하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녹음 후에 또 바흐를 녹음했고 또 브람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가을이 왔나 봐요. 브람스 음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는 바로 이 언드라스 슈프의 브람스 후기 피아노 작품집입니다. 두 장의 음반에 브람스의 후기 피아노 소품들, 간략하고 짧지만 더없이 깊은 정감을 품고 있는 이 작품들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악기가 궁금해지는데, 이번에 언드라스 시프는 블리트너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블리트너 피아노도 역시 독일 피아노 회사고 역사가 깊은 회사죠. 동독 쪽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랫동안 좀 주춤했지만 최근 들어 또 다시 좋은 악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언드라스 시프는 포르테 피아노도 다양하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죠. 그래서 음반 녹음도 지난 몇 년간 베토벤 슈베르트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다양한 악기들을 썼었는데, 이번엔 또 블리트너 악기에 좀 약간 뭉툭하지만 또 은은한 독특한 음색을 이 브람스 후기 작품하고 잘 연결시켜서 녹음을 했더라고요. 널리 알려진 이 인터메조와 그 또 작품들 소품들을 모두 녹음했는데, 역시 이 노년에 이른 연주자의 원숙한 시각이 돋보여서 이 브람스의 후기 작품과도 서로 이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한 20년 됐나요? 새로 발견되어서 작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브람스가 젊었을 때 쓴 소품 그 알본 블라트도 넣어서 아주 젊은 20대 초반 브람스를 한 곡 듣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최만년 대가의 그런 씁쓸하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들을 듣는 그런 묘한 경험을 안겨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고 고른 작품은 세 곡의 인터메조 작품 번호 117번입니다. 그 다른 작품들도 좀 눈길이 계속 갔지만 오늘은 이 117번의 세 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세 곡은 분위기가 서로 다 다르면서 또 묘하게 또 이어지는 그런 곡들이죠. 인터메조 1번 E플랫 장조는 마치 자장가처럼 다정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브람스가 쓴 가장 부드러운 곡 중에 한 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어지는 인터메조 2번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엘레지? 어떤 비감에 차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3번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개의 엄숙한 노래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티브도 그렇고 뚝뚝 떨어진 듯한 그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잿빛에 휩싸인 비극적인 작품인데,
이세 작품이 가을날의 정서와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곡의 인터메조 작품 번호 117번 이세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언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 곡의 인터메초 작품 번호 117번 들려드렸습니다. 언드라스 슈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가을만 되면 브람스를 찾는 게 좀 못마땅했어요. 근데 지금은 문득 그럴만하다.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브람스를 듣습니다. 네, 세 곡과 함께 가을을 맞이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갑자기 쌀쌀해졌죠. 절기는 정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더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싸늘한 바람에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라 피오브라 골라봤습니다. 프리드리히 클라인 파프리 첼로 연주하고 포틀란트 필하모니가 함께 연주합니다. 이 곡과 함께 저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연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또 지나고 보니 말씀이 참된 것이라는 걸 저절로 느껴질 때도 많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인 오늘 제1독서의 지혜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부분에서부터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에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어떻게 번성했는지 그대로 전해주는 말씀,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라는 말씀에선 저절로 두 손이 모아지는 오늘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뿌리가 순교 성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자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오솔길 산책 떠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은 김태교 신부님이 부릅니다. 천주 아리랑. 잘 들으셨나요?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으신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984년도 이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가톨릭 역사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도 많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방문하신 날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되게 좀 감동적으로 본 장면이 있는데, 바로 교황님께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시자마자 우리 땅을 처음 밟으시고 엎드려 그 땅에다가 침구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여의도 광장.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국에서 모여든 우리 가톨릭 신자분들. 하느님의 현존을 정말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축복된 시간이 아니었나.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오늘 화답송으로 바친 시편 말씀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펼쳐진 현장의 역사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으시는 분들, 그러한 순간들이 언젠가 기쁨으로 환하게 웃음 지으며 거둘 수 있기를 믿고 바라면서 우리 그때의 그 기쁨과 영광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으로 노래 선물 하나 띄워 드립니다. 맨디 무어가 부릅니다. Only Hope.

0: saved my life. I'll always miss her. But her love is like the wind. I can't see it, but I can feel it.
1: 흐르던 녹음이 서서히 빛이 바래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이 가을은 점점 겸손과 낮아짐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 같은데요. 가을 풍경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길 서로서로 기도하면서 보내오신 또 가을 풍경의 그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유리님, 시모님 2시 방송부터 이어 듣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는 마음이 너무 힘들더니 오늘은 굿! 오늘은 더 열심히 시모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요즘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네요. 시모님도 조심하세요. 신청곡 전합니다. 나무 자전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임유리님이 또 보내주신 소중한 신청곡 함께 들어보는 시간 나중에 가져볼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독감, 코로나 저도 뭐 주변 가까운 분들은 아니지만 코로나 이렇게 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게 이 뭐 감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야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점점 일교차가 커지고 또 이제 이 가을이 기울어져 가면 또 쌀쌀해지겠죠. 이제 독감이 또 이제 유행하게 될 텐데. 요즘 또 이제 서로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뭐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도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챙기는 건, 뭐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교차, 큰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유리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내오신 사연은 우리 플라워님, 김봄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복음 말씀에 용서하라. 예, 타인도 용서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주임 신부님의 강론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던 과거의 실수들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괜찮아 라고 토닥여주며 용서하여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복음의 내용이었죠. 그 주제가 바로 용서였는데 용서. 우리 주임 신부님의 강론처럼 우리가 가장 용서를 하기 어려운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러운데 자기에게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작은 실수 하나, 작은 약점 하나, 작은 단점 하나에도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폄하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용서의 시작은 바로 그런 자신의 그 약함, 모습, 부족한 모습을 좀 너그럽게 괜찮아,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면서 용서해주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옆에 있는 가족들, 뭐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번져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만은 않은 시기를 조금은 괜찮다, 너그럽게 끌어안아주고 좀 맞이해주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플라워님. 이어서 보내오신 사연은 채칠리아님. 안녕하세요. 오늘 더워서 에어컨을 또 틀었네요. 여긴 포항인데 30도까지 올라갔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그래도 한낮은 아직 조금 그 뜨거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우리 8월에 겪었던 그 무더위, 폭염하고는 그래도 살짝 이 햇살의 결이, 햇살이 좀 다름을 느끼시나요? 다들 그래도 우리가 8월에 겪었던 그 폭염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그래도 더위가 다른, 기분 좋은 햇살이다, 햇살의 뜨거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습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낮의 햇살은 우리가 좀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포항은 그래도 덥네요. 30도까지 올랐다면. 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그쪽 지역 그 한창 우리 8월에 더울 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거의 뭐 40도까지 육박하는 뭐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쪼록 그곳에서도 하루빨리 시원한 가을바람이 밤낮으로 네, 불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우리 임유리님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무 자전거가 부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4장 변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자는 타인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 타인을 상대하는 방식이 더 필요하고 변화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 저는 이 변화라는 문제에 매료돼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이룬 많은 이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그들로부터 변화와 성장에 대해 많은 걸 배웠고 그들은 또한 제가 살아가는 방법에도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배운 건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원동력은 우리가 타인들,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타인들을 변화하도록 하는 방식. 사실 이건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타인을 상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저는 악과 불의가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악과 불의에 직면해서 우리가 수동적이 되거나 운명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할 명백한 인간의 비극인 악과 불의를 우리가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려는 건 우리 자신이 허락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힘은 우리의 힘겨운 삶의 상황에 따른 대처 방식을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 행위, 언행, 상황 대처법에 대한 변화 유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나 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 또는 외부 상황에 압도돼 과민 반응을 보이고 분열되며 불행과 근거 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한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외부 요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항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상황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 이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개인 상담 치료와 온전한 정신건강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숙한 태도로 좀 더 차원 높은 행동 양식을 통해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적 독서에서 저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고 대하는지 자신의 태도를 먼저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꾸거나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태도를 바꾸고 변화시킴으로써 타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오늘 영적 독서 내용을 읽으면서 영화 영린에 나오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정조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상책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요 23장의 내용을 읊조리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신하 상책이 읊은 중용의 이 내용의 핵심은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여운을 남깁니다. 이 내용은 오늘 영적 독서에서 말하는 남을 바꾸고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자신의 태도부터 점검하고 변화시키라는 주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의 정성스러운 태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그 안에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는지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풍경들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박안젤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부님, 해외에서 가끔 오솔길 듣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혼자 계신 엄마가 생각나고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기도 하고요. 물론 자주 톡으로 대화는 하지만 그래도 쓸쓸하실 엄마 생각에 마음이 무겁네요. 네, 우리 박안젤라님, 해외에서 기도의 오솔길을 또 들을 수 있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워낙 이 앱을 통해서 모든 뭐 라디오 방송 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미디어 시청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또 오솔길 신청해 주신다니 너무나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박안젤라님 추석이 네 다음 주에요. 해외에 계시니 얼마나 더 이 고향 생각에 외롭고 그리움이 크실까요? 뭐 무엇보다 혼자 계신 엄마 생각이 우리 안젤라님의 마음을 더 무겁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이 고향이라는 게 뭔지 또 집이라는 게 뭔지 또 우리가 고향, 집 하면 단지 공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을 함께 채워준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비록 가까이 엄마와 함께

명절을 보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해외에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명절을 이렇게 좀 쓸쓸하게 보낼 어머니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안젤라님, 감사드리고요. 3677님,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건강하게 집에서 가족들 모여 하하호호 했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릿합니다. 올 추석엔 아빠가 입원해 계시는 재활병원에서 잠깐 아빠 얼굴 보며 면회하는 걸로 치러야 할것 같아요. 수다스럽지 않은 가족이라 오랜 시간 얼굴 본다 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하진 않지만 장소가 집이 아니라는 게 마음을 서글프게 합니다. 이젠 약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할아버지이신데 얼마 전까지도 우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기둥 같던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계시다가 평안하게 하늘나라로 건너가시길 기도해 봅니다. 네, 3677님. 네, 추석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좀 고향에 관한 부모님에 관한 사연들이 이렇게 전해지네요. 참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엄마, 아빠, 고향,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 언제 떠올려 봐도 늘 마음이 먹먹해지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이 아닌 병원에서 그것도 아주 잠시 면회하는 수준으로 아빠를 만나야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참 서글프실까요? 그러면서도 아빠 약하고 아픈 모습 속에 남겨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꼭 떠올려보고 또 형제들, 가족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자리를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은총으로 그 아빠의 빈자리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어 즐거운 날 기쁨이 더 커지도록 흥을 돋아주신 주님. 즐거운 추석 명절이면 자식들 좋아하는 음식 한상 차려주시고 온 가족 함께 모여 오순도순 지내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노쇠해진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 베푸시어 빈 마음 채워주소서. 언제나 든든한 기둥으로 가족들 지켜주시던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에 눈물 흘리는 자녀에게도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안겨주소서. 또한 멀리 해외에서 혹은 직장일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 마음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주님의 위로 환하게 채워주소서. 홀로 명절을 지내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홀로 쓸쓸히 명절을 지내는 이웃과 독거 노인들에게도 축복과 풍성한 은총 가득 채워 주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어쿠스윗이 부르는 가족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황소리가 부르는 내일을 본다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연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한 저자의 고군분투를 담은 책이죠. 정말이지 제로 웨이스트샵만큼은 할 생각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흔적 작가님과 함께하고요. 예,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또 플리마켓의 계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흔적 작가님도 플리마켓 경력자시죠?
1: 네.
0: 네, 뭐 혹시 즐거웠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1: 여러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 잘된 플리마켓도 있고 못된 플리마켓도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인천의 굴포천에서 열리는 친환경 플리마켓에 참가했을 때가 가장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플리마켓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셀러들이 모이는 플리마켓이기도 했고 그리고 굴포천이 굉장히 이렇게 나무가 많은 녹음이 우거진 하천의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뭔가 친환경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 나무가 많고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 내가 이 문화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너무 좋았어서 굴포천 플리마켓은 두 번 참여했었는데 매번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0: 첫 회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흔적 작가님께 현수막 제작해달라는 의뢰가 종종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패션계에서 일하시다가 헌 옷으로 현수막을 만드니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저희가 친환경 플리마켓에서 현수막을 만들었던 게 계기가 돼서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무래도 헌 옷이나 뭐 빈티지 의류로 현수막을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대부분 의뢰가 들어왔었고 이제 학교나 기관에서는 환경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고 일회용 현수막으로 행사에 쓰이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많이들 찾아주셔서 현수막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패션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싱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뭔가 의류 쓰레기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패션 쪽에서 일을 했던 나에게 오히려 뭔가 내가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반성과 함께 의류 쓰레기 얼마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제가 더 제일 잘 알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과거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이걸 내가 지속 가능한 패션 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게 또 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책임이지 않을까? 약간 그건 역시나 또 운명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런 패션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도 나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셨다는 걸로 들렸어요.
1: 네.
0: 작가님에게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또 그걸 실현하는 에너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ESG 인플루언서로서 또 친환경 운동가로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1: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문화를 좋은 라이프 스타일로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이 아니라 쓰레기가 매개가 돼서 좀 더 일상을 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게 가게를 운영하든 뭐 제품을 만들든 글을 쓰든 항상 저한테는 그 맥락이 함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친환경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자, 9월 한 달간 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친환경이라든지 제로웨이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사람들에게 마음에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해야 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절제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좀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뭔가를 강요받는다고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제 자주 하는 말이 불편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0: 근데 그게 뭔가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뭐 북극곰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어려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좀더 건강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은 잘 가꾸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어떨까? 텀블러 한번 써보는 거 매일 못하더라도 한번 쓰는 거에 그냥 의미 부여를 하면서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쭉 좋은 흔적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신 흔적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책 읽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 합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순교를 상징하는 꽃 프리틸라리아. 짙은 자줏빛의 얼굴로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면서 순교자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순교자가 흘린 검붉은 피를 기억합니다. 순교를 상징하는 꽃 프리틸라리아는 순교자 성월 즈음에서 구근을 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른 봄꽃을 피우는데요. 모진 겨울을

견딘 끝에 비로소 꽃피우는 순교의 신심 같죠? 주님의 꽃인 우리 또한 프리틸라리아처럼 겸손된 삶의 자세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으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2주의 책, 오늘은 순교자 성월을 맞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주의 책, 순교자 성월 특집, 치명자산을 오른 그녀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0: 이상을 원곡입니다. 비밀의 화원, 아이유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이 곡으로 9월 20일 순교자 성월 대축일의 2주의 책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 특집 작가와 함께 바로 만나겠습니다. 9월은 한국천주교회가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자신이 믿는 걸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놨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낯선 방향으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주를 여행하던 두 여자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익숙한 길 대신 산 하나를 오릅니다. 그곳의 이름은 치명자산. 천주교 순교자들이 묻힌 성지를 오른 두 여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신념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든 주변부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소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은 또 무엇인지. 자, 다람 출판사에서 나온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나는 노래한다를 쓰신 소설가이자 번역가 이주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주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예. 잘 오셨고요. 제가 소설가이자 번역가로 소개를 드렸는데 글을 옮기고 또 글을 쓰는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청취자와 독자들에게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1: 네. 어디 가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읽고 쓰고 옮기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책을 읽고 또 쓰고 번역이 옮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소설 자체도 어떤 이야기를 옮기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말을 건네고 말을 옮기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하나로 순환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읽고 쓰고 옮기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0: 네, 읽고 쓰고 옮기고 지금은 말하고 계시고.
1: 네.
0: 말의 선순환이네요. 그렇다는 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봤을 때 돈다라고 또 돌아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작가님이 지금 연보라빛 니트를 입고 오셨는데 저희 가톨릭 안에서는 이 보라가 돌아섬이에요. 네, 회개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또 중심을 다시 잡고 뭐 그런 류의 의미가 있고, 또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표지를 보면 빨강과 파랑이 또 섞여 있고 합쳐지면 보라이기도 하고, 네, 말로 돌아서 또 글로 돌고 선순환 안에 지금은 이 자리로 오신 느낌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제 뭐 좀 해볼까 싶은 40대에 딸이자 며느리의 의무로 힘들어도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인터뷰를 봤는데 그렇게 작가님이 나의 글 또는 이야기를 옮기는 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소설이 작가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1: 소설 안에는 어쨌든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한참 어린 아이들 키울 때 또는 뭐 며느리나 딸로서의 어떤 의무가 좀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설을 읽는 그 짧은 시간들이 저에겐 굉장히 위로나 힘이 되었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또는 비슷하지 않지만 왠지 이해하고 싶은 인물들이 소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서 아, 나만 힘든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또 만나면 언젠가 만나게 되면 내가 또 말을 건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어떤 제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고립된 인간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또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품었던 것 같아요.
0: 받은 만큼 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랄까요?
1: 받은 만큼 주기도 하고, 쓰면서 사실은 쓰는 사람이 동시에 읽는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쓰는 이야기지만,
0: 아하.
1: 네, 그러니까 아하. 사실 모든 걸 막 100% 자기가 지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설을 쓰다 보면 이 이야기를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를 좀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간혹 그럴 때는 동시에 제가 소설을 문장을 쓰면서 저는 그 문장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는 굉장히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경험이 들고 또 내가 다른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도 읽으면서 동시에 저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를 보다가도 아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든가 아 저렇게 가니까 저렇게 되네 하면서 우리가 말을 자꾸 보태잖아요 거기.

0: 예, 그 서사에 소설을 읽다가 쓰게 되는 경험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소설이라고 말하기가 그럴 만큼 소설을 쓰면서 동시에 읽는 경험, 이야기가 찾아왔을 때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는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게 묘한 순간들이 있어요.
1: 예.
0: 네.
1: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옮기고 이야기를 옮기고 말하고 인 것처럼 쓰시면서 그걸 읽고 그것도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글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특집과도 참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순교자 성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조선시대에 자신의 생명 또는 동정 부부도 있거든요. 부부가 동시에 같이 이 동정을 지킨 이런 걸로 내어준다라는 거는 증명하고 증거하는 그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가님의 글 안에도 물론 아까 얘기한 치명자산도 나오긴 하지만 글을 쓰는 과정도 증명이고 그리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오늘 충분히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권의 소설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오늘 만나는 책 중에 나는 노래한다. 우리 작가님의 사인북으로 드립니다.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설 이야기를 좀더 하면 요즘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소설의 구성이요. 인물들 대화 안에 그 말을 따옴표 안에 가두지 않는 그 구성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제가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더 몰입되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인물의 말을 따옴표 없이 쓰는 건 작가님이 의도하신 걸까요?
0: 저는 이제 번역일을 하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또 읽고 옮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미 문학에서도 따옴표보다 그냥 자유간접화법이라고 약간 전문 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풀어서 대화인지 아닌지 풀어서 쓰는 게어좀 대세라면 대세인 것 같은데요. 그 완제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건네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소설을 읽는 행위 자체가 되게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자는 우리가 흔히 막 떠먹여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독서는 사실 재미가 없고 독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생겨나는 지점도 그 부분인데요. 일부러 약간 결말을 열어놓는다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틈을 버려놓는다거나 그럴 때 독자는 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서사를 따라잡으려면,
1: 맞습니다.
0: 감정선을 따라잡으려면, 그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쓰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 거죠. 소설과 또는 작가와 독자가. 저도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 그런 소설이 더 재미있고, 너무 완벽하게 꽉 짜여가지고 전달되는 소설도 물론 귀하지만, 이렇게 틈들이 막 있을 때그 틈에 제가 머물러서 생각도 좀 해보고 이 작가는 왜 이렇게 여기 사이 틈을 버려놨을까? 이런 또 상상도 해보고 그럴 때 저도 동시에 그 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장치일 수 있지만 뭔가 결말을 열어둔다거나 뭐 따옴표를 없앤다거나 그런 것도 일종의 어떤 초대? 라면 초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1: 초대이고 그 초대의 응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이기도 하네요.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가 그래서 더 반가운 게 함께 쓰신 책이고 함께 대화 나눈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 작가나 문학 작품 이런 걸 주제에 맞게 한 권의 책으로 묶은 선집, 모음집이라고 하고 예전에 정선임 작가님이 이거 알려주셨거든요. 안톨로기아 그리고 꽃다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선임 작가님은 개망초라고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 순교자 성월 특집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꽃은 프리틸라리아라는 어떤 저도 처음 본 근데 의미는 있는 꽃이었거든요. 작가님은 이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에 있는 할리와 로사라는 단편을 어느 꽃으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0: 실제로 제가 치명자산 성지를 올라갔을 때, 아, 되게 힘들었거든요. 약간 등산 비슷해가지고 힘든데 그 산길 옆에 동백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여름이었기 때문에 꽃은 없었거든요. 근데 동백인 건 알 수 있었어요. 잎을 보고. 그래서 그때 같이 간 친구들과 함께 오늘 힘든데 우리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턱턱 막히면서 저기 위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데 다음에 2월이나 3월에 여기 꼭 다시 와야 되겠다. 이 동백을 보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1: 예.
0: 그래서 한리와 로산은 낯선 방향으로 갔을 때 언젠가 동백을 좀 보면 좋겠다. 지금 막 드는 생각이에요.
1: 그렇군요. 예.
0: 동백꽃이 생각나요.
1: 동백꽃을 하고 싶다라는 거. 다시 보러 가셨습니까?
0: 못 갔습니다.
1: 그리운 동백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신 게 여행, 작가님의 여행이 그 경험이 소설의 시작입니다. 이 책 후반부에 있는 작가가 묻고 작가가 답하는 얽힘 코멘터리에 그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시죠.
0: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전주에서 항상 이맘때 전주 독서대전이 열려요. 그때가 이제 10월 초였나? 그리고 또 마침 노벨문학상을 딱 발표하는
1: 한강작가도
0: 섞여 있었고 그때 한강작가님 발표를 전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1: 예, 예.
0: 심형재산에서 내려와서 오호. 저녁을 먹다가 발표 시간이네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기다렸는데 거기서 한강 작가님 이름이 호명되는 걸 보고 너무 놀라고 기뻐서 저희 일행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1: 그래요.
0: 딱 그날이었어요.
1: 예, 네.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대전에 강연 초대를 받아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하루 먼저 전주에 가서 전주를 둘러본 거죠.
1: 예,
0: 그런데
1: 예.
0: 한 친구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 그러니까 소설 속의 로사처럼 가고 싶은 데가 있다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거기가 치명자산이었고 처음 알았죠.
1: 예.
0: 네, 제가 고향이 전주 한옥마을이에요.
1: 예.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십몇 년을 넘게 살고 자랐는데 전동성당도 그 치명자산도 굉장히 익숙한 동네 풍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늘 있는. 그게 특별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1: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한테 한강 같은 거죠.
0: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네. 전동성당이라는 곳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상당히 귀한, 사실 문화재잖아요,
1: 예,
0: 지금은.
1: 예,
0: 그렇죠. 그냥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동네, 좋은 곳. 그리고 그때는 근사한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늘 뭐 전동성당은 놀이터 있는 곳, 치명자산은 그때는 이제 치명자산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냥 뭐 산, 동네 산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 덕분에 거기 올라가서 순교자의 묘를 보게 되었고 거기 이제 있는 그 어떤 역사 기록을 읽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유한검 순교자의 딸이었던 유섬이가 9살에 고작 9살에 거제도로 유배를 떠났다는 그 기록을 읽고 많이 놀랐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고작 9살짜리 아이가 그것도 여자아이가 거제도에 갔다고? 내가 신유박해잖아요.
1: 예.
0: 역사적으로는 신유박해가 1801년이더라고요. 근데 전동성당에 보둔의 신부님이 이 유해를 다시 이쪽에 이제 모신 거는 거의 100년이 훨씬 지난 1914년. 그 100년 동안 이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또 지금은 100년이 흘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100년에서 또 100년이 흐른 200년 후에 저라는 사람이 이걸 보았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슬프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었을 때 어떤 단편을 쓰게 되었을 때 귀향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었고 200년 만에 한 줌 흙으로 돌아온 유섬이라는 어떤 여성의 삶에 대해서 쓰고 싶었고 이게 과연 귀향일 수 있을까? 귀향이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이제 좀 품고 쓴 소설입니다.
1: 예. 귀향으로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뭐 이어지는 나는 노래한다도 저는 생각이 나고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 순환 속에 돌아섬, 돌아옴도 같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한 그 단어예요. 기억.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증거하려는 그 진심이 절절하고 목숨까지 바치게 된 건 몇몇 사람들, 그 나라를 운영한다라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결단 또는 이익,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아까 작가님 얘기한 200년이 지났음에도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가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익숙하면은 자꾸 있거든요. 일상을 그냥 살아가게 되고 애써서 우리가 기억하고 방향을 자꾸 돌려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할 때 마지막 순간을 보통 떠올리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너무 감사한 게 유서미의 나이와 그리고 거제로 유배 갔을 때 과정까지 다 기억을 해주셨으니까 약전이라고 해요. 가톨릭 안에서. 그래서 삶과 영성을 이야기할 때 순교 직전에 얼굴에 빛이 났다. 또 뭐 김대건 신부님이 나는 천주교인이요라고 말을 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 전에 사제품을 받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그런 과정들을 다들 속속들이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신자가 아닌데도 너무 절절하게 또 다가와서 감사하고 작가님에게 지금 그러니까 치명자산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을 때 그리고 또 이 소설이 나왔을 때를 넘어 지금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그 치명자산에서 유섬이라는 어떤 인생, 삶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알아서 소설을 쓸 수 있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고달픈 와중에도 자기 삶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은 해냈잖아요. 거기 거제에 끌려가서도 나는 평생 순결하게 살겠다.
1: 동정을 지키겠다.
0: 네네. 예, 그런 예, 예. 여자 혼자 막 누가 결혼을 시키려고 했을 것이고 조선시대였으니까 그럼에도 다 거부하고 되게 용감하게 막 칼을 품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용감하게 자기 삶을 어쨌든 끝까지 지키고 살아낸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내가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억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낯선 방향으로 두렵지만 안전한 곳에서 잠깐 벗어나서 낯선 방향의 위험을 감수했을 때 알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다행이었고 소설이라는 게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기록이라는 건 기억의 한 방법이고 기억은 전달되어야 하니까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기록 덕분에 저는 어쨌든 유한검, 유섬이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거를 또 제가 어떤 한 줄의 문장으로 기록을 남겼을 때 또 누군가는 몰랐던 삶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은 제 나름의 기억 방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 비해서 알게 된 후에 제 삶은 조금은 달라졌겠죠.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낯선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일단. 가야 뭐든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렇지. 아니면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오만하게 살게 될까? 그런 또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쨌든 낯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약간의 그 안전을 좀 포기하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소중한 기억들. 그런 의미의 출발점이 낯선 방향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어찌 보면 유서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려는 의지도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0: 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의지를 작가님은 글로 또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의지를 갖고 지금 계속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닮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1: 감히 뭐 닮아있다 이런 말은 예,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그 자기 삶을 지켜내는 것 그거는 어떤 우리가 소중한 일이잖아요. 삶을 방기하거나 허투루 쓰지 않고 어쨌든 지켜내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내 삶을 그것이 또 내가 좋아하는 또는 사랑하는 존재들을 지키는 가장 일차적인 방식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유서미가 자기 삶을 지키려 했던 그 어떤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배우고 있고요.
0: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 소설의 등장인물인 할리와 로사도 자기 삶을 계속 꾸려나가려고 중심을 잡는 그런 인물이며 또 나는 노래한다에서 새롭게 만나는 유키라는 인물도 중심을 잡으려고 살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공감하기도 하고 지금 작가님 모셔서 쭉 이야기 나누면서 아마 이주혜 책 가족들은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야? 보통 책 갖고 오면 줄거리부터 이야기하고 등장인물 얘기하는데 냅다 지금 순교자 생활 얘기하면서 유서미의 삶과 영성을 이야기하니까 더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혜 작가님의 추천곡을 한곡 듣고 이제는 나는 노래한다 중심으로 할리와 로사라는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부터 나는 노래한다까지 이어지는 등장인물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호아호의 Summer Somewhere라는 노래를 부탁드릴게요. 호아호는 여성 두 분으로 이루어진 뮤지션이고요. Summer Somewhere라는 곡은 올 여름,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고 난두 여성의 이야기를 노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리와 로사가 소설 속에서 이제 막 가을의 초입에 들어섰는데 굉장히 더운, 아직 여름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가을의 전주를 가거든요, 소설 속에서. 그래서 이두 여성의 어떤 모습이 이 노래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오, 처음 들어봅니다. 예, 저도 잘 듣겠습니다. 호와호의 Summer, Somewhere 함께 들을게요.

0: 호화호의 서머 서웨어 함께 들었습니다. 이주혜 작가님의 추천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나는 노래한다를 품고 오셨습니다. 이주혜 책 순교자 성월 특집 치명자산을 오른 그녀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녀들을 소개합니다. 할리와 로사라는 두 인물이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안에 있는 이주혜 작가님의 단편 속에서 치명자산을 올랐고요. 그 두 인물이 이제는 북해도로 향합니다. 그 내용은 나는 노래한다라는 소설이고 표지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푸른빛을 보면 바다 같기도 한데 붉은빛이 피가 물속으로 퍼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쩐지 다른 인물인 여고생 유키가 몸을 뒤로 눕혀서 빠졌던 북해도의 바다가 이랬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청취자들이 무슨 얘기하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읽어보시고 근데 읽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 얘기 들으면 저는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전에 나는 노래한다를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를 이어 읽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나는 노래한다의 프리퀄 앞선 이야기가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인 거고 나는 노래한다 얘기로 이어드립니다. 할리와 로사가 이번에는 동네 재개발을 앞두고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낯선 학생이 차에 뛰어듭니다. 할리, 로사, 교복을 입은 차에 뛰어든 유키 세 인물 각각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1: 아,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니까.
0: 그렇죠. 예예예. 예.
1: 할리와 로사는 사실 이제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본명은 사실 저도 몰라요. 할리는 할리 헤어숍 1인 미용실의 원장이고요. 로사는 로사 네일살롱이라는 네일숍의 또 1인 원장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 되게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에 서로 매장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막 40살이 됐어요. 이제 막 중년에 이제 진입한 비혼 여성들입니다. 두 사람은 동네에서 이제 매장을 서로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인데 우연한 기회에 친해져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는 사이고요. 근데 서로 본명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그런데 적당히 그런 낯선 거리들이 오히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로사가 할리의 얼굴을 통해서 짐작하고 할리의 고향인 전주에 여행을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실린 할리와 로사라는 단편 이야기고요.
0: 예.
1: 그러다가 이 동네에 갑자기 재개발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게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두 사람이 잠시 쉽니다라는 팻말을 붙이고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보자 해서 이제 북해도를 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어떤 이제 교복을 입은 유키라는 여고생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장편 소설 나는 노래한다예요. 유키는 사실은 자신이 북해도에 아이누족이 있습니다. 그 아이누족의 후손이 되고 싶은 이상한 소녀죠. 일본인인데 아이누가 되고 싶은. 근데 그것은 이 유키가 너무나 사랑했던 또 다른 친구 유키라는 동명이인이죠. 이 유키가 이제 아이누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사랑하는 친구처럼 아이누가 되고 싶은. 그러나 되지 못한. 그래서 뭔가 사연을 가지고 집에서 잠깐 도망쳐 나온 소녀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몰고 가는 자동차에 뛰어듭니다. 히치하이크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할리와 로사가 타고 있는 차였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잠시 하룻밤 동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0: 네. 여기서 더 얘기하시면 스포일러입니다. 등장인물 소개하시기 전에 씩 웃으시는 게 그게 동백꽃 같았어요. 애정이 느껴졌고 거리를 두는 것도 애정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할리와 로사가 서로의 본명도 모르는 것. 근데 그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그걸 넘어서는 게 유키의 이름과 나이를 로사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대하고 마치 자기 조카나 가족처럼 대합니다. 전 되게 이상했거든요. 방금 작가님 만났을 때 명함 드렸잖아요. 통성명이 먼저인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학생인 유키가 맥주를 마시는 것도 이게 가능한 건가? 전혀 제지 없이? 이게 뭘까? 뒤에 물론 나옵니다만 그 순간에 그리고 저변에는 공감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는 사람 모두 누군가의 가족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하다못해 전화 상담할 때도 안내 연결음에 나오잖아요. 지금 받으시는 누군가는 가족이라고.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행동도 관대하게 받아주기는 어렵죠.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공감, 공감의 발현 이런 게 소설에 좀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공감이라는 게 우리가 잠시 타인이 되어보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공감한다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짧은 순간일지라도 어쨌든 잠깐 그 사람 자리에 서봐야 가능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꾸로 내가 타인에게 이해를 받고 싶다면, 공감받고 싶다면 내 자리를 그 상대에게 내어주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꽉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가 되어줄 수가 없잖아요. 공감이 일어나려면 상대방이 나한테 와야 하지만 그 말은 내가 자리를 내어주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관계,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년 이후의 우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다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잖아요.
0: 연락 안 오면 애달아하고. 그렇죠. 맞아요.
1: 그게 사실은 이제 진짜 사랑이고 우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그런 관계가 가지는 위험은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것.
0: 예.
1: 그 사실은 이성애적인 애정, 사랑, 우리가 흔히 하는 연애가 그런 관계잖아요.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속속들이 알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접근은 차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관계가 되니까 이제 그게 흔히 배타적인 사랑인데. 중년 이후의 우정은 그렇게 배타적인 끈끈한 우정으로 가면 언젠가는 끝이 오지 않나?
0: 그렇죠. 지치죠. 예.
1: 그렇죠. 뭐 너무 지친다거나 상처를 받는다거나
0: 그렇죠.
1: 뭐 집착이 된다거나. 근데 그랬을 때 오히려 가장 오래 갈 수 있고 서로에게 적당히 좋은 관계는 그 정도의 좀 거리를 유지하고 문도 활짝 열거나 꽉 닫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틈,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틈이 벌어지는 관계,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로사 같아요. 로사가 항상 그 정도의 어떤 거리를 지킨

0: 상태에서 할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로사는 유키라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낯선 나라에, 낯선 아이잖아요. 모르는 아이인데,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인인데, 그 교복을 입었는데, 맥주 마시고 싶다 그러면, 그래, 먹어 하고 주고, 집을 나온 것 같은데, 하룻밤 재워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할 수도 있죠. 유키의 진짜 보호자가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아직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고, 낯선 호텔에서 재워주고, 되게 이상할 수 있죠. 사실 이상하죠. 하지만 로사는 그걸 좀 알아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이 아이가 지금 어쨌든 잠깐 숨을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절박해 보인다, 이 아이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낯선 차에 뛰어들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이 아이를 평생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룻밤 정도는 이 아이를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거부하면 이 아이가 다른 시도를 할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범죄 영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로사는 적어도 나는 이 아이를 해치진 않으니까. 되게 이상한 배려일 수 있지만, 하룻밤 정도는 내가 이 아이를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로사라면.
1: 그렇군요.
0: 네네.
1: 예.
0: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할리도 처음엔 이해를 못하죠. 왜 이러지? 하지만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1: 예.
0: 그런 거를 짐작할 수 있는 사람, 로사는.
1: 네. 그렇다는 건 유키가 로사와 할리를 만나서 유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0: 네.
1: 유키는 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보통 유키노하나 눈의 꽃이라고 해서 예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그 드라마에 OST로 나왔던 그것으로 우리가 유키라는 단어는 좀 익숙한 일본어인데 유키가 다행이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건 저는 이 소설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것도 의도하신 건가요?
0: 유키가 또 다른 친구인 유키를 만나서 정말 사랑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이름이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뜻은 서로 좀 달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같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름에 한자를 쓰게 되고 그 이름의 뜻들이 또 주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 동명이인이지만 뜻은 좀 다른 이름?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 유키라는 이름이 좋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눈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다행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유키라는 인물에게 정말 다행이다라는 순간을 선사해 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이름이어서 되게 참 떠올리자마자 아, 유키로 가자. 해서 떠올리게 됐고 쓰게 됐어요.
1: 그렇군요. 두 계절을 사는 기분입니다. 지금 얘기 나누는 건 가을인데 동백의 유키의 겨울로 갔다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주혜 작가님이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할리와 로사 유키의 서사가 담긴 소설입니다. 나는 노래한다의 일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0: 마조낭낭은 원래 푸젠성 메이저우만에서 어부의 딸 임묵낭으로 태어났어요. 마조가 태어난 날 하늘에 찬란한 보랏빛이 비치고 바다에서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지요. 마조는 날씨를 예측하고 치유약을 만들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조난당한 어선의 생존자를 구조하다가 27의 나이에 난파선 선원을 구하려다 그만 익사하고 말았어요.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마조를 위한 사당을 세우고 바다에 수호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조낭낭은 돌보는 사람이고 치유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의 아버지는 산둥의 바닷가에 살았고 그 마을 선원들은 모두 마조낭낭에게 무사 귀환을 빌었다고 해요. 당신이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아 한반도로 건너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품에 안고 온 마조낭낭 덕분이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평생 마조낭낭을 모시고 살았고 외동딸에게도 마조낭낭을 물려주었지요. 할머니는 습관처럼 눈을 뜨자마자 마조낭낭 앞에 맑은 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 다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린 제가 뭘 그렇게 비느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가족의 무사 귀환을 빈다고 대답했지요. 제가 다들 집에 있는데 왜 무사 귀환을 비느냐고 되물었을 때 할머니의 대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가, 누구나 제 몫의 파도를 넘나들며 산단다. 그러니 파도에 쓸려가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길 빌어야지. 누구나 제 몫의 파도를 넘나들며 산다. 할머니의 그 말이 제겐 여전히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0: 나는 노래한다 중에 일부를 이 책을 쓰신, 이 소설을 쓰신 이주혜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이누족의 이야기라고 여겨지고, 또 유키의 그 예전 회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듯한데, 묘하게 오늘 이 순교자 성월에 순교한 우리 신앙 선조들과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또 일상의 파도를 넘나드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출근 전에, 결혼 전에는 제 어머니가 오늘 하루도 신과 함께 평화를 비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이에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평화를 빌어주거든요. 각자의 그 파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넘어가길 바라는 그 마음이 낯선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낯설게 만나는 사람들 모두 그 파도가 있다 라고 여기면서 조금은 다정하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교, 또 증거하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낭독을 들으며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고르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1: 그렇죠. 파도나 바다를 우리가 이렇게 멍하니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정말 파도가 계속 몰려오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겨우 뭐 50년 넘게 살았지만 계속 파도가 몰려오는 일이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파도를 제가 직접 막아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제 몸으로 막아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뭐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을 우리가 제대로 그대로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냥 기원해주는 것, 기도해주는 것, 그 마음을 그냥 주는 것, 그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제 몫에 파도가 있지만 그 파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기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젊은 시절에 힘들 때 그래도 저를 아껴주었던 어른들을 떠올리고 힘을 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관계든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원하는 것 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네 몫의 파도는 네가 넘어,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사히 넘을 수 있게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0: 작가님을 위해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1: 바다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떠올리고 혼자 속으로 흥얼거리는 노래인데요. 김민기의 바다를 청하고 싶습니다.
0: 예, 그래요. 가을바다 보듯이 보고 겨울바다도 생각하고 그 사계절의 바다를 기억하면서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처음 방문이시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도 좀 들어야죠.
1: 기도하는 곳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하는 곳. 정말 종교적이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늘 기도하는 마음이 서려 있는 곳. 현관에서 그 묵주 봤거든요. 묵주 알을.
0: 세계청년대회에.
1: 네.
0: 예, 예.
1: 알알이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0: 약속을 하면서 가능하면 낯선 방향으로 나는 노래한다를 쓰신 이주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작가님이 추천하신 김민기의 바다 들으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책 중에 나는 노래한다 사인북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0: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씨앗을 심고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성인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박해 중에도 그들의 기록을 상세히 남겼기 때문이에요. 최영업 신부님은 조선에 귀국한 후에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서 순교자들의 기록을 열심히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남겼던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 마음에 새기면서 은총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9월 20일 오늘 주일입니다. 첫 곡으로 신보연이 부르는 사명 띄워드렸어요. 사명이란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또 기록들을 모으고 목숨을 바치시고 정말 이 노래가 또 절절하잖아요. 아침부터 굉장히 감정이입되는 오늘입니다. 또 오늘 대축일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큰 축일이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순교자 성월을 보내는 9월에 또 가장 정점이라고 할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또 시가 주는 선물 기도 함께 합니다. 어떤 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 보죠. 주비루스가 부르는 하늘나라 이 땅에 듣고요. 최순종의 빈 무덤 이어드립니다.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님의 무명의 순교자 앞에로 함께합니다.

오래전에 흙 속에 묻힌 당신의 눈물은 이제 내게 와서 살아있는 꽃이 됩니다. 당신이 바라보던 강산과 하늘을 나도 바라보며 서 있는 땅. 당신이 믿고 바라고 사랑하던 이물 나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민들레가 되고 싶은 이 땅에서 나도 당신처럼 남몰래 죽어가는 법을 잊혀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박해의 칼 아래 피 흘리며 부서진 당신의 큰 사랑과 고통이 내 안에 서서히 가시로 박혀 나의 삶은 아플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닮지 못한 부끄러움에 끝없는 몸살을 앓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았고 영원의 한 끝을 만졌으나 아직도 자주 흔들리는 나를 조용히 붙들어 주십시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거룩한 순교자여, 오래전에 흙 속에 묻힌 당신의 침묵은 이제 내게 와서 살아있는 말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김태진 신부님 목소리였죠. 성지의 봄이었습니다. 오늘 시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였죠. 역시 무명의 순교자 앞에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랬어요. 몸살을 앓는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는 몸살을 앓는다. 이런 표현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 타고나야겠죠?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2167님이 오늘 빵톡이 열리지 않고 화면 스크롤 부동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하셨는데요. 지금 빵이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씩 오류들이 있는 이게 기종마다 좀 다른가 봐요. 네, 있는 기종들이 있어서 그 오류를 잡고 있다고 해요. 어떤 문제인지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IT 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아직 다운로드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떠서 안 됐던 분들 계신데 이제는 다 되거든요. 새로 빵 앱이 개발이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도 되게 예뻐졌죠. 뭔가 선명해지고 이러지 않았나요? 예, 좀 세련되지 않았나요? 예,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 토크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도 거기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언젠가 시도해 볼까요? 보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빵톡도 새로 열린 거니까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우물정 1053이에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예쁜 세실리아 님이 이 아침 동쪽 하늘입니다. 곧 태양이 떠오르겠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라데이션이 그림 같아요. 진짜 무슨 작가가 찍은 것처럼 너무 색깔이 촘촘하게. 어떻게 이거 그림으로도 이렇게 못 그릴 것 같은데. 정말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어찌 이런 빛깔이 연출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하시면서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신청하셨어요. 네, 이곡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또 3188님이 태양의 찬가 들려주세요 하셔서요. 네, 두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다론밴드 리메이크 음반에서 태양의 찬가 이어드립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하늘바라기 주님은 나의 빛 그리고 아룸밴드 태양의 찬가였습니다. 네, 오늘 성희는요.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성 정화상 바오르 등 123분이 있습니다. 그중 103위가 우리 교회의 성인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신앙 기억하면서 주변의 한국 성인들 주보로 모시고 있는 신자분들에게 축하 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혜 엘리사벳 자매님 계실 거고 효주아네스 자매님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상 바오로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 기억하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지금 화살기도 예. 보내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주일 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인순이가 부르는 보안나 십자가의 주님을 듣고요. 강훈 바오로의 꽃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강은바오로의 꽃의 노래였죠. 먼저 들으신 곡 인순이가 부른 보안나 십자가의 주님을 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서도 성인이 되진 못했지만 신앙의 크기만큼은 차이가 없는 무명 순교자들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공동의 집 측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끝곡으로는 김시연 아니에스가 부르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0: 소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1일 월요일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 오늘 미사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구대희 데니스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군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도소.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0: Hani
1: Chunimul kirinaida chanmi hanaida
0: 주님을 흠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1: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0: 세상의 죄를 없이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성부로운 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0: 기도합시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세례 마태를 복된 사도를 뽑으셨으니 저희가 그의 모품과 증거로 도움을 받아 언제나 하느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1: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네.
2: 그 소리 온 누리에 퍼져나가네.
1: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에 스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곳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제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외생채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어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마태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은 대개 죄인 사회의 위보인으로 여겨지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로마를 위해 일하고 때로 부정 부패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세리나 죄인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낙인 인면의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출신 국가, 언어, 문화, 사회적 지위, 직업 등에 따라 사람들을 쉽게 구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 이주 노동자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사람을 한국인으로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러 품처로 나누어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출신 국가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신 존엄함과 선함을 바라보십니다. 마태요 또한 새로운 시작에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어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곳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한국인과 이전 노동자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할 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각기 다른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한 가족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낯선 타국에서 외로움과 향수를 느끼고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또한 각자의 여름과 위로움, 삶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제 성사를 중심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 누구도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태의 삶은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과거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한 개인으로서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이 공동체에 속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한국인과 이전 노동자인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출신 국가와 언어, 사회적 지위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정합시다. 성 마태오와 같이 우리를 하느님과 서로에게서 모르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라고 나아갈 용기를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를 제험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와 같은 자비의 종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너 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어떤 이 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에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너 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뿌들을 갖고 어떤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곰염리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지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 사도들이 선교로 교회 믿음을 길러주셨으니 저희가 복된 마태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제사를 거부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언제나 보살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존경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 선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군이 기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조로 삼아 그 위의 교회를 세우시오. 세상에서 주님이 거룩하고 영원한 부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1: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0: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이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임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뛰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선한 이따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있는 시럽고 영원한 계약을 믿는 내 피 잔이니 재료를 사여 주려고 이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랑이신 비유.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권이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종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한 몸을 이롭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붙어있는 기를 생각하시오. 기왕 리오와 저희 적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뚜프로 사랑의 귀를 이롭게 하소서. 불희망 속에 거의 잔뜬 교들과 세상을 뚫는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이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 기도 자비를 빚보시오.

0: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빛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기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이 되어 본 베드로가 삼가 아려오니

0: 지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세륜에서 보아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전하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괴로울 병으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이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출입하던 있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하사오나.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마띠오가 고세지를 집에 모시고 잔지를 열렸듯이 오늘 저희도 그분이 잔지에 참여하고 기뻐하오니 어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성지로 저희가 언제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2: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옵소서.

0: 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0: 빛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 신앙 선조들은 혹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들에게 기도는요, 시간이 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일상 중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남긴 주교 요지에는요,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느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도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볼 때마다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느님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9월 21일 그대에게 평화를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지만 또 기분 좋은 월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바오로 딸 수녀들의 기도 음반에서 띄워드렸죠. 그래요. 진짜 요즘 이렇게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자연을 볼 때 너무 아름답잖아요. 10월 되면 더 산도 울긋불긋 예뻐지겠죠? 그럴 때 보면 진짜 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참 아름다운 걸 만들어보고 싶다.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래서 만드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늘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제 추석 때는 더 많이 즐기실 수 있겠죠? 저도 짧은 추석 때 이번 연휴가 조금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짧은 어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 너무 많겠죠? 그래도 아이들이랑 함께 좀 다녀올까 싶습니다. 추석 연휴 때 또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셔도 좋아요. 문자메시지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우물정 1053 이쪽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빵 앱 통해서는 무료로 빵톡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함께하는 월요일이죠.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나정신이 부르는 성령의 바람 타고, 장환진, 주님, 나의 하느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나남출판사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에서 청춘예찬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훈은 그의 부친 이동욱이 1783년에 동지사의 서장관이 되어 북경에 갈 때 아버지를 따라가서 서양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얻고 천주교 교리서적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승훈의 행동은 그 자신의 신앙심에 따른 것이었지만 사전에 이벽의 권유가 있었다. 이승훈은 1784년 3월 24일에 귀국했고 이벽은 4월 15일에 정씨 형제에게 배 위에서 한 권의 책을 보여주었다. 이 책이 이승훈으로부터 얻은 것이라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첨단의 서책과 정보가 매우 빠르고 긴밀하게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쟁의 아수라 속에서 천주교인으로 모함을 받아 활로가 험난해지자 정약용은 1797년 임금에게 자명소를 올려서 면직을 요청했다. 이 상소문에서 정약용은 그 한 권의 책을 읽었고 한때는 마음속으로 좋아해서 사모했고 내용을 거론하며 남에게 자랑했습니다라고 자백했다. 정약용은 이 상소문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극언으로 비판하고 자신은 천주교를 이미 떠났다고 호소했다. 임금은 정약용의 진정성을 이해했으나 정약용과 젊은 그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참화를 피할 수 없었다. 형틀에 묶인 정약용은 천주교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했다. 정약용은 이승훈과 조카사위 황사형, 주문모 신부를 지목했고 천주교인들을 효과적으로 색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포도청에 조언했다. 정약용은 사형을 면하고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정약전은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 교회 모임에 여러 번 참가했고 그의 동생인 순교자 정약종에게 전도했다. 정약전은 그 후 천주교와 결별했으나 신유박해 때 다시 기소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형틀에 묶인 이승훈은 가혹한 고문 끝에 자신이 정약용에게 세례 준 사실을 폭로하고 정약전을 혐의에 연루시켰다. 국문장에서 정약용과 이승훈은 서로를 원수라고 부르며 고발했다. 이승훈은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클로드 샤를 달레 신부는 그의 저서 한국 천주교 회사에서 그는 천주교인이라고 참수당했으나 배교자로 죽었다라고 쓰고 나서 하느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무섭다고 덧붙였다. 제목을 알 수 없는 그 한 권의 책에 매료되었던 젊은 그들은 고문과 치욕과 배반의 대가를 치르고 그 생지옥을 건너오거나 건너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서 건너왔다. 이승훈의 죽음의 형식에는 순교와 배교가 합쳐졌다. 그는 고문과 순교의 과정을 배교로 마감하고 참수됐지만 그의 최후의 내면이 배교인지 순교인지는 달래 신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만이 아신다.

네, 윤진솔 느끼한 임을 사랑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네, 순교자 성화를 맞아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순교자의 이야기들 들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김훈 작가의 책 허송 세월에서 청춘 예찬 함께했어요. 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아, 왜 이렇게 배교를 할까 싶기도 하면서 근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배교를 해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라면 어땠을까? 막 이렇게 감정에 이입해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어. 아, 정말 그 배교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너무 무서웠으니까. 정말 너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죽음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막 되게 무서운 형벌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지키지 못하지 않았을까. 너무 몰입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교자 성호를 맞아서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에게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천주교가 있었을까요? 계속 유교가 점령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은 불교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감사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닉네임이 사랑4798님이에요. 빵집이 새로이 바뀌었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빵집이 새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CPBC 빵, 저희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리뉴얼을 하고 조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요.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방송 토크도 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보라 있는 프로그램들은 또 보라도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 못 들으신 코너가 있다 하면 AUD 서비스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또 들으실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해졌죠? 얼른 다운로드 받으세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324님은 DS에 감사해 신청합니다. 너무 신나거든요. 하시면서 보내주셔서요. 네, 요곡 준비하고 있고, 9557님은 제가 청할 때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또 하느님께 하신다는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두곡 띄워드리려고 해요. 8324님이 신청해주신 DES의 감사해 먼저 듣고요. 9557님께는 토부의 주신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DS 감사해 이어서 토부의 주신회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마테오가 있습니다. 12사도 중한 사람으로 마테오 복음을 집필하기도 했죠.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세리였던 그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바로 일어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해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요나, 성 마오라 등 13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 문자 메시지 미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화살기도 지금 보내주셔도 좋겠죠. 마테오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요즘 그더 초즌이라는 저희 평방송 TV에서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외국 드라마인데 이게 해외에서 제작한 드라마인데요. 그 예수님의 신약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마테오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스토리 라인도 되게 재밌고 잘 드라마틱하게 잘 요소들을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마테오가 그렇게 얄밉다 그래요. 그 드라마를 보면 궁금하신 분들 CBBC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 또 편성표 확인하시면 TV를 통해서도 네,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저도 재밌게 봐가지고 추천해드려요. 김종식의 나를 따르라 듣고요. 류선영 신아가 이어드립니다.

나를 따라라 이어서 류선영의 신아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전합니다. 바리사이들은 그 모습을 못마땅해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씀 그들에게 읽으라고 하시죠. 원칙보다는 자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산다면 조금 더 예수님과 닮아가지 않을까.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고요. 저는 임두빈의 난널 놓지 않겠어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마테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마테오 측일입니다. 뭐 라디오긴 합니다만은 예, 측일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입시다. 예, 보통 본당에서 미사하면서 손들락하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들었겠지요. 아니, 예, 이 마테오 측일인데 오늘 복음에서 이 마테오 사도의 취급이 어떻습니까?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 죄인 취급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 취급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 리는 없겠지요.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당연합니다, 사실. 예, 세상에 예,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야지 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죄인 것이고, 아니면은 뭐 예, 죄임을 알긴 알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하니까 죄인 것이고, 그저 죄를 짓고 싶다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세상에 참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자 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느님처럼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하는 언행과 일의 모든 여파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하느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도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죄를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반성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 아홉과 회개하는 죄인 하나, 이 둘은 대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선인 아홉이라도 죄 짓는 건 정말 쉬운 반면에 그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행위는 죄가 작든 크든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의사가 병자들을 고치듯이 죄인들을 건져내서 의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누구도 죄인을 자처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가 의인만을 자처하고

정말 진심이 담긴 수긍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청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예수님 손을 잡고 오늘 축일인 이 마태오 사도처럼 예수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청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 마테오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마리가 물속에 있는 기린에게 묻습니다. 물이 깊지 않아? 그러자 기린이 대답하죠. 안 깊어. 목까지밖에 안 와. 똑같은 물인데 기린에게는 목까지밖에 안 오겠지만 하마에게는 또 다른 깊이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겠죠?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일이 나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던 일을 누군가는 별일 아닌 듯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만큼은 서로의 물이 얼마나 깊은지 함부로 재지 않는 그런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스피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 처음부터 너와 나 이 노래로 2026년 9월 21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하루 종일 아 그게 의미가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한 거지? 라고 마음에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왜 저래? 뭐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하기 전에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마음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 이 너그러움으로 이번 한 주 너그럽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죠.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주잖아요. 여러분 월화수 이 3일만 일하면 푹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도 같은 월요일이지만 오늘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3일만 일하면 사흘만 일하면 이제 쉴 수 있으니까 하면서 머리병도 너그럽게 회사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오늘 하루를 보내봅시다. 미들레 프리스카님, 복귀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요, 우리들. 한지훈님께서는 주말 잘 쉬셨나요? 월모닝이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안 그래도 연휴가 있는데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너그럽게 시작하시라고 공연 이벤트, 공연 티켓 이벤트를 드립니다. 멋진 가을,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 알고 있을 수 있는 공연 티켓 이벤트가 있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분들 가운데 다섯 분을 선정해서 한 분당 두 장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우리 명동 백장님이시죠?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 축하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 에어 캐스트는요 소프라노 장예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똥치땅치 기타리스트 김희연 성악 반주자 정희와 그리고 조이풀 콰르텟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요.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고요.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중에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6주년 음악회 신청합니다. 라고 성함을 보내주시거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까지 6주년 음악회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티켓 선물로 드릴게요. 가을이잖아요.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행여와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 월요일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을 복기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보 혜진이.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보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복디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립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신청곡도 좋고요. 오늘의 다짐도, 한 주의 다짐도 좋고요. 축하의 사연, 속상한 사연 다 보내주시면 복디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비드랩,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제공입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MG 새마을 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 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 금고 보험.
4: 대표님,
2: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是今年呀，我奶奶是公公妹，我奶奶是阿姨阿舅。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9월21일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하루에두계절이오락가락합니다아침에는가을이낮에는아직여름이남아있는데요오늘아침도선선한공기가감돌고있지만한낮에는서울30도까지오르겠습니다현재기온부터살펴봅니다서울18도광주19도대구 16.5 도입니다오늘낮기온은서울과광주30도대전대구29도까지오릅니다다만속초24도울진25도로동해안지역은비교적선선하겠습니다당분간낮에는늦더위가이어지겠고추석연휴에는늦더위가서서히물러가겠습니다오늘아침내륙일부지역에서는안개가짙게끼어있습니다가시거리가200미터안팎으로좁혀져있어서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기온이오르면서안개는걷히고전국에맑은하늘이드러나겠지만동해안은밤에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습니다그리고영남해안지역은내일까지바람이강하게불겠습니다모레까지대체로맑은날씨가이어지다가추석연휴에는하늘에구름만끼겠습니다이상 CPBC 날씨캐스터수진이었습니다정말하루에두계절이에요아침과저녁으로는선선한가을날씨아너무쾌적해라고느껴지긴하지만낮에는햇살이진짜뜨겁더라고요어제도한낮에땀에삐질삐질흘렸네자이렇게들쑥날쑥기온변화크니까요여러분들옷차림잘하셔야겠어요아직까지반소매옷차림도나쁘지않은것같은데하지만출근길퇴근길에걸칠수있는외투는항상가방에챙겨서나가시는것이좋겠습니다자앞서말씀드렸죠이번주는추석을포함하고있습니다추석을앞두고있어서인지왠지아니면가을타나나 가을날씨때문인지그리운사람들이막떠오르진않으시나요멀리고향에계신부모님친구들그리고이런저런사정으로떨어져지내는사람들근데우리는이런그리움을어떻게달랠까요여러분들보기들은극복하는방법이있으신가요우리보기들만의그리움극복법그리움을대처하는방법한통에100원드는유료문자샵1053 CPBC 라디오애플리케이션빵무료방송토크로남겨주세요좋은방법있으면은복디가뽑아서선물도드립니다노래는 그리움이랑은좀다른것같지만그리울때이렇게하는방법도좋겠네요조용필여행을떠나요

추석을 앞두고서인가 아니면 가을을 타나 그리운 사람들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그리움을 달래시나요? 여러분들만의 그리움 극복법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이어드리는 곡은요.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뭉글뭉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배우 이준혁 씨는 반려견 팝콘을 떠나보낸 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팝콘을 그리워했습니다. 바로 게임을 통해서 말이죠. 팝콘이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도 팝콘을 잘 보내주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서 게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게임이 공개된 뒤 한 이용자는 우리 강아지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다는 리뷰를 남겼고요. 그 게임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워서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이야기가 되고, 결국 이 이야기는 안녕 팝콘이라는 동화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진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사진을 꺼내보는 사람도 있고, 또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리움을 무언가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남아있는 그리움 어떻게 달래고 계신가요? 결국 이준혁 배우는요, 동화책 안녕 팝콘을 내면서 이 책에서 나온 인쇄 전액을 동물복지단체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강아지를 향한 그리움이 또 다른 생명을 살피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죠. 자, 우리 보기들도 각자의 그리움을 달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잊으려고 애쓰기보다 잘 달래주는, 잘 기억하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그리움 극복법.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요. 김광진 진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움을 어떻게 달래보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650님, 저는 그리움을 그림으로 달랩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어린 시절 함께했던 엄마의 품,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아, 그리움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그림을 보시는 건지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 아마 그림을 그리시는 거겠죠? 와, 그리움을 그림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일까요? 왠지 가을 색깔이 막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움의 색깔은 가을 색깔, 가을 단풍 색깔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리움, 뭔가 가을 하면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나 봐요, 제가. 아우스틱님, 그리운 사람에게는 전화를 하면 되죠. 그런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뵙고 싶은데 뵐 수가 없어요. 휴대전화에 있는 아버님이라는 전화번호만 쳐다봅니다. 주말에 성당에 있는 모퉁이 돌에 새겨진 장인어른 장모님 이름 앞에서 기도하며 그리움을 달랩니다. 이 이야기를 그 자매님한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문득문득 장인어른이 너무 뵙고 싶은데 너무 그리워 라는 말을 한번 건네보면 어때요? 자주 건네시는 편인가요? 그러면은 자매님도 뭐 감동받고 약간 눈물이 왈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의 아빠를 누군가가 같이 그리워해준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막 슬퍼서 분명히 같이 그리우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같이 그리움을 달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스틱 님이 자매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매님 엄청 감동받을걸요? 내 아버지를 누군가가 함께 그리워해주고 기억해준다는 거 되게 뭉클하잖아요. 고맙고. 7654님, 전 20살 때까지 두 명의 이종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그리울 때는 남아있는 이종사촌 동생과 함께 산소로 찾아갑니다. 오, 이렇게 누군가를 함께 그리워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그 그리웠던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 그 친구가 혹은 그분이 그 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운 거를 무조건 슬픔이랑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슬픔도 같이 섞여 있는 감정이긴 하지만 슬픔과 함께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그리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잘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0563님,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어요. 선마을 선생님, 봉선화 연정 등등. 한지훈님, 그리움은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수십 번씩 떠오르는 어머니 생각 잊으려 해요. 안 그러면은 응급실 실려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뭔가 터지듯이 또 나중에 더 팡 하고 터지잖아요. 뭐, 그러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고. 익숙해지는 방법이 뭘까? 그리움에 익숙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그리움은 그냥 외면하고 묻어둔다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움은 자연스럽게 분명히 이성훈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흘러가는 대로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걸 억지로 묻어두고 하지 말아야지라고 외면하고 눈 감으면 나중에 분명히 봇물 터지듯이 팡 터져서 오히려 더 힘들지도 몰라요. 2518님 귀여워. 연애 시절의 남편이요. 너 어디 갔니? 15년째 도망갔니? 라고 전남친을 그리워 주셨습니다. 전남친, 현남편. 지금은 남편이지만 전남친을 그리워해 주셨어요. 가브리엘라님, 피곤한 월요일이네요. 어제 본당의 날 행사 준비로 나흘 동안 목금토 주일 열심히 국수잔치 음식을 했어요. 사진은 마지막까지 봉사로 남은 분과장님들과 성모회 그리고 특별히 신부님의 부모님들과 마지막 사진을 남겼답니다. 아, 이런 사진 많이 남겨놓는 거 너무 좋은 거는 너무 사진 너무 예쁘잖아. 아니 사진 진짜 하나같이 너무 신난 표정을 하고 계시고요. 미소로
누가 우리 사진 찍으면은 되게 근엄한 표정 짓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좋은 기운이 물씬 풍겨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다들 환하게 웃으시면서 막 브이도 하시고 너무 좋다. 이 사진 너무 아침에 되게 마음이 환해지는 사진인데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진 남겨놓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움이 올라오면 이 사진 보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뭐 날씨는 어땠지, 그때 내 마음은 어땠지, 누구랑 무슨 대화 나눴지라고 떠올려보면서 그 그리움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그리움을 달래는 방법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내주신 분, 선물 받으실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릴 분은요? 그리움을 낭만으로 달랜다, 그림 그리면서 달랜다라고 보내주신 3650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다 힘내볼 진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서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광문 안젤로님께서 곡식이 연결기 딱 좋은 날씨지만 감기 걸리기도 쉬운 날씨입니다. 라고 건강 잘 챙기자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입고 밖에 편하 외투 잘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요즘 독감도 유행이래요. 코로나도 그렇고요. 개인 위생에도 신경 쓰는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408님. 내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저의 신념과 같은 멘트로 월요일 출발합니다. 맞아.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건 아니야. 누구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오늘 한 주 출발해 보고요. 7409님께서는 주말에 차세차 맡기고 한의원 다니고 모처럼 청년회 활동했던 성당 다녀와서 초등 3학년 첫 영성체 아이들 축하 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추석 앞두고 미용실 가서 이발도 했네요. 우리 7409님께서는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네요. 분주하게.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3일 동안 이제 또 추석 준비해야죠. 주부님들은 많이 바쁘실 테고 우리 형제님들도 주부님들 도와주느라 자매님들 도와주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아우스틱님, 아우 주말에 미루고 미뤘던 내 심장을 줄게 만족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와 있거든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요. 책을 읽는데 한 글자 한 글자 복디 목소리로 읽어주는 듯한 느낌의 소중한 이야기였네요. 저도 현재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살게요 라고 다짐 맺혀주셨습니다. 아유, 책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 읽으신 분들은 얼른 읽으시고요.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만나보고요. 오늘의 진이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보아 Girls on Top.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두리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진이 사연 만나볼게요. 2903님, 지난 금요일에 만나서 그런지 오늘따라 북디 목소리가 더 정겹게 느껴지네요. 너무나 반가웠어요. 제가 낯을 가리는 편이라 막상 만나니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하세요 북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잉?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지난 금요일 명동성당 주교자 명동성당에서 그 CPBC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에 갔습니다. 그래서 공연 우리 슬디의 자녀가 거기 합창단이거든요. 너무 귀여워. 아우 진짜 이 친구들이 진짜 너무 기특하고 막 저거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 나는 만약에 저기 리더 지휘자 선생님이라면 난 못한다. 난 울면서 애들이 너무 짠해가지고 막 짠해서 막 울면서 아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아 지휘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딸도 아닌데 내 딸이면 얼마나 나 오열했을 거야.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거 보고 끝났는데, 그 제 책을 들고 두리번 하시는 자매님과 형제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아보고 제 책을 너무 딱 배 앞에다 두고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랬더니 오셔가지고 아 사인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지 뭐예요. 어떻게 아니 부부가 각자 한 권씩 사셨어. 따님 일본에서 공부하시는데 따님께 드리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선물도 주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드려도 모자랄 판에 저한테 예쁜 성모상 불도 들어와요. 막 예쁜 성모상 선물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막 내가 막 진짜 내 연예인 된 줄 알았잖아. 선물 받고 사인하고 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저도 약간 낯을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쭈뼛쭈뼛 더 살갑게 못 대해드려가지고 집에 오는 내내 너무 후회했는데 진짜로 감동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귀동요한님께서 추석 때 복디님 책 볼게요. 독서실 끊었습니다. 아니 독서실에서 이렇게 정자세하고 읽으시려고요? 네 감사해요. 소파에 누워서 보셔도 되는데. 7277님, 어제 아침 시동이 안 걸려서 보험 출동 요청하고 자정에 퇴근하는데 시동이 안 걸려서 출동 요청하고 일찍 일어나서 공업사에 차 맡기고 왔습니다. 복디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스트레스가 복디님 방송 듣고 입가에 미소 지으면서 풀렸습니다. CPBC 방송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입가에 미소도 지어주시고 또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이렇게 행복을 여는 아침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4897님의 다짐은요. 오늘 시어머니랑 친정엄마 모시고 미용실 다녀와야겠어요. 머리가 길다고 자꾸 만지시네요. 할머니여도 아파도 예쁘고 단정하고 좋아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유 다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다
예쁘고 단정한 거 좋아하죠. 4897님 잘 다녀오시고 오시는 길에 맛있는 뭐 간식이라든지 식사라도 좀 잘 챙겨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805님 바쁜 부모님 대신 키워준 우리 할머니 그리울 때면 사진을 보고 웃고 울고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은 사진 많이 찍어둬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막 사진기가 있어야 되고 되게 사진 찍는데 뭔가 각 잡고 해야 됐지만 지금은 휴대전화에 사진기가 다 있잖아요. 그만큼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쉬워 편리해졌으니까요. 사진 많이 사진과 영상 많이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닿았을지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확인해 볼게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다 힘내볼 진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북디에게 다음 외침 오늘의 진이는요? 0805님 바쁜 부모님 대신 키워준 우리 할머니 그리울 때면 사진을 많이 보면서 웃고 울고 하고 있는데요. 좋은 사람들은 사진 많이 찍어둬야겠어요 라고 외쳐주신 080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8님의 문자로 1부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저녁에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이지홍 소피아의 53번째 생일이거든요. 미역국 요리 장갑 끼고 끓여놓고 지하철 탔습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케이윌의 말해 뭐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나 낭만이다 낭만이야. 감동 받으시겠는데요. 자, 이 노래까지 띄워드리면서 감동 더 두 배로 만들어드립니다. 케이윌 말해 뭐래 말해 뭐해 들으시면서 저희 2부에서 만나요.

0: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3: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4: 803강 한우.
5: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6: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은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4897님, 추석이 다가오니 재생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네요. 지난주 벌초하고 납골당 다녀왔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추석을 앞두고 성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주말 주일 동안.

0: 이 그리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움에 익숙해지는 건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 덜 그리워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리워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보물 터지지 않겠죠? 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흐르는 대로. 아,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자, 스텔라님, 복디님, 명동성당에 있었는데 매일 가거든요. 못 뵀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일에 미사도 명동성당에서 드리는데, 왜 못 봤지? 나중에 명동성당 앞에서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 한바이오 국제구조위원회, 삼신홀딩스,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국비드랩,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오뚜기, 금호타이어,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1336 1336 1336 1336.
8: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9: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꿔볼 노래는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인데요.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있고 네 생각이 퍽 외로워. 자, 우리 보기들은 무엇을 생각하면 즐겁고 무엇을 생각하면 외로우신가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뭔가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운 마음이 같이 밀려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외로우신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너무 복디랑 마음이 같잖아 라는 분 있으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

안녕하세요.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복작복작 어쿠스틱 콜라보 묘해 너와 듣고 오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 즐겁고 무엇을 생각하면 외로우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9790님, 저는 추석에 가족여행 가거든요. 갈 생각하면 즐거워요. 근데 이틀이나 더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여행 어디로 다녀오세요? 이틀 뒤에 가족 여행을 떠나신다고요? 아, 이틀만 참으면 됩니다. 9790님. 얼마나 설레시면 이틀이나 더 출근해야 된다니. 어디로 다녀오실 예정이신가요? 추석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또 꾸준히 그렇게 여행을 가시는 것 같고, 저는 부모님이랑 이번 추석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5032님.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즐거운데 먹으면 자꾸 줄어서 외로워져요. 귀엽다. 먹으면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에 외로워지시나요? 예, 귀엽다 귀엽다. 그쵸,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오히려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즐거운데 먹으면 살찔까 봐 걱정돼요.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자꾸 줄어서 외로워진다고. 너무 사랑스러운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4505님. 추석이라고 손주들 만날 생각이 설레요. 근데 집안을 또 뒤엎고 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기쁩니다. 가족들 기다리고 계시는 33405님이었고요. 3368님, 추석이 다가오면서 어머니와 친형이랑 같이 보내서 즐겁고요. 밤에 잘 때 코 군다고 저만 따로 홀로 외로이 자는 것은 묘해요. 아이, 잘못했네. 이번에 무슨 테이프라도 챙겨서 가세요. 그 올리브 땡 같은 데 가면 코골이 테이프 있잖아요. 이런 거 챙겨서 가세요. 1214님, 필라테스 첫 수업 갈 생각에 즐겁고 레깅스 입을 생각에 슬퍼요. 아, 그쵸, 그쵸. 이게 레깅스, 그 거울 전면에 막 그 거울이 있잖아요. 그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울. 그래서 그 레깅스가 입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거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발레 수업 갈 때 그랬어요. 저 발레 수업 몇 번 못 들었거든요. 한 두 달 들었나? 근데 볼 때마다 막 수치심이 들고. 아, 발레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필라테스까지는 뭐 막 까만 레깅스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발레는 흰 스타킹이잖아요. 흰 타이즈. 저는 너무 수치심이 들고 막 자괴감이 들고 그래가지고 발레 수업 갈 때 이 생각, 뭔가 발레 하면은 너무 뭔가 설레는데 막상 가면은 그 무거운 내 몸을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묘했습니다. 아우스틱님, 병원에 있으니 쉬니까 좋은데 뭔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 외롭네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통원치료 해야겠어요. 라고 문자 해주셨거든요. 아, 그쵸. 추석 전에 퇴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복디도 꼭 명절 껴가지고 입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간당간당해. 막 명절 전에 퇴원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근데 명절 동안에는 입에 이제 직원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게 뭐 이 퇴원 수속 이런 거가 안 되니까 무조건 명절 끝나고 이제 퇴원해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아, 그래서 막 제발 맨날 기도했어. 하느님, 제가 명절 전에 전날 퇴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한 번도 통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얕은 기도를 해서 그런가 봐요. 아우스틱님, 얼른 회복하시고 천천히 회복하세요. 천천히. 이때 쉬지 언제 쉬어요? 나중에 그리울걸요? 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참 그립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쉬고 나오세요. 자, 오늘의 장원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장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원은요, 너무 사랑스러운 문자.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거운데 먹으면 자꾸 줄어서 외로워요. 라고 하신 503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밀크의 Come to Me 듣고요. 월요일 코너 박현민 문화예보로 돌아올게요.

0: 주간의 문화 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네, 추석을 나흘 앞두고 극장가에는 신작 소나기가 안방 극장에는 입소문 열풍이 예보돼 있습니다. 체감 도파민 지수는 매우 높음인데요. 박현민의 문화 예보 지금 출발합니다. 박현민의
0: 문화 예보. 우리 보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과 또 볼만한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0: 박현민 문화예보관님,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나요?
1: 네, 뭐 아주 부지런하게 또 열심히 잘 살아내고 왔습니다.
0: 이제 우리 문화평론가님. 네. 옷차림만 봐도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위에 뭘 걸치는 거를 입고 나올 수 있게 됐죠. 이제 한 주 추석만 지나고 나면 정말 약간 아침 밤은 싸늘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는 진짜로 이제 가을이다라는 게 피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둘이 두 가지 계절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가을과 전 아직 여름이에요. 아주 쨍한 파란색 반소매를 입고 있거든요. 그죠?
1: 저도 아래는 여름입니다.
0: 아, 반바지 입고 오셨어요?
1: 아래는 여름이라 네. 온도 조절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적당히

0: 섞어서 아직은 이게 공존할 수 있지만 그쵸. 이제 곧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아시다시피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봄 가을이
1: 맞아요.
0: 짧아지다 보니까 이제 곧 잠깐 아 이랬는데 겨울이 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추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 추석 연휴 끝나면은 아마 옷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0: 네.
1: 옷장 정리 꿀팁 있어요?
0: 옷장 정리?
1: 네, 옷 많으시잖아요.
0: 매일 매일 하는 거예요. 저 진짜 정리에 약간 미친 사람이라 냉장고, 옷장, 신발장, 뭐 안에 그 수납장 이런 거 매일 각 잡고 정리합니다. 이것은 군대를 갔다 온 남자라면 모두가
1: 아 그래요?
0: 각을 잡는 거 약간 진심이에요. 수건 각 잡는 것도 진심이거든요.
1: 아니 그거는 다 군대 갔다 왔다고는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정리 못하는 남자들도 많이 봤어요.
0: 저는 약간 병적으로 정리벽 같이 약간 결벽과 정리벽이 좀 있는데 특히 정리벽에 좀 민감해요.
1: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와이프분, 아내분은 어떠신가요?
0: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맨날 다시 빼서 다시 넣고 정리하자 막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1: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잘해도 되는데
0: 맞아요. 근데 그분은 팀이니까
1: 그 한 명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 이걸 왜 두 번 손가락이었지?
0: 아, 안 받도록 해야죠.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부부는 팀이니까 저희는 각 그 부문별로 팀장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각 팀장들이 있어서 그 팀 그 역할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청소, 빨래, 뭐 설거지. 뭐 정리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클레임 할기 뭐 어디 예약 예매하기 뭐 이런 것처럼 패션 다 나눠져 있어요.
1: 그럼 아내분은 어떤 팀의 팀장이신가요?
0: 특히 패션은 저 진담하고 있고요.
1: 원래 실제 본업이 네. 그런 일을 하시니까
0: 결혼하면서 제 옷 다 갖다 버렸거든요.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때 이제 30대 후반 중반이었는데 30대가 이런 옷을 입을 수 없다면서 제가 가진 그 약간 그 집시 스타일을 옷을 입었거든요.
1: 히피도
0: 있고 막 약간 또 애니멀 프린팅이 좀 많이 그 호피 같은 것들도 많고 막 일본에서 갓 건너온 같은 사람 같은 복장이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제 옷을 정말로
1: 다 정리해줬어요.
0: 정리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피규어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됐고요. 집은 심플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집안 그런 것들도 많이 정리합니다.
1: 그러면은 우리 문화예보관님께서는 어떤 팀에
0: 저는 이제 문화 쪽은 당연히 제가 하고 있고 클레임을 제가 잘해요. 그 싸움이 났을 때 클레임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오목조목 정말 그 사람이 질릴 때까지 클레임을 거는 역할을 잘합니다. 네, 싸움할 때 약간 싸우는 거 좋아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막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해서 또 아는 다 져주는 타입이거든요.
1: 그런 거 너무 좋네요.
0: 싸움이 붙으면 제가 이제 전면에 서서 제가 주도하에 전쟁을 우린 승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 싸움을 합니다.
1: 정말 한 팀이 되어서 역할을 분담하고 너무 보기 좋다.
0: 좀 편하긴 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너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
1: 듣고 계신 분들도 이거 되게 꿀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은 꿀팁으로 네, 하루 시작해 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이번 주 극장가에 암살자들이 찾아옵니다. 20년을 이어온 타짜의 마지막 승부가 드디어 개봉됩니다. 영화계가 가장 기다려온 이름 이창동 감독님의 신작이 개봉됩니다.
1: 확실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영화 소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 세 개의 작품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암살자들 어떤 건가요?
0: 네, 그 암살자들은 이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 울린 총성 영부인이 저격당한 그날의 사건을 모티프로 한 작품입니다. 되게 이제 역사를 매개로 한 작품들이 많이 이제 흥행도 하고 관심도 많이 받잖아요.
1: 네.
0: 근데 저도 이 사건을 이제 영화한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서둘러서 마무리되지만 이 현장에 있던 형사 그리고 이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던 신문사의 사회부장 그리고 그날의 혼란을 직접 목격한 이 신입 기자 이 수사 결과와 실제 정황 사이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쫓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배우들이 중요한데 당연히 유해진이 형사로 나옵니다. 유해진 배우가
1: 네.
0: 그리고 박해 배우가 이 신문사 사회부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신입 기자는 이민호 배우입니다.
1: 우리 꽃보다 남자 그 이민호 님.
0: 꽃보다 아직도 구준표로 기억하시는 아, 맞습니다. 꽃보다 남자의 그 이민호가 맞고요. 이름만 들어도 이제 유해진, 박해, 이민호 이제 관심이 가는데 이걸 또 만든 곳이 네. 서울의 봄을 만들었던 이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는 곳에서 제작을 맡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의 봄도 1,000만을 넘었죠.
1: 네.
0: 유해진 배우가 이제 출연했던 왕가사는 남자도 1,000만을 넘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도 이런 관심도 받고 있는데 또 하나 이거를 메가폰을 잡은 분이 허진호 감독님이에요.
1: 그러니까
0: 박해 배우와는 덕혜옹주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만났고
1: 네.
0: 허진호 감독의 이름이 좀 약간 낯익다 이런 분들은 아마도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나 봄날은 간다 이런 걸 봤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여기 그 특별 출연하시는 분들도 되게 인상적이네요.
0: 맞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출하고 이런 분들이 만들면 이러면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인연이 있으니까.
1: 네.
0: 정우성 배우가 일단 출연을 해요. 서울의 봄에 나왔었죠.
1: 네.
0: 그 박정민 배우도 출연을 하고 심은경 배우도 출연을 해요.
1: 와, 진짜 특별 출연, 카메오 출연마저도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세 분이 나오네요. 네,
0: 예고편을 보는데 한컷한컷 지나가죠, 이분들이. 근데 막 댓글에 봤더니 이분들의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된다고. 대단한 거죠. 특별 출연, 이미 주연급 분들이 특별 출연으로 많이 나오시는 거죠.
1: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은 뭘까요?
0: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건들이 다뤄지면 그래서 누가 범인이고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역사가 스포잖아요.
1: 그렇죠. 다 알고 그러니까 있죠.
0: 이미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 허진호 감독님은 여기에서 이 의문을 쫓던 사람들과 더불어 이 침묵이 강요되던 시대였잖아요. 이때가
1: 그쵸.
0: 그 시대 자체를 비추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민호 배우는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왜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됐냐 했더니 요즘에는 그 내용 진실보다 자극적인 어떤 멘트나 제목이 더 중요해진 시대 같은데 이게 오히려 그 실제 진실을 가린다는 점에서 뭔가 좀 요즘의 진실, 요즘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런 되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에 앞서서 개봉하는 영화들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추석에 앞서서 왜 이렇게 많이 영화를 개봉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때 많은 이제 가족들이나 모두가 모이면서 우리가 뭘 할까 했을 때 아직까지도 극장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 극장이 흥행가였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개봉하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거든요. 그리고 또 역사를 다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가족끼리 함께 보면은 좋을 만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1: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20년 대장정의 마지막 판 타짜입니다. 타짜.
0: 타짜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봤고 뭐 알만한 그런 영화죠. 누군가는 혹자는 이게 아직도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제 끝입니다. 이게 정말 끝이라고 약속했어서.
1: 아 그래요. 마지막 편이다. 네. 무조건.
0: 이게 마지막이다. 정말 20년 대장정의 마지막 판이고 제목은 타짜 벨제부브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짜 폰데
1: 네.
0: 약간 시리즈성보다는 좀 약간 부제를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6년에 첫 편이 타짜 원이 개봉을 했는데
1: 그 20년 전이야 벌써.
0: 2006년.
1: 그러니까 20년 전이에요.
0: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가 나온지 기억하세요?
1: 김혜수, 맞아요. 유해진, 조승우.
0: 대단한 막 명대사의 명장면들이
1: 맞아요.
0: 아기도 나오고
1: 맞아요. 뭐 손 자르는
0: 맞아요. 팔 권해와 아직도 밈처럼 나왔는데
1: 맞아요. 이대 나온 여자가
0: 맞아요.
1: 거기 나오는
0: 이대 나온
1: 거잖아요.
0: 여자 거기서 나오고 그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온 다음에 또 그 다음 후속이 나왔었거든요.
1: 네.
0: 근데 드디어 이제 원작 만화의 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원작이 허영만 화백의 작품이잖아요. 허영만 화백의 이제 마지막 이 작품의 끝을 타짜 벨제부브의 노래가 합니다. 이 원작자인 허영만 화백 역시도 이 에피소드를 가장 재미있는 것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1: 정말요?
0: 네네.
1: 오 기대된다. 이번에는 캐스트가 어떻게 되죠?
0: 이번에는 그 바통을 이어받는 분들이 변요한과 노재원이 약간 투톱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두 분도 연기력이 연기력이 특히 노재원님께서는
0: 맞아요.
1: 주연급의 연기를 보여주시잖아요.
0: 너무 잘하죠.
1: 네.
0: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냐 싶은 걸 인지한 순간 모든 명작들이 다 최근에 나오고 있죠.
1: 전 노재현 씨 그 연기하는 거 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에? 이런 사람이 있다.
0: 다른 결의 연기를 하시죠. 오. 그 지금 그 즐겨보신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도 시즌 시즌2에도 너무 약간 혼자 입체적인 캐릭터라 정말 미운가 싫은가 싶다가도 약간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1: 그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인가?
0: 막 거기서는
1: 그 게임에 중독된
0: 너무 대단한
1: 와 충격이었어.
0: 맞아요. 그 재밌었고 모든 작품들에 이런 식으로 나온. 저는 이친자라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들의 거기 한석규 배우랑 합을 맞추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도 와 저런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연기를 잘했지라고 싶을 정도로
1: 네.
0: 요즘에 도드라졌는데 이렇게 투톱으로 나선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완전 메인 주연으로 변요한 배우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두 명이거든요.
1: 네.
0: 변요한 배우가 온라인 카지노 사업으로 세상을 정말 다 가진 줄 알았던 어떤 캐릭터 장태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하필 이름이 똑같은 절친 박태영. 그러니까 변요한이 장씨고 노재훈이 박씨로 나와요. 장태영이 친구 박태영에게 모든 걸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일 알고 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도전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도박으로 이제 부딪히는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이 더 도박 실력을 키우고 막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조우진, 윤경호 또 일본 배우는 미요시 아야카까지 나와서 서로 욕망을 품은 다른 인물들이 서로 부딪힌 얘기를 다룹니다. 그 화투를 많이 다뤘잖아요. 네네네. 이제까지 타짜라면 화투가 거의 상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포커가
1: 아 글로벌하게
0: 글로벌하게.
1: 글로벌 도박판이니까 네. 그, 이것도 넣어주셔야 돼요. 제 친구 문지훈도 나와요. 스윙스도 나와요.
0: 아, 친구군요. 네. 저희 학교잖아요.
1: 맞아요, 제
0: 맞아요. 친구. 스윙스가 그 연기로 도전을 해서 네. 인상적이었다고.
1: 조연으로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열정 알고 문지훈 친구의 그 열정도 알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는데 그 티저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0: 사람들 다 공통적인 평이었는데 생각보다 잘했다.
1: 의외로 잘한다.
0: 너 놀리겠다 하고 막 래퍼들 많이 왔대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는데
1: 너무
0: 막 이런 느낌이
1: 있었다고. 깜짝 놀랐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또 그 친구가 해외에서 와가지고 영어도 잘하는데
0: 맞아요.
1: 영어 신이 있으니까.
0: 네. 아 학교 다닐 때 그럼 친구셨던 거고.
1: 동아리 친구예요.
0: 아, 네.
1: 그래서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최근에 만났는데 엄청 멋있다고 너무 100번 얘기했잖아. 너 너무 멋있다.
0: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쳤네요.
1: 네.
0: 제가 저희 학교는 챙기는 편인데.
1: 아
0: 왜냐면 좀 역할이 좀 짧다 보니까
1: 네네.
0: 이슈는 됐으나 기사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1: 계속 같이 무대 인사를 다니더라고요. 아무튼 포커가 소재고 세 편과 이어지지 않는 독립된 이야기라고요.
0: 맞아. 이게 왜냐면 시리즈의 약간 약점은 아 내가 1, 2, 3편을 안 봤는데 괜찮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이런 걸 봤다면 세계관은 이어지지만 앞에 편수를 보지 않았더라도 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봐본다. 대신 요것은 청소년 관람 불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했죠. 추석 때 누구랑 누구랑 모여서 어떻게 갈까 했을 때 앞에 영화가 이제 가족과 함께 보는 거라면 요거는 친구들, 친한 친구들하고 막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오락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세 번째 영화도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0: 이거는 뭐 이름 한자로 다 끝나는 분이시잖아요. 그쵸. 이창동 감독님이 정말 오랜만에 영화로 돌아왔고 사실 가능한 사랑이라는 이 영화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님이 이제 땡플릭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1: 그러니까요.
0: 만들게 됐다. 이게 아 진짜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땡플릭스로 11월에 공개되기 전에
1: 네.
0: 9월 이 추석 극장 이번 주 수요일 날 다른 영화 이 두 편과 함께 동시에 23일 날 극장 개봉을 먼저 합니다.
1: 오.
0: 네,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화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요게 이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근에 뭐 기립박수를 받았다,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이런 소식 들으셨죠?
1: 맞아요.
0: 요게 이제 아카데미로 또 가거든요.
1: 네.
0: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 출품 요건이 좀 있어요.
1: 아~
0: 기한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9월 30일까지 극장 개봉을 실제로 한 작품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맞춘 다음에 요거를 딱 적절하게 먼저 극장 개봉 많이 하지 않아요. 관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찾아봐야 돼요. 몇 개 관이 아니지만 극장 개봉을 먼저 하고 기다리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11월에 땡플릭스로 보시면 됩니다.
1: 기대가 돼요.
0: 네.
1: 아카데미 출품작이라.
0: 맞아요. 저도 사실 버닝 이후에 이게 8년 만의 작품이거든요. 버닝도 사실 너무 재미있게 봤었는데 버닝 이후에 뭐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배우들 봐요. 배우들 어쩔 겁니까? 설경구, 전도연, 조여정, 조인성이에요.
1: 어머나 세상에 탑스타들.
0: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또 이찬호 감독이니까 호흡을 맞췄던 분들이 전도연 배우랑 설경구 배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설경구, 전도연 부부가 해고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 아내로 나와요. 이 극중의 부부로 나오는데
1: 네.
0: 그리고 이들을 취재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조효정 배우가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 조효정 배우의 극중 남편이 조인성 배우.
1: 좋겠다.
0: 이게 뭔가 합이 맞을 것 같으면서 어떻게 나오질까 궁금한데 이 두 부부가 서로 얽히면서 서로 다른 삶과 서로 감춰둔 욕망을 맞닥뜨리는 이야기이다.
1: 네.
0: 제목은 가능한 사랑이라고 해서 되게 막 로맨스 멜로처럼 보이지만 이창동 감독이 꼭 그것만 보여주진 않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제목 뒤에 뭐 노동과 계급 관계가 겹겹이 숨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1: 땡플릭스 영화지만 또 그 극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0: 네.
1: 이번 추석 연휴에 꼭 찾아봐야
0: 네.
1: 되겠네요.
0: 23일 수요일 날 이 세 편이 동시에 개봉을 하는
1: 세상에.
0: 거예요.
1: 세상에.
0: 딱 추석 전날.
1: 어머나.
0: 이게 얼마나 다들 추석을 노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서 영화들은 이제 가족 관계, 친구 관계라면 요거는 연인과 약간 사랑하는 사람 관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까. 다만 하나 요게 이제 막 이런 엄청난 상업 영화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잔잔하게 어렵게 흐를 수 영화제용 영화라는
1: 그러니까요?
0: 제가 표현을 쓰는데 근데 러닝타임이 164분입니다.
1: 그래서 164분이요?
0: 네, 거의 3시간은 앉아 있어야 되니까 각오를 하고 나는 이걸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중간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 드리기 전에 보기들에게 선물을 나눠 드릴 문화 퀴즈를 하나 내 주시죠.
0: 네. 이 영화제는 매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로 최초의 국제영화제이자 예술영화를 지향합니다. 과연 이 영화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1번
0: 베니스 영화제,
1: 2번
0: 베도라지 영화제,
1: 3번
0: 페아파 영화제.
1: 아니 그 너무 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0: 아니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걸까? 이탈리아에 베도라지라는 곳이 있지 않을까? 저기 뭐 남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배아파. 아니 북부 쪽에 있을 것 같다. 저 호수가에 좀 그런 생각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헷갈릴 만한 노래가 힌트 노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빅뱅의 베베.

0: 빅뱅의 베베 듣고 오셨습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2214님 베니스 영화제 맞다고 해주세요. 6237님
1: 1번 베니스입니다. 오늘 아침도 즐거운 라디오 감사드립니다.
0: 5032님께서는 가을에 목이 칼칼할 때 꼭 필요하죠. 배도라지.
1: 1214님은 다른 나라가 상 받으면 배아파 영화제 좋습니다.
0: 경산 해피맘님 1번 베니스 영화제, 5045님도 베니스 영화제, 0473님
1: 1번 베니스 영화제, 출근길인데 차가 많아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0: 많은 분들께서 정답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이번 주 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1: 네, 오늘 픽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요 영화들 과 함께 이제 추석을 보내야 되는 어떤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0: 오, 그래요?
1: 네. 저희가 신작 소개 때 당연히 소개를 했던 작품인데요.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0: 오.
1: 아, 그 제 주변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네. 학생들 한 100명 정도 만나잖아요. 네. 항상 작품을 어떤 게 요즘 제일 재밌니?
0: 아, 근데 로또 1등이래요?
1: 아, 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좀 가볍게도 볼 수도 있고 접근성도 좋은데 뭐 이준혁 배우에 대한 호감도는 다 일단 상당히 높고 네. 일단 소재 자체가 너무 한 번쯤 상상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건 있잖아요.
0: 한 번쯤이 아니야. 난 맨날 상상해.
1: 하지 말라니까요.
0: 난 맨날 상상해.
1: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재밌네가 된 거고 말했다시피 이게 사실은 티땡이라는 국산 OTT, 국내 OTT에서 먼저 공개가 목요일날 네. 되고 두 개 편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 주에 월화에 맞춰서 월화에 TV땡에서 공개가 되는 구조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리 볼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1, 2회가 지난주에 월화에 나왔는데 첫 회가 3%대가 나오고 두 번째가 5%대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미리 공개된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높은 성적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오늘 3회가 하고 내일 4회가 TV에서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날 두 편을 다 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월화 성적표에 또 관심이 몰리더라고요.
0: 궁금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뭔가 주의해서 봐야 될,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1: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이걸 볼까 말까 고민할 때 단추는 무조건 이준혁 배우와 로또라는 그 소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준혁 배우가 사실 마지막에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걸 하긴 했으나
0: 네.
1: 그 전에 이제 무자비한 어떤 악역을 진짜 잘했었거든요.
0: 그쵸.
1: 되게 무섭게 그 얼굴에 어떻게 무서운 악역을 잘한 싶을 정도 잘했고 또 능청스러운 검사 역할 비밀의 숲에서 워낙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스피너프로도 따로 나왔었는데 그 역할을 했던 그가 이제 완전한 원톱 주연으로 나온 거예요. 혼자 주연이잖아요 지금. 그런 오피스볼로 돌아왔는데 그가 로또 1등 당첨됐네. 그래서 모두가 생각했을 법한 내가 로또 1등을 된다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라는 상상으로 들어갑니다.
0: 네.
1: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상 이제 보는 거는 직장인으로서의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판타지하게 1등 복권 1등 당첨돼서 막 즐기면서 살고 막 스포츠카 사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독백들이 이제 내가 이걸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0: 그쵸?
1: 처음 이제 당첨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막 공감되는 대사나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궂은 일 다 하면서 팀장까지 올라와서 나한테 남은 거는 꼴랑 이제 오피스텔 전세비 정도와 나머지는 디스크 지방간 안구 건조증만 남았다.
0: 아, 이런 거 없을 것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데.
1: 아, 맞아요. 사실
0: 지방간은 아니지 않나? 너무 날씬하던데.
1: 근데 저 진짜 이 대사가 나오는데 너무 공감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어쨌건 팀장까지 되게 성공해서 올라갔지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복권이 돼서 너무 이제 어떻게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나 했는데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0: 거기서 되게 명언을 하시던데요.
1: 아셨어요?
0: 그거는 그렇게 클립을 봤죠.
1: 클립으로 많이
0: 들었죠. 쇼츠로 봤습니다.
1: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부동산 분이 이제 13억으로는 그걸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연봉이 어떻게 되었더니 저 연봉 7천입니다. 왜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라고 했는데 그럼 몸값이 30억인 분이 오셨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봉 1년에 7천만 원을 벌려면 그 세금 대고 7천만 원을 벌려면 네. 건물이 30억짜리 건물 정도는 있어야 월세로 이렇게 70만 원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몸값은 70억이다. 라는 얘기를
2: 30억이다라는
1: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하.
2: 그치, 내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잖아.
1: 나는 얼마쯤 할까? 나 몸뚱아리 팔면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스스로 이준혁 배우도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나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아 참. 재미있는 게 이게 당첨금을 수령해서 계속해서 회사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게 관전 포인트겠죠.
1: 맞아요. 월차를 반차를 내고 받으러 가거든요. 네. 오전 반차를 내고 이걸 받으러 가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당첨된 분하고도 얘기를 막 나누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의 보험으로 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의 뒷배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나보다 연차가 높지만 나의 이제 팀원으로 있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대리가. 근데 그런 분이 자기를 막 무시하고 이럴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 진짜까지 존중해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2: 하죠.
1: 그리고 팀원들이 다 그 사람만 따르는데 팀원들에게 서운한 말하고 그리고 회사 전체 회의 들어와서 내가 다 하겠다 막 이런 것까지
2: 하고 싶은 말 땅땅 하면서
1: 네 그러고 다니까 오히려 일이 막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아 나 이거 회사 진짜 다니면 이제 나 할 것도 없고 이제 나 집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의 뒷배가 생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오히려 성과가 더 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혹시 주변에 로또 된 사람 있어요?
1: 다 숨겼겠죠?
2: 저는 제가 되게 재밌는 행사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 은행의 VIP 고객들 진짜 그 자산관리라고 하죠. 그 자산관리 고객들을 모아놓고 어떤 은행에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동네 이름이 그 테이블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왔는지 그 사람의 탑 클래스들 고객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어떤 분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담동 어느 지점, 도곡동 어느 지점, 대치동 어느 지점 막 이렇게 지점별로 앉아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근데 지금은 뭐 하시냐 여쭤봤더니 교수님이신 거예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이 돼도 자기 일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나도 봤다. 나도 로또 1등 봤다. 그때 되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1: 너무 부럽네요.
2: 네, 그 1등이 돼도 일상을 계속 살아가시는 거 공부도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1: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저는 사실 이거를 당첨자를 뽑으러 가본 적이 있습니다.
2: 당첨자를 뽑으러? 그러니까 그 번호를 뽑으러?
1: 황금손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잡지 매거진 편집장일 때 거기에 이제 가서 제가 그 번호를 뽑는 역할을 했었어요.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경찰도 있고.
2: 맞아. 이게 되게
1: 상황하지. 당첨객도 있어요. 왜냐면 정확히 봐야 되니까. 근데 가서 이제 막 저는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가 번호를 뽑는데 제 손에 누군가의 인생이 그쵸. 어쨌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뽑으니까 좀 약간 좀 다르게 보이긴 했었습니다.
2: 재밌었습니다. 네. 자, 7812님 문자 읽을게요.
1: 네, 7812님 정답 베니스 영화제 산마르코 광장에서 수상버스 타고 리도섬으로 가서 레드카펫 보면서 설레고 두근두근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두 달여 방송이 끝나는 개학날 빨리 어른되고 싶다고 바닥에 붙어 일어나지 않는 초2 아들 최성빈 사무엘이 학교생활 즐겁고 건강하게 할 수 있기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2: 네, 1214님
1: 어제 인별그램에서 본 PD였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고 로또를 산 사람이 3등에 당첨되는 걸 영상으로 찍어 올렸더라고요. 복권 사지도 않았는데 부럽다.
2: 아 부럽다 부럽다.
1: 나도 부럽다.
2: 3368님
1: 박현민님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로또 1등은 너무 재미있어요. 목요일에 보고 월 화요일에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봤는데 TV로도 또 보게 되는 어떤 마성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을 떠올렸는데 미생이라는 작품 혹시 저희 세대는 이제 직장 오피스물 하면 미생을 많이 떠올려요. 임시한 배우를 지금의 임시한 배우로 만들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그때가 약간 치열한 어떤 회사 생활 또 거기도 영업팀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영업팀으로 나오는데 그런 게 좀 공감대가 됐고 또 하나 이제 작년에 저희가 작품에서 네. 소개를 했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 있잖아요. 요거에 젊고 훈훈하게 잘생긴 게다가 로또까지 당첨된 주인공 버전이다라는 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부장의 안 좋은 걸 다 떨쳐내고
2: 그러니까
1: 이준혁 배우로 바뀐 버전이라 더 판타지 같고 재밌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더라고요.
2: 아, 이렇게 해서 드라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1: 너무 어려운 이 퀴즈였죠. 네. 정답은 1번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아, 다시 해도 될까요? 1번 베니스 영화제 축하드립니다.
2: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추석 연휴 동안 볼 수 있는 영화도 생겼고 또 이번 주 재밌게 볼 드라마 이야기도
1: 맞아. 볼거리가 진짜 많은 시간이라서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극장이든 드라마든 뭐 원하는 걸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네. 여러분 드라마 속 이준혁 주인공처럼 복권 당첨의 행운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오늘 아침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신 이 보기들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복권보다 더 빛나고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권에 꼭 당첨되고 싶습니다. 저는 당첨될게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루하루를 지키세요.
2: 고맙습니다. 저도 되고 싶네요. 자, 문화예보관 대중문화평론가 박현민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릴 때가 다 됐습니다. 내일은요 화요일이죠. 김리원 대표님과 함께 이리원 서재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떤 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곡은 선미의 주인공 준비했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0: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3: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5번, 103위 순교 성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전원을 은빛 수녀입니다. 올레길, 둘레길을 걷는 것도 중독이 된다고 하네요. 올라갈 때는 힘들고 고단하지만요. 다 올라가고 나면 만나는 그 장관과 뿌듯함이 그 고생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이번엔 다른 코스, 또 다른 코스, 갈래갈래 길을 다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하니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중간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에너지를 아껴 쓰고 시간도 미리 비워두어야 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르막에서는 그만 주저앉고 싶다가도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 그 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구나, 그 진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듭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